6월 2일 화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오늘 첫 곡은요. 정준일 러버스였고요. 봉수루 저는 봉태규입니다. 휴대폰 어플로 찍은 사진이 내 진짜 얼굴과는 조금 다른 거를 알지만 운세에 나오는 좋은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걸 알죠. 그래도 그렇게 믿으면서 기분 좋게 속아주면은 마음이 괜히 들뜨는 기분이 들잖아요. 오늘 하루 뭔가 좋은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기도 하니까요. 우리 봉구레들 지금부터 오늘 하루는 다 잘 될 거라고, 세상은 무조건 내 편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채워나가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잘 될 거야. 태규야, 넌 참 대단하다. 어쩜 이렇게 대단하니.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들거든요. 네. 안 그러나요, 다들? 아, 그럼 좀 기분이 좋고 뭔가 진짜 일이 잘 되던데. 뭐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아, 걱정하지 마. 태규야, 잘 될 거야. 뭐 똥 밟았다 생각해. 벗고

0: 해야 되나? 이러면서 저는 혼자 자기 전에 뭔가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 전에 기분 좋은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입해야지 그 다음날 다 잊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막, 막 고민 많고 막 이러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그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싹둑 끊어줘야 돼요. 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빅마트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케어 원해요?
7: 케어 원해요.
6: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7: 케어 원해요.
6: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7: 케어 원해요.
6: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밥도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9: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입니다.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1366님이 남편이랑

처음으로 수영 강습을 듣고 왔어요. 선착순 등록이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접수했어요. 매주 화목 6시에 배우기로 했는데 꾸준히 잘 나갈 수 있게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강습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한 두세 번만 열심히 나가면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응원해 드려야죠. 약간 좀 응원을 좀 바꿔봤어요. 첨벙첨벙 어프어프 첨벙첨벙 어프어프 숨 쉬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프어프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솔다마 Close to You.

0: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고 마흔이 넘은 아저씨들이지만 술이 한두 잔 넘어가자 다시 스무 살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준호라는 친구가 야 니네 우리과 전설의 미팅 기억나냐? 일명 종로 피자 땡 사건. 다들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저랑 준호는 심각해졌습니다. 야 너 여전히 그날 분위기 네가 띄었다고 생각하지?
1: 당연하지. 너는 그냥 콜라 쏟아붓고 얼어붙은 놈이었잖아.
0: 그 순간 저희는 다시 그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죠. 대학교 새내기였던 우리는 미팅 하나에도 목숨을 걸었고 미팅 날이 되면 셔츠 다리고 향수 빌리고 왁스 두 번씩 바르고 정말 생쇼를 해댔는데요. 그날의 미팅 장소는 뜨거운 피자집 피자땡이었고 들어가자마자 여자분들 앞에서 긴장한 저는 얼음이 잔뜩 들어간 콜라를 연회색 제 바지에 쏟아붓고 말았죠. 약간 뭐랄까요, 바지에 실수한 것 같았는데 다행히 준호가
2: 어휴 너 또 사고 쳤냐? 야 보기 흉해 이거 둘러
0: 이러더니 자기 자켓을 벗어 제 허리에 묶어주더라고요.

0: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차로 간 노래방이었습니다. 괜히 제가 분위기를 반전시켜보겠다는 무리수를 뒀고 그 시절 유행하던 댄스곡을 선곡한 뒤에 탬버린을 흔들다가
1: 어? 야 탬버린 나간다! 어어! 조명에 맞는다! 어?
0: 노래방 조명에 씌워둔 플라스틱 덮개를 명중했고 바닥에 떨어지면 와장창 깨지고 말았죠. 놀란 사장님도 달려오시고 여자분들은 어이없어 하는데 그 준호가
1: 지금까지 퍼포먼스 쇼 쇼 쇼 박수랑 함성 우! 우! 이히!
0: 이번에도 준호 덕분에 그냥 웃으며 수습 아닌 수습이 됐거든요. 물론 그날 미팅에서 커플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냥 제 별명만 콜라남이 됐던 날이었는데요. 어쨌든 제 덕분에 잊지 못할 미팅이 된 건 맞지 않나요? 하지만 준호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본인의 센스 덕분에 더 큰 일이 안 난 거라네요. 그렇게 고깃집에서 소주를 두고 이번에도 싸우다가 다른 친구의 한마디에 저랑 준호랑 둘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1: 야, 그게 중요해? 어? 니들 머리 빠지는 거나 신경 써.
0: 그래 준호야, 미팅이고 나발이고 우리 머리숱이나 신경 쓰자. 근데 넌 이미 되돌리긴 늦은 것 같다. 위에서 보면 많이 휑해. 크크. 오늘 사연의 제목, 20년 묵은 진실 전쟁.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이연석 학창시절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시천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근데 정말 저는 친구들이 진짜 친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탈모는 좀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놓고 이렇게 사연 마지막에 또 친구분을 가장 아픈 곳을 푹 찔렀다. 네. 틈도 주지 않고. 정말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우리 세 분의 우정 영원하도록 제가 진심 기도 드리고요. 네. 1부 끝곡은요, 8497님 신청곡인데요. 출근하면은 이어폰 한쪽 꽂고 아침봉을 듣는데요. 바쁘고 정신없는 업무 중에도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특히 봉디가 세상 무해하게 으흐흐흐 웃으면 저도 따라 웃게 돼요. 한 달 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요즘 제 아침에 소소한 행복이 됐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아침봉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흐흐흐.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SBS ANT에서 경력사원을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부문은 미술감독, XR 테크니컬 아티스트, 모션그래픽 AI, AI VFX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6월 3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SBS ANT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크래.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0: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목표를 이루는 방법 있으세요?
1: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 급하게 하면 체하잖아요.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에 가까이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2: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성취감을 느끼면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큰 목표를 잡으면 멀리 있어 보여서 가기 힘든데 작은 것부터 일어나가면 점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0: 꿈의 기한을 정하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천하면 결국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큰 목표를 작게 나눠서 기록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커피 한 잔이 됩니다.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박효정님의 신청곡 로이킴의 왜 그래 듣고 왔어요. 막걸리 술빵을 사와서 고이 딸 간식으로 줬더니 난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술 들어간 거잖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새 반을 뚝딱 먹었네요. 로이킴이 리메이크한 노래 왜 그래 신청합니다. 반이면 취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인데 아직 너무 과음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근데 막걸리 술빵 맛있는 데서 이렇게 간 만들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달달하니. 그 특유의 그 달달하면서 약간 그 쌉쌀한 그 맛. 그리고 너무 폭신폭신하고 너무 먹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커피가 갑니다. 9599님이 아침부터 늦장 안 버리고 집안일 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신랑이 자기가 회사에서 신는 지압 슬리퍼가 너무 좋다고 하면서 사줘서 신고 일하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아프네요. 고통을 함께 느끼자고 사준 것 같은 느낌? 그래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계속 신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베란다 쪽에 그 자갈밭, 자갈길을 이렇게 깔아놓는 분들. 제 주변에도 한 명이 있었는데 진짜 재밌어요.

재밌었던 게 그게 건강하려고 하는 거긴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그냥 고통의 구덩이에 자기가 들어가는구나. 아니 아침에 하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계속 깔아놓은 지 1년 됐다고 하는데 계속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보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강지훈 님이 부사장님께서 갑자기 저보고 출근 기록이 안 찍혀 있다고 지각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출근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왔거든요. 누명 쓰고 황당해서 외부로 출근 기록 확인시켜드렸더니 멋쩍게 웃으면서 나가시는데 아니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뭐라 그러는 상사 너무 어이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땐 상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상사는 잘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어? 이거 잘못했네 하면 이게 정말 잘못된 건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투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어느 위치에 있는 분들은 확인을 잘 안 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것 때문이라도 투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맨날 엔초님께서 며칠 전에 저녁 일찍 먹고 저희 집 쪼꼬미랑 신랑이랑 산책을 했어요. 6살 천방지축 아들이 넘어질까봐 손잡고 가는데 신랑이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갑자기 막 설렜잖아요. 치즈에 무드 인디고 신청합니다. 뭐 하셨을까요? 산책 끝났고.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사인 뭐 약간. 치즈에 무드 인디고 듣고 올게요.

시즈의 무드 인디고, 쿨의 작은 기다림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구레들의 문자 만나 볼게요. 안정희님께서 4살 아들, 3살 딸 키우는 엄마입니다. 처음으로 아이들 커플 옷을 사서 입혔는데 너무 예쁘고 귀여운 거 있죠? 물론 입히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나란히 앉아서 사진 찍는 걸 보는데 왜 이리 흐뭇한지. 봉디도 애들 커플 옷 입히나요? 예전에 많이 입...

0: 잡혔죠. 막 다양하게. 뭐 예를 들면 모양은 똑같은데 저는 이제 성별이 다르잖아요. 뭐 약간 원피스로 나와 있는 같은 모양의 뭐 그런 거, 티셔츠, 바지 뭐 이렇게 많이 입혔죠. 네. 아, 근데 그것도 할때 많이 하셔야 돼요. 크면은 진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안 입어요. 그리고 아, 요즘에는 정말 저희 5학년이거든요. 첫째 아이는 검은색밖에 안 입어요. 네. 그리고 둘째 아이는 또 본인만의 취향이 있어서 커플은 심지어는 또 뭐도 있냐면 저랑 뭐 저의 배우자가 약간 옷을 맞춰 입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로맨스 노노. 나 진짜 나 황PD 보는 건 황PD 보는 줄 알았잖아요. 황PD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앉거나 그러면 로맨스 노노 어디서 뭘 봤는지. 개인 방송하세요 황PD 혹시? 너무 깜짝 놀랐어. 네, 윤기필님이 저 요즘 마음이 가는 분이 계신데요. 내일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해 보려고요. 고백도 아니고 겨우 차 한잔 하자고 하는 건데 제 마음이 다 들키는 것 같고 너무 두근거리고 겁납니다. 그죠? 차 한잔 하자라고 하는 건 고백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만약에 설사 거절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티안 나게 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냥 이렇게. 예, 담백하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담백한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뿌르뿌르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다가 유니클로 감사.
8: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광고 듣고 왔고요.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오늘 커피 완판되었고요. 2부 끝곡으로는 리사 록 굿바이 투 로맨스 듣고요. 네, 저희 첫째 아이가 아주 좋아하겠네요. 네, 잠시 후 3부에는 과거로 시작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가 이어집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혹시 자다가 움찔하거나 깜짝 놀라 깨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반응을 수면 놀람증이라고도 하죠. 스트레스나 피로, 운동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미네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밤사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이 회복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인데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 가장 손쉽게 미네랄을 섭취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밤 편안한 숙면을 준비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어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0: 5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7: 헐, 엄마, 몽젤 바디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몽젤?
7: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몽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1: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1년에 불시착한 태교, 소개팅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엉뚱한 매력 있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던데. 오케이, 오늘은 그 느낌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간 태규는 상대방에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태규씨는 심심할 때 뭐하세요? 뭐 취미라든가. 저는 거울 보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네? 거울 보면서요? 자기 자신이랑요? 그렇죠. 근데 그 녀석이 늘 저랑 같은 것만 내더라고요. 언젠가는 꼭 이겨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와, 태규 씨는 약간 좀 특이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지구가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왔거든요. 삐리삐리삐리. 진짜요? 저도 그 차원 출신인데. 삐리삐리삐리 빵상빵상. 그렇게 천생연분을 만나 사랑의 꼴이 난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화요비, 사유리, 노홍철 등 엉뚱하고 독특한 매력을 가진 연예인들에게 자주 붙었던 별명이죠. 마치 다른 차원에서 온 사람 같다고 해서 붙여진 수식어인데요.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분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 뽑아서 김치 세트를 드립니다.

0: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마이 스타일 듣고 왔고요. 요즘은 맑은 눈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답은 4차원입니다. 김치 세트를 받으실 당첨자는 아침부 홈페이지 선곡표 화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엑스맨, 야심만만 같은 진짜 옛날 예능에서는 4차원 소녀, 4차원 소년 별명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그때는 그런 엉뚱한 매력이 대세였던 것 같고 그게 계속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엉뚱한 거에 최근에 가장 대세인 분은 기안84님이겠죠. 네,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제 주변에도 많죠. 네, 우리 막내 작가도. 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브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샵.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영주님 신청곡이에요. 어젯밤 야식으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나 자신 너무 칭찬해. 대신 오늘 출근 전에 먹고 가려고요.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싶어요. 아, 저도 너무 먹고 싶네요. 라면 한 3개 정도 끓여서 김밥이랑 먹고 싶네요. 김치랑. 네, 다비치의 타임캡슐 듣고 와서요. 유치봉짝 시작할게요.

아이들의 순수 100% 유치함, 어른들의 때 묻은 유치함,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유치한 순간들을 만나봅니다. 유치 봉자. Nice.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뒤통수가 얼얼해질 만큼 당황스럽고 황당했던 사연들,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So I went out and found myself a guy that's so much wiser and he taught me. 오늘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바로 유치봉짝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5974님께서 딸이랑 휴대폰으로 사진첩 구경을 하는데 딸 돌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 이거 돌사진이야, 돌사진, 이랬더니 우리 딸이 돌 아니야, 나야, 이러면서 삐치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이건 너무 귀엽네요. 네, 딸은 좀 귀엽긴 해요. 맞아. 제가 아빠여서 그런가요? 이게 진심이어도, 만약에 아들이었으면 돌 아니야, 나야 하면 으유, 약간 이렇게 뭔가 아들한테 너무 미안하지, 뭔가 이렇게 나오는데, 딸은 뭔가 약간 귀엽게 그래 돌 아니야, 우리 딸이지,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이거 고쳐야 되는데 말이죠. 네, 8247님께서 우연히 아들의 일기를 봤는데요, 글쎄 아들이 일기에 미래에 일어날 일까지 적어놓은 거 있죠. 저요 그 일기 보고 뒷목 잡았잖아요. 2026년 6월 7일 오늘은 내 생일이라 아빠가 나에게 휴대폰을 사주셨다, 그래서 나는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써놨는데 저 어쩌죠? 우선 그때 가봐야 알죠.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미래의 일만 써놓은 거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는 혼난 걸 썼더라고요. 오늘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혼났고 뭐 이렇게 됐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약간 불만? 그래서 저도 몰랐다가, 왜냐면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이제 일기를 안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분량만, 숙제 검사 차원에서 분량만 확인하고 일기를 확인하진 않거든요. 근데 상담을 갔는데 선생님께서 시아가 많이 혼나나 봐요 라고 해서 네? 했더니 일기에 그런 내용이 좀 있다고 해서, 네, 그게 조금 더 제가 생각할 때 뒷목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임성희님께서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아이들한테 니들 계속 엄마 말 안 들으면 엄마 폭발한다 하고 으름장을 났어요. 그랬더니 딸이 심각하게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좀 통했나 싶어서 뿌듯해하는데 딸이 엄마 폭발하면 엄마 죽어? 이럴 때 옆에 아빠들이 눈치 없이 안 죽지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아빠 때문에 폭발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네, 그럼 아빠가 죽을까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BTS 다이너마이트.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계속해서 봉구레들의 유치봉짝한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소개된 사연 중에 추첨을 통해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6230님 남편이 완전 충청도 사람이라 사투리를 종종 쓰는데요. 4살 아이가 아빠 이거 더 먹어도 돼요? TV 봐도 돼요? 하고 물을 때마다 남편은 그려 그려 라고 하거든요. 근데 딸이 아빠 도대체 뭘 자꾸 그리라는 거야? 라네요. 그러게요. 그려. 너가 지금 보고 싶은 걸 그려.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지금 저의 메인 작가가 한숨을 엄청 쉬고 있는데 약간 사방이 적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약간 사방이 적이네요. 네. 5349님이 오늘 7살 딸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더 자라고 했더니 다 잤다고 안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제 너가 더럽힌 거실 좀 치우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아, 더 잘 걸 그랬다라네요. 많이 컸죠? 제 유일한 행복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 정말 많이 컸어요. 네. 가끔은 저한테 그런 잔소리도 해요. 아이들이 조금 일찍 일어날 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 왜 더 자지? 오늘 뭐 주말 같을 때 왜 일어났어? 그러면 아빠 나 더 자. 나 참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언제 이렇게 컸지? 아,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막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잠이 화들짝 깨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한미님이 8살 딸이 요즘 혈액형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엄마, 엄마랑 나는 B형이잖아. 내 친구는 O형이던데 O형 성격은 어때? 라고 묻길래 아빠가 O형이잖아. 아빠 성격 잘 생각해봐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아, 그러면 끼어들어서 참견 잘하겠구만 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다 컸네요. 네. 그 앞선 사연과 마찬가지로 8살인데 다 컸어요. 혈액형만 봐도 금방 그 사람에 대해 파악이 끝난 거잖아요. 네.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소녀시대 오!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디자인도 예쁜데?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1: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4: 고릴라
5: SBS
6: 생활정보.
7: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서 잘못 빠져나간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다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되돌아온 거리가 짧아도 기본 요금을 또 내야 하고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월부터는 달라집니다. 출구를 잘못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통행료 기본 요금 900원이 면제되는데요. 하이패스 같은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라면 1년에 3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잘못 나가 다시 진입한 차량도 대부분 1년에 3번 이하였는데요. 고속도로에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8: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 시작됐습니다. 계속해서 순수한 아이들로 인해서 생긴 에피소드, 나 어렸을 때 봤던 유치한 행동들,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어른아이인 사람들의 에피소드 등등 일상에서 겪은 모든 유치한 상황들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치봉짝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8603님, 며칠 전에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엄마 성 중에 원씨도 있어? 라고 물어서 원씨 있다고 왜 묻냐고 했더니 영어 선생님 이름이 원어민이래, 원씨 처음 들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이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다음날 유치원 다녀온 아이가 엄마 선생님 이름이 원어민 선생님 맞다, 다 그렇게 불러 하는데 너무 귀엽죠. 네, 근데 아이가 한 것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지금 이 사연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 원어민 선생님하고 부르는 것도 맞고, 원씨가 있는 것도 맞고, 유치원 가면 원어민 선생님을 다들 원어민 선생님으로 부르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 틀린 말을 한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사연은 정말 귀하네요. 네. 0713님이 저희 아이 5살 때 얘기입니다. 크면 엄마랑 결혼하자고 했더니 5살 아들이 안 돼, 내가 결혼할 때면 엄마는 할머니잖아, 난 할머니랑 결혼하기 싫어 라고 똑부러지게 얘기하는데 웃음이 나면서도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여기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웃음이 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왜 씁쓸하신 거죠? 이 씁쓸했다라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아이가 확실하네요 자기 생각이. 네 안진모님 아들 딸이 태권도에서 배운 동작 얘기를 하는데 딸이 계속 감자돌이 감자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자돌이가 뭐지 하고 고민했는데요. 봉디 뭐게요? 정답은 뭘까요? 감자돌이 감자돌이 감자돌이 정답 관자놀이입니다. 아니 근데 아들 따님이 몇 살일까요? 오, 이 태권도 뭐죠? 실전 태권도 약간 그런 건가? 관자놀이 급소거든요. 약간 우리 뭐라고 할까 청소년 때 표현으로 한 방에 가는 곳이거든요 관자놀이. 오 이거 약간 실전 태권도 그런 건가? 오 무슨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거지? 관자놀이? 오 최혜선님께서 제가 매년 아이 생일에 수수 팥떡을 해줍니다. 나쁜 귀신을 물리쳐주는 거라고 하면서 줬더니 7살 되던 작년 생일에 엄마 나 이번에는 수수 팥떡 해주지 마 말하길래 이유를 물었더니 나 귀신 만나보고 싶어 내가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 이러더라고요. 안 돼 무서워 귀신 만나지 마. 여기서 밝혀졌네요. 아이에게 나쁜 귀신을 물리쳐 주려고 수수 팥떡을 해준 게 아니라 혜선님이 귀신이 무서워서 수수 팥떡을 해줬다. 네. 근데 저희가 이거 약간 저번 주에 이 어떤 약간 미신과 관련된 이런 사연 받았을 때 수수 이 팥을 실제로 넣고 다니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소금이랑 이런 분들 실제로 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긴 하나 봐요. 정말로. 그래서 예전에는 어르신들 중에도 뭐 팥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금을 뿌리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 어머니는 외출하신 아버지 등 뒤에 소금을 뿌렸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네. 어이 어이 하면서 이렇게 저희 어머님께서 네 그런 게 부부인가 봐요. 네. 아 이거는 뭐 아버지가 뭐 뭔가 약간 그렇다라기보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서 네 나쁜 귀신 만나지 말라고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아이고 그런 거 해야 될 텐데 이번에 한번 저희 어머니 만나면 물어봐야겠어요. 왜 아버지 가는 뒷모습에 소금을 뿌렸는지 굉장히 굵은 소금을 막 뿌리더라고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김동률 그럴 수밖에 올리비아 딘 다이브.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복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일상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게요. 6846님께서 이런 말하면 꼰대라고 하려나요? 요즘 애들 패션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 딸이 요즘 새팀 원피스가 유행이라고 하면서 잠옷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가는데 너무너무 남사스러워요. 우리 엄마도 저 키울 때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배꼽티 좋아했거든요. 아니 배꼽티를 좋아하셨다는 분이 새팀 원피스를 남사스럽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노출의 부위, 그러니까 누군가는 배꼽 보면서 어떻게 남사스러워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 새틴 드레스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드러난 거 보면서 남사스러워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팔만 보여도 어머 남사스러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육팔 사령님 이건 꼰대가 아니라 그냥 아 뭐라고 하면 될까? 이건 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새틴 원피스가 취향이 아니다. 배꼽을 드러냈어야지 새틴 원피스가 아니라. 광고 듣고 오도록 할게요.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케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케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옥정 다가 유니클로 감사.
5: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4: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6: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7: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6: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7: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8: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6: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7: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8: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6: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9: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8: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고릴라즈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SBS 우리말 지킴이.
1: 소원을 하늘에 빌어보았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자주 헷갈리는 빌다와 빌리다는 그 대상과 목적이 전혀 다른데요.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일 때는 빌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쓰다 라는 뜻일 때는 빌리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빌다는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길 기원하거나 용서를 구할 때 사용하지요. 반면 빌리다는 나중에 되돌려주기로 하고 남의 것을 가져다 쓰는 대여의 개념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와 같이 어떤 기회나 형편을 이용할 때도 빌리다를 사용합니다. 정리하면 기도나 간청은 빌다, 물건의 대여나 기회의 비용은 빌리다를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3: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모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 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영화 만약에 우리에서 처음 은호의 집에 놀러온 정원. 은호는 허겁지겁 집을 치우면서도 선풍기만큼은 정원 쪽으로 틀어놓습니다. 덕분에 더위가 가셔도 설렘이 붉게 올라오죠. 이제는 누가 뭐래도 초여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일수록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선풍기를 어떻게 트느냐예요. 영화에서 은우와 정원이 사랑이 기울어져갈 무렵에요. 처음엔 정원을 향하던 선풍기를 은우가 어느 순간 냉정하게 자신 쪽으로 돌려버립니다. 선풍기 방향만 봐도 마음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가 보여요. 지금 여러분의 선풍기는 어디 향하고 있나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0: 6월 2일 화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만약의 우리에서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었죠. 9655님이요. 제 코인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이제 번호도 외워요. 11171입니다 하셨어요. 지난해 개봉한 구교환 문가영 주연의 영화 만약의 우리. 뜨겁게 사랑했던 은호와 정원이 10년 만에 우연히 재회하면서 기억의 흔적을 펼쳐보는 사랑과 이별의 이야기. 2018년에 개봉한 중국 영화 머는 날 우리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아, 제가 너무 또 좋아하는 작품인데 이 머는 날 우리 보고 진짜 엄청 울었었는데. 앞에서 선풍기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선풍기 방향은 아이를 향하고 있고. 성홍님이 이 영화 보면서 공감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서 펑펑 울었다고. 사귈 때 헤어질 뻔한 일, 결혼 후에 마음 아팠던 일들이 오버랩되면서 파노라마 같이 펼쳐지더라고요. 이 영화 영화관 가서 혼자 봤었는데 이제 남편과 봐야겠다고. 그래도 결혼을 하셨잖아요. 어느 날 우리도 한번 보세요. 이게 좋으셨다면. 아, 거긴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진짜 그 아버님 부분이 되게 또 와, 눈물 버튼이에요. 나연님이 캔디 저는 어릴 때 방문 닫고 선풍기 켜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자다 말고 방문 확인하고 그랬거든요. 맞아. 그런데 저희 아들도 똑같이 그러는 거 있죠.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혹시 어머님이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던 게 아닌가요? 저희도 그래서 저희 딸도 그러는데. 앞에서 선풍기 얘기를 했죠. 아직 에어컨은 안 틀고 버티고 있는데 네, 와, 아직 우리에겐 6, 7, 8월이 남아서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여름에 그냥 문 열면 밤에는 시원했는데 요즘에는 문 열면 모기가 너무 저희 동네 너무 많아가지고 안 좋아. 1부 끝곡은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웁니다. 듣고 싶은 영화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니까요. 손가락을 풀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래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래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식단은

0: 다양한 치킨, 맛있는 달걀국수 따라따꼬.
1: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따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따꼬 치킨.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5: 1544-8777.
7: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두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0: 여러분은 지금 가수 성시경이 사랑하는
1: 배우 정혜인이 사랑하는
2: 배우 엄지연이 사랑하는
3: 배우 구교환이 사랑하고
4: 영화감독 장항준이 함께하는
0: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5: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 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송진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아줌마입니다. 꽃집을 오픈할 때 저는 항상 시네타운을 들어요. 영화는 방울방울 사연을 듣다가 문득 다른 사람들처럼 나에게도 저런 영화 같은 순간이 있었을까? 그래서 기억을 거슬러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영화관에 봤던 그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작은 시골 도시 상주에 살았습니다. 상주에는요, 영화관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 그곳에서 엄마와 함께 봤던 영화는 바로 타이타닉. 당시 영화관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이 꽉 찼었습니다. 뒤에서 서서 보는 사람, 계단에 앉아서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정말 그야말로 시골 영화관 풍경 그대로였습니다. 영화에서 타이타닉 호가 처음 등장할 때 어린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우와 감탄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보자 눈이 하트로 변했습니다. 야시시한 분위기의 장면이 나올 땐 넌 아직 이런 거 보면 안 돼! 엄마가 슬쩍 제 눈을 가려주셨죠. 그렇게 긴 시간을 집중하면서 영화를 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 후 친구들이 H.O.T, 잭스키스, G.O.D 오빠들 좋아할 때 저는 이렇게 외쳤어요. 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거든?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제 다이어리는 온통 디카프리오의 사진으로 꽉 채워졌죠. 타이타닉을 보고 또 봐도 좋은 건 잘 만든 영화 때문인지 디카프리오의 얼굴 때문인지 알 순 없지만 저는 지금도 TV에서 타이타닉을 만날 때면 잠시 채널을 멈추고 영화에 빠져듭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듣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 작은 영화관에서 엄마와 함께 타이타닉을 봤던 추억을 떠올려주신 송지님의 사연 전해드렸죠. 송지님이 꺄! 제 사연이에요. 지금 송지님이 보내주신이라고 시작할 때 소름이 쫙! 캔디 목소리로 제 사연 들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요. 고마워요 캔디 하셨습니다. 아유 기분이 좋으시죠?

계시다니 다행이네요. 저도 타이타닉 가끔 이렇게 TV에서 보면 꼭 멈추게 되는데 디카프리오도 뭐 잘생겼지만 진짜 영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악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영화에 얽힌 재밌는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립니다. 정민님은 얼마 전에 광식이 동생 광태를 봤어요. 그 시절에 영화관에서 가서 봤던 건데 오랜만에 TV 화면으로 보게 되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순수했던 당시 감정들도 떠오르고 김주영님도 그립고요. 캔디가 신청곡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어제 갑자기 이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통했네. 김주혁 씨의 세월이 가면 이 노래 함께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영화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장난감들의 새로운 갈등과 여정을 그린 영화 토이스토리 5 예매권 드려요.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다혜님은 오늘도 날씨가 쨍하네요. 이런 날에는 기운차고 신나는 노래 듣고 싶어요. 영화 족구왕 OST 페퍼톤스의 청춘 듣고 싶어요 하셔서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는 선물까지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풍성한 먹거리를 주고 기후를 조절해주는 존재인데요. 지금의 바다는 플라스틱 쓰레기와 기후변화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해양의 날이 있는 6월, 이젠 바다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우리의 삶이 바다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돌아봐야겠죠.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진심 어린 관심과 작은 실천이 어느 때보다 간절한 요즘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행기는 주주까지 가는 12시의 항공 1077 편입니다. 비행기 곧 이륙할 예정이오니 좌석 벨트를 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매일 낮 12시부터 2시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가구 사려면 어디? 당연히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죠. 왜? 맘에 쏙 드는 가구를 언제나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와우!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당장 가야겠어요. 가구의 모든 것 남양주 마석 가구단지.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SBS 생활정보.
5: 오늘 중부와 남부 하늘 표정이 서로 다릅니다. 중부는 불볕 더위에 온열질환 대비하셔야겠고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 호우특보 발효 중으로 일부 남부 곳곳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전남 남부와 제주 산지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에 수도권에는 30도를 넘는 땡볕 더위 보이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33도로 어제보다 5도 높겠고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부산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은 하늘은 흐리겠지만 서울 한낮 기온 32도로 여전히 덥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화의 꼬리레무는 무비꼬꼬무. 선물로 꽉 채우는 시간이죠. 무비꼬꼬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제시 영화를 드리면 그 영화에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영화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시 영화는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까요. 귀 쫑긋하시고 선물은 한가득이니 가져가세요. 그럼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2007년에 개봉했던 애니메이션 라따뚜입니다. 요리사를 꿈꾸는 생쥐 레미와 어설픈 요리사 견습생 링귀니가 합을 맞춰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이야기. 애니메이션 라따뚜이를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영화가 떠오르세요? 예를 들면 영화 스튜어트 리틀이요. 인간 가족에게 입양된 생쥐에게인데요. 라따뚜이의 요리 천재 그 생쥐 레미처럼 엄청 똑똑해요. 이런 식으로 뭐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코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애니메이션 라따뚜이의 산곡 듣죠. 까미유의 르 베스탕.

1676님은 프랑스 요리니까 줄리엔 줄리아. 맛있는 프랑스 요리의 연속. 에이미 아담스가 보네 베티 대사할 때 너무 귀여웠다고. 혜정님도 라따뚜이 너무 귀여웠대요. 귀여운 친구들이 가득 나오는 애니메이션 101마리 달마시안 생각나요 하셨고요. 은표님은 라따뚜이 하니까 요리사 영화는 주성치의 식신이죠. 주성치 개그 영화 너무 재밌다고. 호정님은 파리가 배경인 영화라 그런지 아 이것도 파리가 배경이었구나. 미드나잇 인 파리가 떠오르네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옛 과거로 떠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아 참 아름다웠죠.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면서 그럼 이번엔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와 이유를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혹은 무료인 코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한 곡 들어요. Let's do it.

미드나잇인 파리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성웅님은 파리하니까 이 영화가 떠오른대요. 프렌치 수프. 아 오랜만이네요. 몸을 사리지 않는 요리에 대한 열정을 줄리 비노 씨가 멋지게 보여줬죠 하셨고요. 숙지님이 아멜리예요.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 아멜리에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단발머리에 빨간 립 저도 따라했었다고. 혜경님은 파리 아닌 소피 마르소가 생각이 나고 소피 마르소 아닌 라봄이 떠오릅니다. 아, 이 막도 참 좋고. 3831님은 미드나잇 인 파리 속에 등장하는 문인들 중 위대한 개츠비를 쓴 스콧 피츠제럴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위대한 개츠비도 생각이 나는데요. 약간 프랑스 영화들도 많이 떠올리시고. 자, 어젯밤에 그 뭐지 셔터 아일랜드를 봤는데 디카프리오 보면서 비치도 그렇고 참 이런 영화 많이 하네.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이랑 개츠비에서 만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또 같이 나오네 뭐 그 생각했었는데. 캐리 멀리건 맞아.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

이번엔 영화 위대한 개츠비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와 이유를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셔터 아일랜드가 생각이 났고. 그럼 위대한 개츠비에서 영 앤 뷰티풀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우리

0: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못.
4: 닥터피아, 닥터피아. 샤워도 세수도 요리도 닥터피아, 닥터피아.
5: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0: 전화.
1: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아이를 위한 선택 해피코에서 저당 과일 주스. 투명 피부 톤업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잡티 패드.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정과.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5: 마지막으로 위대한 개츠비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3984님은 말리피센트요. 왜요? 그 영화에서도 라나델레이가 엔딩곡을 불렀는데 아 정말 좋았다고. 우리 주명님은 위대한 개츠비는 부자니까요. 맥컬리 컬킨 나오는 영화 리치리치 생각나네요. 저도 영화처럼 막 재벌의 삶 하루라도 살아보고 싶다고. 그러게요. 하루라도 살아보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나홀로 집에도 생각이 나네요. 3644님은 위대한 개츠비 뮤지컬로도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개츠비 볼 때 그 시대 의상들도 너무 멋지다 생각했어요. 의상하니까요. 안나 까레니나도 예쁜 의상이 많아서 눈이 즐거웠다고. 뮤지컬도 재밌구나. 한번 보고 싶네요. 석재님은요.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 시카고가 생각이 나네요. 대학 1학년 때 친구가 영화 보자고 해서 처음으로 극장 가서 본 뮤지컬 영화였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네요 하셨어요. 맞아요. 요때 뮤지컬 영화들이 참 좋아하는데 뭐 물랑루즈 등등 좀 이렇게 스케일 큰 거 다시 보고 싶네요.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 영화 시카고에서 I Move On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두피 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리스칼프 샴푸? 오케이.

0: 바로 주문할게. 잘 만들었다. 몽잘.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2: 보글보글
1: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4: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냉장고 문 열고 멍하니 이런 생각 해본 분들 계시죠? 어? 내가 뭐 찾으려고 했더라? 신나게 얘기하다가 자라가는 우리. 가끔은 생각도 좀 꺼두고 머리도 잠깐씩 재부팅 시켜볼까요? 너무 열심히 사느라 생긴 버퍼링은 귀엽게 봐주기. 12시엔 주현영입니다.

그냥 푼 내려놓는 거예요. 그쵸? 또뭐 사러 마트 갔다가도 정작 사려던 건 까먹고 괜히 딴 것들만 사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럴 때 그래요.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분명히 인별그램에 어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살려고 했는데 인별그램에 여러분 광고 진짜 잘 뜨는 거 아시죠? 특히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쪽으로 그 스토리 이렇게 넘기다 보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나의 취향 저격을 탕탕하는 그런 광고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또 거기를 어떻게 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 링크 눌러야지. 들어가서 쫙 봐. 보다가, 아유, 후기가 다 광고성이네. 하고서 나와.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은 좀 종종 있기는 해요. 근데요, 이게 다 우리가 뭘 사고 싶은 게 많은 건좀 아니긴 한데, 뭐 예를 들어 차키 깜빡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 머릿속에 확, 확차 있는 거지. 한 번쯤은 좀 비워내고, 비워내야지 좀 새로운 게 들어올 텐데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만큼은요, 좋은 노래 같이 듣고, 그냥 이 시간을 만끽해봐요. 수다도 떨고. 그래서 과부하 걸린 우리 머리를 좀 쉬어주고, 걱정도 살짝쿵 이렇게 내려놓고, 그런 시간을 한번 우리 가져봐요. 우리 7199님은요, 전해요. 오늘 아침에 손에 차키 들고, 차키 어딨어? 하면서 5분 동안 집안 다 뒤지고 나서야 겨우 손에 있는 걸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진짜, 맞아. 이 차키, 쪼꼬매가지고 얘가 맨날 뭐 깜빡하고 어디에 뒀는지 모르고, 그렇다니까. 또 우리 6047님도, 맞아요. 통화하다가 전화기 찾고 있어요. 저 이것도 많이들 그러시죠? 또 우리 3521님은요, 주디는 모자도 잘 어울려요. 얼굴이 이제 주먹이 정말 크시나 봐요. 우리 3521님 주먹 한번 사진 찍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실제로 똑같은 거 한번 봐야겠어요. 오늘도 청량함 장착하셨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1부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제가 꽁트로 열심히 살려보는 시크릿 쭈쭈 기다리고 있고요. 또 2, 3부에서는 다양한 현실 연애 고민들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2: 하이엠 솔루텍
10: 1544-8777.
13: 우와, 건강한데 맛있네.

0: 시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지 냉면.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3: 파워 FM.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쭈쭈. 쭈쭈 안녕, 나 또 왔어. 예전에는 어른들이 왜 그렇게 세월 참 빠르다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나도 나이가 들긴 드는 건지 진짜 세월이 너무 빠르게 느껴지더라고.

0: 이게 누구요? 설마 그 박현돌이요? 야, 우리 현영이랑 이제 정말 결혼하겠다고 건물 조여주려면서 쫓아오다가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그 동네 떠나가라고 울던 그 꼬맹이 박현돌이. 하,
1: 아저씨도 참 언제쯤 얘기를 지금까지 하세요.
0: 아이고, 코올리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야, 사원증까지 하고 양복 입은 거를 다 보내. 어우, 얘 제법 어른 티도 난다 얘야. 세월 무섭다 무서워.
2: 아빠, 이제 나도 박현돌도 서른이야. 서른 먹을 만큼 먹었다고.
3: 이게 누구야? 어릴 때부터 너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나 보자마자 윤주 누나 너무 예쁘다고 바로 갈아탄 그 현돌이 아니니? 맨날 네 바지에 지도 그려가지고 아줌마한테 혼나던 오줌 싸개가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1: 아유, 누나, 아 20년도 더 된 얘기를 아직도 하세요? 잠깐만요. 저 희준이에요. 희준이에요? 와, 누나, 애 낳았다는 얘기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아, 그때 태어난 애기가 이렇게 컸어요?
4: 희준이 애기 아니에요. 8달 유치원에서도 형아반이에요.
5: 또 요즘 너튜브에 옛날 드라마들 정주행할 수 있게 올려둔 영상들 많잖아. 그거 보다 보면 얼마 안 된 드라마 같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나 오래됐다고? 이렇게 놀라게 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니까. 언니 뭐 봐? 이 노래?
3: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가지고 모든 날이 좋았다. 야, 나 미치겠다. 야, 공유는 어쩜 여전히 이렇게도 멋지니? 야, 근데 도깨비가 벌써 10년 된 거 알아?
5: 10년? 말도 안 돼. 너 그때 지은탁 따라서 빨간 목도리도 사고 그랬었는데.
3: 야, 말도 마. 내가 도깨비 정주행하기 전에는 시크릿 가든을 봤었거든. 저한테는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 MC 열렬한 팬이거든.
5: 진짜 어떡해.
3: 김조한은 지금 봐도 너무 멋있다. 야, 근데 그게 몇 년 전 작품인 줄 알아?
5: 글쎄, 어디 보자. 잠깐만, 2010년 방영이니까. 뭐야, 15년 된 거야? 그때 태어난 애들이 벌써 고딩이야, 고딩. 와, 언니, 우리도 늙었네, 늙었어.
0: 야, 이놈 새끼들, 다 늙은 아버지 옆에서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그놈의 본 좀 그만 보고 얼른 밥이나 먹어라, 이놈 새끼들. 밥 먹어!

네, 나인뮤지스의 드라마 듣고 오셨고요. 우리 8420님께서 쭈디 미안해요. 저 요새 짱구 목소리 듣고 싶어서 더 찾아오는 것 같아요. 흑흑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한테 뭐가 미안해요? 제가 아닌데 우리 저기 희준이 자는 희준이 깨워가지고 제가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 요즘에 시크릿 주주에 이 짱구가 빠지면 그렇게 아쉬워하는 주주님들이 많으시다고 하는데 자는 희준이 강제로 끼워가지고 제가 불러드릴게요. 또 우리 파리팔구님은 나인뮤지스 드라마 진짜 오랜만에 들어요. 이 노래도 한 11년쯤 되었을 거예요. 진짜 이거 드라마로 생각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이 노래가 11년쯤 됐다고 하니까 진짜 세월이 야속하네요. 저도 중학교 때였나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아무튼 이때쯤에 많이 이제 불렀던 노래예요. 2015년에 발매가 됐다고 해요. 자, 오늘 시크릿 주주는요, 세월이 야속해 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드라마 멋진 신세계를 보다가 K로코의 원조 시크릿 가든이 생각났는데요. 세상에, 시크릿 가든이 벌써 15년 전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중딩 때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김지원, 현빈 씨가 천년의 이상형이었는데 진짜 세월 무슨 일이냐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시크릿 가든은 진짜 오래 전인 것 같은데, 도깨비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저는 잘안 믿겨요. 뭔가 꽤 최근작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자, 오늘 시크릿 주주에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3277님은요, 우리 남편이 지금 집에 왔는데 주디 라디오 보라 보더니 깜짝 놀라네요. 남편은 라디오에서 여러 명이 꽁트를 같이 하는 줄 알았대요. 여기 오늘부터 주주 한명 추가요.

예스, 다행이다. 근데 계속 그 다음에도 들으시는지 지켜봐 주세요. 계속해서. 또 우리 이정민님께서는 그때 길라임 권법으로 꼬셨던 그 오빠가 제 남편이 됐는데 시크릿 가든이 그렇게 오래됐군요. 유명한 게 그거 있잖아요. 이거 윗몸 일으키기 할 때. 이럴 때 탁. 좀, 지금 좀 킥맞는 것 같아요. 더 일어났는데 앞에서 약간 설레고. 다 일어났다. 일어났을 때딱 보고 설레고 여기 살짝 킹받는 것 같고 하나는 또그 입에 거품 키스. 그것도 야 진짜 너무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사실 입술에 뭐 거품 묻어 있으면 바로 그 길라임을 생각하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7255님은요. 결혼 전 다이어트 댄스 강사 때 다이어트 한다고 엄마 따라와 운동하던 6학년 꼬맹이. 어머, 엊그제 DM 와서 자기 26살 됐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와, 소름. 그럼 벌써 13년이 지났고 나는 몇 살인 건가? 순간 멘붕 왔잖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이제 막 성인 됐다고 하면 오, 벌써 그렇게 됐어? 할것 같은데 26이면 그래도 꽤나 먹은 거여가지고 기분이 이상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 9915님은 한번 떠나간 짜장면은 돌아오지 않아. 아시나요? 드라마 환상의 커플이요. 오늘 짜장면 먹을까 하다가 다른 거 시켰는데 맛이 없을 때. 아, 그냥 짜장면 시켜 먹을 걸 하면서 아직도 한번 떠나간 짜장면은 돌아오지 않아. 이 말을 하고 있답니다. 한예슬 씨 나온 환상의 커플. 이것도 언제적 드라마였더라 하셨는데요. 이 환상의 커플이 2006년 드라마래요. 무려 20년 전이고. 너무 사실은 너무너무 유명하잖아요. 저도 알죠. 아는데,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챙겨보면서 1화부터 쭉 뭔가 정주행을 하고 뭐 그랬던 나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가출하겠다고 집 밖에 놀이터로 나가가지고 한 3시간 있다 돌아오고 뭐 그러고 있었죠. 뭐 저는. 또 우리 4988님은 주디 저는 요즘 순풍산부인과 다시 보고 있습니다. 미달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그쵸 아무래도 너무나 이게 국민 드라마였다 보니까 이 미달이 역할도 사실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웠고 심지어 그때 영상을 보면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하실까 저 어린 분께서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약간 뭐랄까 그 저는 뭐 순풍은 그 당시에 못 봤지만 그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그 진지희 배우님 있잖아요. 진지희 배우님이 연기하실 때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아기인데 연기를 저렇게 잘하실까? 야무지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미달이 우리 김성은 배우님께서 이제 36이래요. 36. 그 당시에 그 드라마를 보시던 분들한테는 진짜 세월이 야속해.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자, 문자는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1부에서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님들 뭐라고 보내주셨는지 더 살펴볼게요. 우리 미애님께서 얼굴에 잡티 제거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원상복귀 되려면 멀었나 봐요. 화장을 안 해도 돼서 편하긴 한데 이러다 나중에는 습관이 돼서 민낯으로 막 돌아다니게 될 듯해요. 내가 주디 피부라면 맨날 민낯으로 다닐 텐데 라고 보내주셨는데 미애님, 이거 한동안 민낯으로 좀 다니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피부가 좋아지실 거예요. 왜 화장하면은 그거를 지우고 씻고 뭐 하면서 사실 그 피부 장벽이나 그게 수분이 피부 장벽도 무너지고 수분도 엄청 뺏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잘 씻는 게또 그렇게 막 좋은 마냥 좋은 건 아니기도 해요. 잘 씻는 건 중요하긴 한데, 그러니까 클렌징을 잘하는 건 중요한데 평소에 그 물세수를 많이 하고 뽀득뽀득 씻고 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애님도 한동안 좀 민낯으로 다니시면 좀 피부 더 좋아지실 거예요. 자, 또 우리 0798님은요. 어머. 어머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이틀째 점심도 굶고 업무 중이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회사 탕비실에는 맛없는 과자만 남아있어서 오열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내일 선거까지 안 했으면 과로로 쓰러질 뻔했다고 오늘만 버티자고 이 악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라고. 갑자기 별 단위 후에 소개되길 원하시고 이렇게 보내신 걸까? 아유, 아무튼 이틀째 점심을 굶었다고요? 몸 망쳐요. 망가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 과자가 있다.

라고 해도 과자로 이거 끼니 때우는 것도 말도 안 되지. 이거는 과로로 쓰러지면 안 되니까는 우리 0798님 얼른 좀 식사를 든든하게 시간을 없으면 시간 내세요. 내 가지고 꼭 챙겨 드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파이팅입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조현영, 정규민 씨와 다양한 현실 연애 고민 사연 만나보는 환장 연애 함께합니다. 딘의 D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2: 고릴라 편이다.
1: 고삐 풀린
2: 고릴라.
1: 왜 다 고릴라죠?
2: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1: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2: 광고기 가성비 갑.
1: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1: 안녕하세요, 볼빨간 사춘기입니다. 올해로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데뷔 10주년을 맞아 어떤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가면 좋을까 정말 많은 시간 고민했는데요.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오래 머무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무엇보다 고민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참 행복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만약 당장 떠오르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잠시라도 미소 지을 볼빨간 사춘기였습니다.
2: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지 하면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6: 리아야 놀러 갈게
5: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6: 리아야 함께하자
5: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6: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1: 가자, 유니클로.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0: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0: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0: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2: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레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레노.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4: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3: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오늘도 연애 데이터베이스 탈탈 털어서 과몰입해줄 두 분, 미모말랩 테토녀 조현영 씨, 공감력 풀충전 애견남 정규민 씨, 환장 연애! 달콤하기만 했는데 현실은 왜 대환장 파티일까요? 속 터지고 멘탈 털리는 주주님들을 위한 연애 클리닉 환장 연애, 연애. 자, 두 분 반가워요.
1: 아유,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0: 잘 지내셨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아니,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지내셨어요?
1: 저는 뭐 똑같이 그냥 촬영하고 뭐 일하고 근데 어제 제가 오랜만에 하이디 땡땡을 가가지고
0: 허거를 드셨구나.
1: 네, 허거를 너무 맛있게 원 없이 먹어가지고.
0: 근데 원 없이 먹었다기에는 지금 붓기가 하나도 없. 그러니까 붓기에 비읍도 없어요 지금.
3: 그러니까요.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3: 얼굴이 다른 차원으로 지금 어디가 깎여 나간 것 같아요.
1: 아, 사실 제가 조금 이제
0: 없어지겠어요.
1: 급진 급발을 했거든요.
0: 아, 좀 다이어트 하셨구나.
1: 네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모자 써서 그런가?
0: 아니에요. 유난히... 그거는 아니에요. 확실히 소멸 직전이에요.
3: 네, 제 얼굴 안에 한 두 개쯤 들어갈 것 같아요.
0: 진짜로 두 개, 세 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현영 씨 그러면 급진급바 하는 그런 꿀팁 같은 거 있어요?
3: 좋다.
0: 알려줘요.
1: 급진급바에는 뭐 덜 먹는 거밖에 없죠.
3: 굶어야 된다.
0: 다 아는 걸 얘기해 주시는 거.
1: 근데 진짜 다이어트에는 뭐 편법이 없는 것 같아요.
0: 그건 그래.
1: 네네. 그냥 안 먹고 많이 움직이고.
3: 아, 쉬운 게 없군요.
0: 맞아. 근데 이제 요요는 올 수 있는데 뭐 급하게 빼야 된다면.
1: 네, 그렇죠. 그게
0: 답이다.
1: 그게 좋다.
0: 아니, 우리 7호 사모님은 오늘 세 분 다 모자 써서 그런가 더 닮아 보여요. 환장 삼남매라고.
3: 오늘 진짜 셋이 모자 다 썼네요.
1: 제가 사실 규민 씨 스타일 따라하고 있거든요.
3: 노린 건가요? 일부러?
0: 약간 규민 씨가 스타일인데.
1: 네, 맨날 모자에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0: 딱 힙하게 꼬앙꼬앙.
3: 네, 허세용이죠. 허세용
1: 하고 오시길래 제가 오늘 따라하고 왔어요.
0: 아니, 너무 힙해요 오늘.
3: 멋진데요?
0: 네. 그러게요. 오늘 이상하게 모자를 다 썼네요.
1: 그러게요.
3: 그러니까 진짜. 톤도 비슷해.
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그 뉴런을 공유하기 시작했나봐요. 아니, 규민씨는 SNS를 보면 항상 바쁘세요.
3: 그렇죠.
0: 너무 그러니까. 바빠.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3: 거의 재활 매일매일 다니고 재활하고 뭐 한의원 다니고 하면서 거의 오전은 그렇게 일정에 차 있어요.
1: 아까 들어올 때 뛰어오시더라고요.
0: 알도 안 돼.
1: 진짜.
3: 정말로.
1: 재활을 너무 열심히 하셨나 봐.
3: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0: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아니, 우리 그 말씀하셨잖아요. 서장훈 선배님께서
3: 네네.
0: 굉장히 단호하게 얼른 닦고 얼른 나와라.
1: 돌아와라.
0: 아시죠? 왜냐면 선배님은 얼마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겠어요.
3: 그럼요.
0: 아무튼 완벽하게 또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3: 감사합니다. 네.
0: 우리 3995님께서 저는요, 규민 씨, 저도 발목이 걸핏하면 삐고 안 좋은 사람인데 혹시 발목 강화하는 훈련법 아시면 공유해 주세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3: 이게 제가 올해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건데 네. 그 사람들이 강과하고 있는 걸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0: 뭘까?
3: 발목 강화에 되게 좋은 게 그 보행 패턴에 발가락을 그 쫙쫙 펴고 발가락 신경을 발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발가락 신경.
3: 네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발가락을 새끼 발가락까지 힘을 다 줘서 쫙 펴고 오므렸다가 펴고 이런 거를 잘 못 하거든요. 요거를 신경을 잘 발달시켜 놓으면 보행 패턴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발목 안정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0: 지금 계속 하고 있어야겠다.
3: 네네. 네.
0: 맞아. 저도 약간 평발에다가 아치가 많이 무너져 있어서
3: 그쵸.
0: 최근에 저는 러닝을 시작했는데 러닝을 뛰다 보면은 처음에 너무 아프더라고요. 발목이. 근데 이제 그 너튜브를 보니까 최대한 그 발꿈치 말고 그 앞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3: 네네.
0: 발가락이랑 이쪽에 좀 힘을 실어가지고 뛰라고 하더라고요.
3: 맞아요.
0: 너무
3: 맞아요.
0: 어렵더라고. 안 하다 버릇했으니까.
1: 그치. 연습이 필요하죠.
0: 그니까요. 아무튼 우리 모두의 발목이 강화됐으면 좋겠고.
3: 네.
0: 우리 5876님께서는요. 현영 언니 요즘 릴스에서 레인보우 텔미텔미 인기인 거 아나요? 그 인기 제대로 탑승해서 명곡 텔미텔미 역주행 갔으면 좋겠다고요.
3: 아이고. 명곡이죠.
1: 맞아요. 사실 친구 통해서
0: 봤어요?
1: 네, 이 릴스가 좀 뜬다고 제가 이제 듣긴 들었는데
3: 네네.
1: 너무

0: 감사한 일이죠.
1: 어.
2: 네. 요즘에 이렇게 진짜 우리 예전에 2세대 걸그룹 맞죠?
0: 2.5. 확실히 오케이. 명확히.
2: 오케이. 네, 2.5세대 네. 걸그룹이나 그 당시에 어떤 노래들이 아이돌 노래들이 네, 네. 다시 뭔가 릴스의 배경음악으로 역주행이 많이 되는 거
1: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진짜.
2: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 AOA 분들의 짧은
1: 그쵸. 골반 통신.
2: 띵띵띵띵띵. 이것도 유행하고.
1: 그쵸.
2: 맞아요. 특히 이 텔미테미는요. 썸남이 애매하게 굴 때. 썸남이 고백을 안 할 때 이런 류의 릴스에 많이 쓰인대요.
0: 근데 딱 그 노래 가사가 딱 저런 내용이거든요.
2: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또 화장하고 예뻐진 확 달라진 그런 비포 애프터를 보여준 릴스에도 있기도 하고 여러분 또 텔미테미도 명곡이니까 많이 또 들어주세요. 자, 환장연애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환장스럽고 머리 아픈 연애 고민들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귀여운 썸부터 분통 터지게 하는 고민까지 어떤 연애 고민도 환영하니까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방송 중에 짧은 고민 보내주셔도 되고요. 긴 고민글은 12시엔 주연용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1: 그리고 긴 사연글 소개되신 분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방송에 문자 소개 되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첫 번째 사연은요. 결국은 시한부 연애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볼게요. 두 분이 과몰입 연기 부탁드려요.
0: 네.
2: 몇 달 전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헬스장에 등록했는데요. 우리 헬스장이 있는 상가 1층에도 악마의 유혹처럼 치킨칩이 떡하니 위치해 있는 거 있죠? 저 역시 운동 끝나고 솔솔 올라오...
1: 운동 끝나기 10분 전쯤에 미리 전화나 캣톡 주시고 가는 길에 찾아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2: 저 같은 사람이 참 많은지 사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고요. 저는 그날부터...
0: 오늘은 런닝머신 뛴 게 아까워서라도 무조건 샐러드 먹을 거야. 조현영, 딱 기억해. 오늘은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는 거야.
2: 라고 결심했지만 역시나 상가 계단을 내려오며 자연스럽게 치킨집으로 향하게 됐어요. 그렇게 운동 후 치킨 픽업이 루틴이 되어버리고 어느 날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예 매장에서 치맥까지 해버렸는데요.
1: 아, 우리 운동은 잘 되어가세요? 요즘 자주 뵙네요.
0: 아, 네. 저 치킨 먹으려고 운동해요. 이렇게 건강한 돼지가 되어가는 걸까요?
1: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이
2: 저랑 또래더라고요.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어느 날은 치맥을 하러 오면
1: 야, 금요일인데 운동 나오고 대단하신데요? 불금이니까 오늘 맥주 서비스!
2: 이렇게 서비스 또 주시고 저도 운동 끝나고 혼자 치맥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종종 가게 마감까지도 남아있곤 했거든요. 뭐 이제 예상 가시죠? 저희는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시작했어요. 사귄 지 두 달쯤 됐을 때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1: 아, 나 사실 치킨집은 1년 정도만 더 하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려고 돈 모으고 있었어.
0: 응? 워홀을 간다고? 그럼 우리 1년밖에 못 만나는 거야?
1: 나 너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야. 많이 좋아해. 가능하면은 우리 같이 갈래?
2: 남자친구는 딱 1년만 경험삼아 같이 다녀오자라고 하는데 문제는요, 저 영어도 못하고 햇빛도 싫어하는 집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사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랑 같이 있는 시간은 너무 좋고요. 가게 불 끄고 둘이 맥주 한잔하는 시간도 너무 좋고 치킨 냄새에 뱃손 잡고 집에 가는 길도 너무 좋은데
0: 우리 결국 1년 뒤에 헤어지는 거 아닐까?
1: 천천히 고민해봐. 그리고 지금은 그냥 우리 좋은 거에만 집중하자.
2: 남자친구 말대로 좋을 때 그냥 현재에 집중해서 마음껏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언젠가 헤어질까 불안한 사랑은 일찍 마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네, 결국은 시한부 연애님의 사연이었고요. 일단 이분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겠습니다.
1: 네.
2: 참 어려운 문제인데 1년간 애인을 따라서 외국 다녀오기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요.
2: 현실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1: 네.
2: 그렇죠. 자, 일단

0: 사연자분에 대한 정보가 많진 않은데 일단 외국에 별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어 보여요.
1: 네, 그러니까요. 네.
0: 그리고 사연자분이나 남자친구분이나 이 워킹 홀리데이 자격 요건이 되는 걸 보면 20대 후반 정도이실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아직 젊고 한창 가능성도 많은 나이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사연보다 치맥에만 꽂히셨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네, 우리 범상님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예, 원래 치맥하려고 운동하는 거죠. 뭐 운동 안 하고 치맥하는 거보단 낫다.
0: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또 우리 김리경님께서도
2: 운동 후 치맥 짱이죠. 하필 같은 건물에. 대체 왜들 그러는 걸까요? 먹고 싶다.
0: 아 근데 너무하다. 그 헬스장 내려. 아,
1: 너무 네 고자극이네요.
0: 너무 고자극이고.
2: 네. 아니 근데 난 이분 사업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0: 사업수완이
2: 사업수완이 좋으실 것 같아. 네. 사업가로 그러니까. 너무 성장하실 것 같아.
0: 그러니까 사업수완이 좋거나 아니면은 너무 행운의 가이드던지. 네. 그쵸. 자 어때요 두 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남자친구가 또는 여자친구가 너무 지금 너무 좋은데 워킹홀리데이를 갈 것 같다. 나랑 1년만 같이 가줄 수 있냐 경험삼아.
2: 근데 사실 미리 하는 걱정만큼 네. 쓸데없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그렇기는 해요.
2: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두 달 만났는데 1년 뒤에 가신다고 했잖아요.
1: 네.
2: 1년 정도만 더 하고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냥 너무 좋은 마음이니까 지금 편하게 그냥 물론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겠지만
0: 그렇죠.
2: 그래도 원 없이 사랑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그리고 사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따라가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1년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니까
1: 그쵸,
2: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네네네.
0: 맞아요. 저도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워홀을 따라갔다가 오히려 남자친구는 1년 뒤에 딱 끝나고 돌아오는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난 여기 너무 좋아.
2: 맞아 맞아.
0: 지금까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서 더 있고 싶을 수도 있고
2: 그리고 워홀 가기 전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0: 아 맞아. 그러니까.
2: 다른 문제로.
1: 맞아요.
0: 맞아 맞아.
2: 그러니까 약간 너무 미리 그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0: 그쵸.
2: 네, 부딪혀보는 게 어떨까.
0: 솔직히 마음 맞는 사람 이렇게 잘 맞는 것도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닌 거라.
1: 맞아요 맞아요.
0: 네. 우리 8379님은 조현영님 거두 뻗는 거 시작됐다.
1: 그러니까요. 바로 이제 바로 벗어버리시더라고요.
0: 여기가 여러분 춥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더 벗으시네요.
1: 사연만 들으면 바로 더워지세요.
2: 이맘때쯤 항상 겉옷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0: 얼굴이 이렇게 벌개지시면서 또 우리 김혜진님도 오늘 저녁은 치맥이다.
2: 저도 그 생각 하고 있었어요.
0: 저도
1: 아 진짜요?
0: 오늘 약간 교땡으로 한번 가볼까.
2: 비비땡으로.
0: 아우 맛있겠다. 맥주에다가. 그러면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규민 씨는 이런 상황에서.
1: 저도 사실 그 조현영 누나랑 같은 의견이긴 한데 어차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연애를 잘 해보시고 근데 만약에 저는 저의 상황이라면 제가 뭐 해외 나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 관심도 없고 영어도 잘 못하고 햇빛 보는 것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그냥 일단 1년 연애하고 나는 안 갈게 대신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2: 아니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 남자친구가 이제 외국으로 한 2, 3년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0: 잘 만나다가.
2: 네네. 그러니까 잘 만난 것도 진짜 짧게 만났는데 바로 간
1: 진짜?
2: 애가 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1: 기다리고.
2: 결국에는 이제 거리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이제 이어질 사람은 이어질.
1: 맞아요.
0: 그거는 맞아요. 이어질 사람은 어떻게든 이어지죠.
2: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저도 그렇게 맞아요. 생각합니다.
0: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서로 그만큼의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나 보다.
2: 맞아요.
0: 분들은 그렇죠. 우리 1676님은요 도전하세요 젊잖아요. 저희 부부도 17년 전 비슷했었는데 결국 안 가고 결혼에 살고 있어요.
1: 진짜?
0: 근데 가끔 그때 가볼 걸 하며 후회합니다. 젊을 때 가자.
2: 맞아.
1: 이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해요.
0: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햇빛 본 새로운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2: 맞아요.
0: 근데 또 직접 워홀을 또 다녀오신 주주님들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김진홍 씨가 저도 28살에
2: 28살
1: 그 당시 제가 여친 데리고 같이 호주 워홀 1년 다녀오고 지금은 아이 둘 낳고 잘 살고 있어요.
2: 같이 가셨구나 이분.
0: 정말

0: 너무나도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 힘들었지만서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지금도 엄청 그리워요. 가고 싶어 하고. 네. 또 우리 2510님 문자도 소개해주세요.
1: 네, 남자친구분은 애초에 계획이 있었던 거니까 워킹홀리데이 갈 수 있다 쳐요. 그래. 근데 사연자분은 외국 생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연자분의 인생이 있잖아요. 20대 후반 젊다면 젊지만 중요한 나이인데 본인의 꿈에 좀 더 집중하고 들여다봐야 하는 시기 같아요. 라고
0: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2: 네네. 현실적이시네요.
0: 한 1년 정도 일단은 더 만나보면서
2: 맞아요 맞아요
0: 돼서 한번 본인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시죠.
2: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또 우리 이일 이사님은요,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가 있고 어머. 미래에 있으면 불안이 있으니 어머. 현재에만 충실하면 될 것 같아요. 사연자님이 현재 원하는 게 뭔지 더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현재를 즐겨도 나쁘지 않습니다.
1: 현자처럼
0: 말씀하니까요.
2: 살아 있으신 부처.
0: 참 현실에 충실하기가 제일 어려운 일인데
2: 맞아요.
0: 어려운 일인 만큼 우리 사연자분 이걸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러니까.
0: 또 우리 4566님은요?
2: 사연자님은 착각하는 걸 수 있습니다. 남친이 아니라 남친의 치킨을 사랑한 겁니다.
0: 일리 있다.
2: 치킨 냄새 배운 손을 잡고 걷는 게 좋다고 할 때 촉이 왔습니다.
0: 그러게요.
2: 그냥 치킨과 한국에 남으세요.
0: 아 그냥 치킨을 너무 사랑하시네.
2: 아 그러니까요.
1: 너무 웃기다.
0: 어떻게 저희 드릴 수 있는 선물 중에 치킨은 아직 없죠?
2: 아쉽다 아쉽다.
0: 치킨 있어요?
1: 있어요.
0: 치킨 쿠폰 어떻게 좀 드리고 싶은데.
1: 그러게요.
0: 또 우리 박창영님께서는요?
1: 점외출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해요.
1: 내일 심지어 딱 쉬는 날이니 오늘 사연 쓴 남자친구분 치킨집 또 불나겠네요. 연애 고민 글을 빈자한 남친 치킨집 홍보 사연 아닙니까? 치맥합시다.
0: 그러니까 은근히 지금 우리 다 치맥 먹게 만들라고.
2: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대동단결이 돼버렸네요.
0: 그러니까 자랑 사연이 아니었나 싶기도 맞아요. 한데요. 좋습니다. 그 또 우리 신민성님은요,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음. 살다 보니 중간 중간에 무슨 변수가 생길지 어떻게 마음이 바뀔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음.
2: 맞아 맞아.
1: 딱 이거야.
0: 그냥 현재에 충실해버려.
2: 맞아요 맞아요.
0: 맡길 게 버리라고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두 분은 근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없으세요?
2: 저는 이렇게 장거리로 막 이렇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저도 뭐 그래요. 진짜 멀어봤자 뭐 대전?
2: 대전? 뭔데요?
0: 그래도 뭔데?
2: 대전은 뭔데요? 네.
1: 근데 뭐 제가 막 맨날 막 봐야 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이제 서로 오가면서 잠깐 그렇게 연애를
0: 그럼 안 보는 동안에는 서로 좀 계속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1: 그쵸.
0: 노력을 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1: 노력은 했죠. 네.
0: 노력이 필요해요.
1: 네네.
0: 아무튼 지금 일단 잘 생각해보세요. 사연자님 치킨을 좋아하는 건지 내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건지 잘 생각해보시고요.
1: 둘 다겠죠.
0: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쯤에서 요즘 화제의 노래죠. 2세대 아니고 2.5세대 네, 걸그룹 그쵸. 명곡 레인보우의 텔미텔미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떻게 한 소절 부탁해요.
3: Tell me, tell me, 어서 말을 해줘. 내가 네 여자라고.
0: You.
2: 좋은데요?
0: 네. 자, 그럼 저희는 Tell me, tell me 듣고 오실게요.
2: 네.

방탄꼭지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시작했습니다. 환장 연애. 주주님들의 속 터지는 현실 연애 고민을 만나보는 환장 연애 조현영 정규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박동주님께서요. 규민님 여기 왜 계세요?
2: 안녕하세요.
1: 보내주셨는데 왜 여기 왜 계신 거예요?
2: 네, 저기 뭐 환장연애 코너 지금 한지 두 달째인데. 네,
1: 섭외 되셔가지고.
2: 네네.
3: 섭외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을.
1: 네, 네. 섭외가 되셨고 네. 그래가지고 두 달 전부터 저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2: 예, 네. 동주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가워요, 동주님.
3: 네. 또 우리
1: 네, 또 4362님은요. 현영 씨 뭐예요? 토크할 때랑 노래할 때랑 목소리가 완전 달라요. 찾아보니 레인보우 메보셨네요. 아, 역시 네. 메인보컬이라고.
4: 감사합니다.
1: 어머나. 그 텔미템 그 텔미 이 후렴 부분도 현영 씨 목소리가
4: 그렇죠.
1: 아무래도 메인보컬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네네. 또 제가 그 저희 겹지인 그 결혼식 갔을 때 현영 씨 그 축가를 들었잖아요.
4: 맞아요.
1: 아, 나 그때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노래 너무 잘하셔. 또 우리 4840님 문자 한번 규민 씨 읽어주세요.
2: 대학교 축제 때 처음으로 본 연예인이 레인보우였는데 그때 진짜 다들 키도 크시고 늘씬하시고 너무 예뻤어요. 현영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대로이신 듯하네요.
4: 감사합니다.
3: 너무 추억이네요.
4: 그대로 1년 전에
1: 아까도 계속 얘기했어요. 멤버분들 이제 막 얘기 안 해요. 그러면서 언제 다시 무대 언제 볼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2: 맞아요.
1: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저희는 또 바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 볼게요.
2: 네. 네.
1: 대체 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규민 씨가 소개해 주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최전방에서 근무 중인 20대 후반 육군 중위입니다. 저희 부대 작전 과장님은 30대 여성 소령이신데 부대에서 FM으로는 전설 같은 분이십니다. 서류 각도 안 맞으면 다시 출력하게 하고 생활관 침상 모서리가 흐트러져 있으면 줄자까지 들고 오시는 스타일이시지 말입니다.
5: 아, 과장님 지나가시면 아마 먼지도 차렷자세 할 것 같지 말입니다.
2: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니 말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 FM은 저한테도 정말 깐깐하게 적용됐는데 어느 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왔더니 과장님이 제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5: 이중이! 이게 책상이야, 창고야!
2: 그러더니 충전기 선을 묶고 볼펜 색깔별로 정리하고 서류 파일 순서까지 다시 맞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차렷자세로 서 있었었고요. 뭐 여기까지는 과장님 성격상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훈련 기간에는
5: 이중이 아직 안 일어났나? 해가 중천인데 아직까지 뭐하나?
2: 숙소까지 깨우러 오시고 점심에는 식당 제 옆자리에 앉아서
5: 이중이 채소도 팍팍 먹어라. 또 고기만 퍼왔네.
2: 제 식판을 검사하십니다. 심지어 하루는 PX에서 컵라면을 사들고 가다가 걸렸는데
5: 이중이 그거 먹고 또 위장약 먹을 생각인가?
2: 하시면서 제 손에 두유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부대 분위기도 묘해졌습니다. 행정부급관도 저만 보면 웃고 간부들도 회식 때마다
6: 우리 작전과장이 왜 그렇게 이중이만 챙기나? 이중이가 평소에 작전과장한테 그렇게 잘하나?
2: 물어보시는데 저는 딱히 뭐 한 게 없지 말입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저도 조금 흔들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소개팅이 잡혀서 행정부급관에게만 그 얘기를 살짝 했는데요. 행정부급관이
5: 중위님도 참 눈치가 없으십니다.
2: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했는데 그날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 보니까 책상 위에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7: 소개팅 나갈 때 셔츠는 다리를 입고 나가라. 그리고 소개팅보다는 사람 보는 눈부터 키워.
2: 그 쪽지를 보는데 제가 진짜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 쪽지만 남기고 과장님은 별다른 말씀 없이 평소와 비슷한 상태시고요. 여전히 깐깐하시면서도 종종 제 식사는 챙기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과장님은 저를 유난히 관리 대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행복한 말처럼 제가 눈치가 없는 걸까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군인이라서 더 모르겠습니다.
7: 아이고,

0: 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이제 군인 주주님들의 사연이 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에도 한창 연애에도 군인 주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니 우리 334님께서 조현영 씨 군기 잡는 연기 너무 잘해요. 찐 군인 느낌.
1: 아 네. 안 그래도 아,
0: 지금 포스도 살짝 지금 항공종포에다가
2: 그러네요.
0: 나 몰입이 확대들 하니까.
1: 뭔들 하나.
0: 그러네. 발성이 거기서 확 달라지시더라고. 예. 네. 아니 근데 네. 우리 중에서는 사실 규민 씨가 유일하게 군필자.
2: 아 그렇죠.
0: 드시어서. 어때요? 이 군대 때 좀 새록새록 생각이 나세요?
2: 아 저는 이 사연을 보는데 굉장히 열이 받는데요.
0: 왜 그래요?
2: 이 자식이 행복한 고민을 아~ 군대 때 이 자식 이거
1: 아, 군대 때 힘들 때인데
2: 네.
1: 아, 혼자 너무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2: 아, 그러니까요. 제 군대 때 생활이랑 너무 달라서 제 군대 생활이 생각이 안 나요.
0: 아 그러겠다.
2: 네.
0: 아니 그리고 저도 이게 군부대인데 뭔가 뭔가 묘한 분위기가 흘렀다고 하는 것부터가 뭔가 굉장히 행복하시겠다.
2: 그러니까,
1: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0: 아니, 재밌으시겠다는 생각.
2: 그러니까요.
0: 듣는 것 같아. 사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아.
1: 아니면 혹시 숨겨진 누나 이런 거 아니었을까?
2: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심파로 가는데요.
0: 그러니까요. 사연자분은 모르고
1: 죄송합니다.
0: 그 네. 이제 행복한 아는 거 알고 보니 내가 친 잃어버린 친누나였다는 걸 아는 거지.
1: 친 동생이었다는 거.
0: 아 이거는 한번 알아보세요 사연자님. 아, 네. 자 일단 규민 씨가 봤을 때는 이건 어때요? 확실히 호감이에요? 아니면은 특별 관리 대상이에요? 뭐예요?
2: 아 저는 이거 너무 호감 같은데요.
1: 친누나 아니면은.
0: 네. 그러니까요. 이게 같은 피가 아닌 이상
1: 네, 혈육이 아니라면 네.
2: 아 누가 이렇게 챙겨줘요.
0: 네네. 하, 진짜.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없죠? 어때요? 규민 씨.
2: 군대에서요?
0: 미안해요. 그래요.
1: 아
0: 지금
1: 제가 아, 약간 판타지 예. 쓰신 거 아니야? 소설 쓰신
2: 그러니까요.
1: 거 아니야?
0: 지금 꿈 내용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2: 네, 네.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 들었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네. 군대에서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0: 진짜 우리 이혜경 님은요. 눈치가 없네 없어. 하셨고 또 3516 님은요.
2: 무조건 그린라이트지. 관심 없는 여자한텐 저렇게 안 해요.
0: 관심 없는 남자한테겠죠. 네. 또 우리 2636 님은요.
1: 아 이건 완전 남자분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쪽지라니. 그럼 소개팅 잘 됐다고 다른 분께 얘기해서 슬그머니 여자분 귀에 들어가게 흔들어 보심이. 아 이건 근데 너무 비겁한.
2: 아 왜 그래?
0: 하지 마요.
2: 그렇게까지 너무, 하지 말라고. 네,
0: 이렇게까지 하지 마. 그냥 직통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2: 아, 맞아 맞아.
0: 우리 행복한 님께 아 저 쪽지 잘 받고 소개팅 잘 봤습니다 하면은 아 그래 뭐 어땠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별로지 말입니다. 별로지 말입니다 솔직히.
1: 근데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는 이상 행동을 잘 안 하실 것 같아. 이 여자분이 그래서 약간 물어보고
0: 한 발 물러서 있는 단계인가?
2: 아, 근데 이게 또 그 여성분께서 다가가기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 게 이 군대라는 이 사회 자체가 이 위계가 있는 강압적인 게 남아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위쪽에서 먼저 다가가기가
1: 그치.
2: 되게 강압적으로 그래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맞다가 갈 것 같아요.
1: 먼저 그래서 약간의
0: 남자분이?
1: 어떤 네. 그런 걸 좀 시그널을 보내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2: 아래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0: 만약에 규민 씨가 이 남자분이었다면
2: 네네.
0: 소개팅 이후에
2: 네.
0: 어떻게 다가갈 것 같아요?
2: 아 근데 저도 이제 그러면 이제 여성분께 호감 있는 상태인 거죠?
0: 있는 상태인 그쵸, 그쵸. 거 약간 조금
1: 아, 약간
0: 있는 거죠. 있는 거죠.
1: 아, 그렇죠. 약간 긴가민가하는
0: 긴가민가하지만 그래도 약간 설레
1: 신경 쓰이는
0: 신경 쓰이고 설레는 단계야.
2: 아 그래요?
0: 어
2: 그러면은 누구누구 소령님 혹시 식사 안 하셨으면 같이 식사라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0: 아 근데 만약에 아 뭐 밥은 식사는 그 소개팅하는 여자하고 밖에서 실컷 먹으렴.
1: 뭐야 무슨 연기야?
0: 먹거라. 먹으시게나.
1: 먹으시게나 사극이에요.
0: 먹으쇼 했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2: 잘 안 됐습니다 하고 네, 직진할 것 같습니다.
0: 잘 안 됐습니다 하고 네. 직진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1: 근데 사실은 내가 너 누나다.
0: 어?
1: 사실 내가 네 누나다.
0: 하면서 이제 오렌지 주스 수루룩 하게
1: 되고 오렌지 주스 흘리면서
0: 아유 우리 조은이님은요 밥 챙기면 게임 끝 그렇게 티를 내는데 사연자님 너무 눈치 없으시네요.
1: 맞아
0: 좋았어요. 또 우리 6628님은요 한국 사람은 밥 챙겨주면 무조건 사랑입니다.
2: 진짜 그런가 봐요
0: 라고 보내주시고 또 우리 1111님은요
1: 근데요 군대에서 눈치가 없으면 살기 힘든데 사연자분 그런 눈치로 어떻게 군생을 하십니까?
0: 그러게요. 진짜 보면은 없어도 너무 없기는 한데 그러면 사실 군대 생활 하시기 힘들 것 같거든요. 눈치를
1: 긴가민가 하셨던 거죠.
2: 그쵸 그쵸.
0: 혹시 우리 조연

0: 이랑 씨는
1: 네네.
0: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려 보거나 군대 간 사람 혹시 좋아해 본 적 있어요?
1: 한 번도 없어요.
0: 단 한 번도 그냥 네네. 어쩌다 보니
1: 저는 이제
0: 아니면
1: 나이 있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 썼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미 이제 군필이
2: 그렇죠.
0: 아 이미 군필자를 어떤 그 기다림 뭐 그럴 것도 없었구나.
1: 다 이미 충성 이제 저 민방위 하고
0: 예비군
1: 하고
0: 현실적인 얘기들이다. 그렇죠. 근데 참 그래요. 이게 군대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곳에서 어쨌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저번에도 막 사내 연애 관련해서도 사연 왔었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기는
2: 맞아요.
0: 하죠.
1: 그렇죠. 네. 맞아요.
0: 그래서 그때 규민 씨가 얘기해 주셨던 거는 그때 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했는데
2: 네네네.
0: 정말 철저하게 숨기셨었다고.
2: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랬었고요.
0: 맞아.
2: 군대는 근데 사실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왜 어려워요?
2: 아니 군대에서 뭐 생각해 보세요. 뭐 탕비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숨을 데가 없어요.
1: 딱히 이렇게 비밀을 나눌 곳이 없다.
2: 네, 퇴근하면 그 또 군인 숙소로 가기 그치, 때문에 그치. 뭐 어디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 친한 고등학교 동기는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군대 안에서 만나가지고 비밀 연애도 몇 년 동안 하고 직업 군인이거든요. 하고 결혼까지 했어요.
2: 진짜요?
1: 네. 직업 군인이면 어떻게 좀 가능한 부분입니까?
2: 이제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업 군인이신 건데 굉장히 어려운데 되게 그 눈치가 좋으셨나 봐요.
0: 그 눈치가 좋고 좀 이렇게 잘 했나 보다.
2: 그러니까요.
0: 신기하다. 아무튼 뭐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되면 후기죠.
1: 네네. 후기 꼭 남겨주세요.
0: 꼭 보내주세요. 궁금해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아이들의 톰보이 듣고 와서 사연 더 만나볼게요.
2: 네.

0: 아이들의 톰보이 듣고 오셨고요. 자, 계속해서 짧은 고민 사연들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이번엔 익명을 요청해 주셨고요. 우리 현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는 숙면, 편안한 잠자리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0: 소중하지.
1: 그래서 잘 때 입는 잠옷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몸에 닿는 촉감이 정말 편하고 부드러워야 잠이 솔솔 오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잠옷, 깔끔하고 예쁜 파자마를 선물하곤 하는데 몇

0: 며칠 전 남사친 생일이라서 깨똑 선물하기로 잠옷을 보냈어요. 응? 근데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대체 왜 남자한테 잠옷 선물을 하냐고 오해하기 딱 좋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님 남친이 오버하는 거예요? 라고.
1: 저는 아, 좀 화가 날라네.
0: 우리 저
1: 진짜.
0: 규민 씨 입장은 어때요?
2: 저는 사실 전혀 상관없긴 한데.
0: 나도 솔직히 진짜 뭐야. 아니 왜냐면 너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거를 오해하게
3: 화를 내냐.
0: 오해하기 왜 딱 좋다.
3: 아니 이게 진짜
0: 당신이 오해하는 모르겠어요. 거겠지.
3: 속옷을 만약에 선물을 해줬다 그러면은 화가 날지. 네.
2: 저는 뭐 티팬티를 선물해줬다고 하면 화가 날 것 같아요.
0: 그치 티팬티는 네. 좀 화가 날 것 같아.
3: 근데 중요한 만약에 부위 가리개를 선물해주면 네. 화가 날만해.
0: 니플 패지 선물해주고 그러면 화가 나겠지.
2: 네네.
0: 왜 그런 거 선물해주냐 하겠는데.
3: 근데 이제 그냥 잠잘 때 편하라고.
2: 잠옷은 뭐 너무 네.
0: 아 이거는 뭐 잠옷은요 사실 뭐 잘 때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네. 그 어떤 상대방에게 편안하게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는 주는 그치? 거라고 네네네네. 생각해요.
3: 저도 잠옷 선물 꽤 많이 하거든요.
0: 저도 많이 해요. 난 정말로 오버하시는 것 같은데.
3: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네.
0: 이게 아무리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런 의도가 없는데 오해하기 딱 좋다라고 이렇게 넘겨짓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3: 네. 근데 여기 4018님이
0: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고. 아니 잠깐만.
2: 죄송합니다. 네. 생각을 해볼게요. 네.
0: 좀 애매한 친구 사이인가? 진짜 찐친이 아닌가? 애매한 그 약간, 남자친구라서 그런가?
3: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사연만 봤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그쵸? 이 남자친구분이 느꼈을 때 그 남사친이 약간 그냥 남사친이 아니었거나 위장 아니, 남사친 같은 그런 쎄한 느낌이 들었을 때는 뭐
0: 그런
3: 화가 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0: 그렇지. 네. 그런 상황이라면은 예를 들면 약간 위장 남사친 같은 느낌이 들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좀 경계가 되는 친구야.
3: 그러니까 약간
0: 그러면은 야 뭐 잠옷을 선물해 줘. 야 오해하겠다 야.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3: 그러니까.
0: 글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인지 아닌지가 좀 디테일하게 제가 좀 알고 싶긴
2: 맞아요.
0: 한데요.
3: 근데 이걸 준 것도 어떻게 알았지?
0: 아니면 이번에
2: 그냥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죠. 얘기를 걸리지 않으니까.
0: 맞아. 아니면 그때 그 친구 생일 선물 뭐 고민하더니 뭐 샀어? 나 그냥 잠옷 파자마 선물해줬어.
2: 뭐라고?
0: 뭐?
3: 아무리 들어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0: 그쵸,
3: 상황인데.
0: 근데 또 우리 7288님은요 질투하나봐요. 남자친구가 그냥 귀엽게 봐줘요.
3: 근데 진짜 질투라는 감정 말고는 사실 화를 내는 이유가 없죠.
2: 그쵸.
0: 질투해서 괜히 이런 말들을 하는 걸지도 몰라. 그렇죠. 또 우리 정서유님은요 이성에게 잠옷 선물은 아닙니다. 잘 때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2: 그렇군요.
3: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0: 오버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는 파자마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걸 입을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 두세 번까지는 했다가 좋다 이거 했다가 그 뒤로부터는 그냥 아닌 것 같긴 한데.
3: 근데 혹시라도 받은 상대방이 오해할까봐 괜히 이제 좀 신경이 쓰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2: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저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3: 드렸줬는데 상대가 오해할까봐.
0: 맞아요. 이게 뭐 나는 괜찮은 거지 뭐 아닌 사람들도 충분히 있는 거니까.
2: 맞아요, 맞아요.
0: 또 우리 박혜연님은요.
2: 남친이 사연자분 좋아하니까 너무 의미 부여도 하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커피 정도 주고 끝내요.
3: 그래. 만약에 뭐 이해가 안 간다고 쳐도 남친분께서 싫어하시면 앞으로는 좀 자중하시는 게
0: 괜찮다. 그러면 일단 이미 보내긴 한 거잖아요.
3: 보낸 건 어쩔 수 없고.
0: 근데 너 이거 배송지 입력하지 말고 다시 환불해줄 수 있어 라고 할 수 없으니까.
3: 그렇죠.
0: 없으니까 이번에는 예쁘게 선물해주고 다음부터는
3: 조심하는 걸로.
0: 조금 오해할지 그런 생각을 못했네. 다음부터는 잠옷은 안 할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594님은요 저는 남친이 여사친에게 잠옷을 받으면 기분 나쁠 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0: 예를 들면 커플 잠옷을 선물해주면 모를까.
2: 네네네.
0: 그렇죠. 또 우리 6521님은요
2: 혹시 본인 잠옷이랑 똑같은 브랜드 비슷한 디자인으로 주신 건 아니고요? 그럼 충분히 열받을 만한 듯.
0: 이거는 안 돼요.
3: 이랬는데 사연 보내셨으면 진짜 큰일 나죠.
2: 그렇죠.
0: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1: 닭돌이 3240님은요
0: 정작 남자친구에게는 파자마를 안 사주신 게 아닐지요.
1: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0: 그럴 수 있지.
1: 아니 나한테는 뭐 잠옷 아무 집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입으라고 하면서 내 남사친한테는 이런 거 선물해주고.
0: 아 그치.
1: 하면서 질투 났을 수 있어요. 아,
0: 그렇습니다.
1: 질투 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기준
4: 네, 지셨어요. 맞아. 저도 요즘 이 노래가 계속 맴돌아요. 그리고 너무 예쁘고 아유 아유 분들 이거 맨날 무대랑 여러 가지 컨텐츠로 좀 많이 떠가지고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다들. 자 그러면 저희는 박미희님께서 신청해 주신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와서 예쁘

네,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듣고 왔습니다. 화요일 오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2770님께서 11시에 가게 오픈했는데 날이 더운지 한 명도 안 들어오네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더운 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좀 뜨겁더라고요. 그쵸? 약간 이렇게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하고 바로 그냥 비 선배님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바로 비 선배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날씨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어쩔 수 없어요. 못 나가겠다고 어떡해. 근데 아휴, 그래도 우리 여러분 좀 약간 힌트를 어디에 있는 어디 가게인지 뭐 어디 무엇 파는 가게인지만 살짝 알려주시면은 살짝 줄지가 이렇게 좀 살짝 홍보도 좀 해드리고 가면은 시원하게 드실 수 있다고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많은 식당들이 다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밖에서 먹을까 집에서 먹을까 고민이신 분들은 집 밖으로 나가셔서 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드세요. 또 걸으면서 운동해야죠, 우리. 그쵸? 또 우리 이소영님께서는요. 가게 그만두고 그동안 못 벌어서 본업하시는 주디 보면 너무 반가워요. 그니까요. 이게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밖에서 현영 씨, 뭐 작품 잘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 주주예요. 이렇게 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 주시면 뭔가 좀 눈물 날것 같고 되게 뭔가 왜냐면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얼굴을 안 보고 저는 이제 텍스트로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정이 들어가지고 뭔가 밖에서 이렇게 자만추하면 되게 감동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주주님들 저 밖에서 만나면 꼭 이렇게 청소하느라고 힘들었지만 나눔했더니 뿌듯하네요. 그 채소마켓에 나눔 올릴 때는 나눔하고 옆에 주황색깔 하트도 붙는 거 아시죠? 저도 그 되게 기분 좋단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책장 정리를 한번 싹 하면서 좀다 읽고 안 읽으려는 책도 안 읽으려고 이렇게 생각 괜히 계획해 놓은 책들 그리고 다 읽은 책 해가지고 나눔했거든요. 얼마 전에 문고리 거래를 한번 했는데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뿌듯하고 뭔가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 같았어요. 또 우리 0303님은요, 주디, 오늘 저희 아파트 야시장 가면 꼭 먹는 최애 음식이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참 이상하게 옛날부터 저도 막 이렇게 장 열리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 아파트에서 야시장을 한 적은 없었는데, 가끔 이렇게 장이 열리면은, 엄마 밖에 장 열린다 하고 나가가지고 같이 이제 엄마랑 거기서 쇼핑도 하고 심지어는 제가 집에서 물에다가 레몬을 타가지고 한번 얘기하는데 레모네이드를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걸 밖에 아파트 그 시장에 갖고 나가가지고 제가 판 적이 있어요. 레모네이드 사세요 하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 은빈이란 친구였어. 은빈이란 친구랑 같이 그걸 파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야 너네 씨, 야, 이 시키더라 니네 여기서 이거 허가 받고 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안 받았는데 잘못했다요 이렇게 했는데 에이 한번 줘봐 하고 드시더니 야 맛있다 진짜 맛없을 거였거든요. 레몬에 물에다가 레몬을 짠 거예요.

저희가 근데 야 맛있다 예따 하면서 저희한테 5,000원을 주셔서 와 우리 부자다 장사 접자 하고 친구랑 그 5,000원 들고 바로 문방구 가가지고 불량식품 싹 쓸어 왔어요. 네 아파트 야시장은 가본 적 없어요. 가면 저는 그런 거 먹어요. 큐브 스테이크 먹고 타코야키 먹고 하셨어요. 글쎄요, 일단 생방 중이에요. 녹음은 아니고요. 남쪽은 비가 온다던데 중부지방은 좀 더워요. 예.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날게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열료가 좋더라.
2: 편한 에르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3: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3: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4: 레노.
5: 넌 대체 누구야?
6: 건방진 녀석. 코코리 구르기.
7: 대체 정체가 뭐야? 하고 물으신다면
8: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7: 주주분들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
8: 주주분들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7: 미친 텐션을 자랑하는 우리는
8: 퍼스널 뮤직 센터의 원장 한희준,
7: 실장 혜진초이,
9: 난 조디다냐오.
10: 12시에 주연영에서 준비한 6월 선물, 저희 퍼뮤센즈가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진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7: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1: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0: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7: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11: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0: 디퓨저는 라미유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1: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2: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2: 한방 비건 AWE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0: 차류 전문 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 차를 드립니다.
2: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1: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4: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4756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울산은 비가 오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유유 울산 고등학교 야구부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야구부 친구분이 야구부 소속되어 있는 분이 또 보내주신 건지 뭐 누가 보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 그런 날이 있죠. 근데 해야 되는 날이 또 있어요. 그쵸? 우리 해야지 뭐 어떡해. 우리 4756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주주님들 다 화이팅이에요. 우리 울산 고등학교 야구부도 파이팅이고. 자 여러분 지금 남부지방은 집중호우가 오거나 예보된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다들 예보 잘 살피셔서 편안한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끝곡으로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 대답보다 아름답다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쥐안녕. 안녕.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츠팔
2: 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4: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7: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8: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7: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에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8: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7: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8: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7: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9: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나. 유유.
11: 헐, 엄마, 몸잘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10: 몸잘?
11: 몸잘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12: 잘 만들었다. 몸잘.
1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Get sprung.
1: 도시 탄청 컬트 쇼리닐러. 야야야야. 날이면 날마다 그냥 맨날 맨날 즐거운 방송 컬트쇼 행복한 방송. 여러분들도 오늘 저 때문에 행복하게 될 건데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 옆에는 정말 오랜만에 온 저의 동생. 아, 이 스페셜 아주 그냥 스페셜로 모자라. 스페셜해 스페셜해 스페셜해 아주 스페셜한 이제 동생 직접 네 입으로 좀 소개하세요.
2: 네, 아 정말 컬트쇼 스페셜 DJ 너무 오랜만에 왔습니다.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너튜브도 하는 조정석입니다.
1: 야하! 조정석! 오늘 정석이가 오랜만에 앉아있는 이 자리는 바로 조정석입니다.
2: 아 예, 운전석 아니고요. 조정석입니다. 네.
1: 2019년 8월 19일 무려 7년 전에 그 영화 아시죠? 엑시트. 그 홍보하러 우리 유나 씨랑 같이 왔었어요. 맞아요, 와, 맞아요. 시간을 컬투가 벌써 그 형이 직접 제가 이제 섭외전을 했어요. 저기 네. 톡을 하면서 네. 형이 20주년이 5월 1일 날 20주년이다. 네. 그래서 막 그 5월 달, 6월 달 뭐 계속 특집을 할 건데 네. 정석아 네가 좀 와줘야 되지 않겠니?
2: 그래, 이번에 꼭 한번 나와줘. 그래갖고 이제 제가 뿅 하고 나타났어요.
1: 예. 그래서 오늘 스페셜한 날로 정석이를 스페셜 DJ로 모시고 2시간 동안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스튜디오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2: 네,
1: 여러 가지 지금 인테리어도 좀 하고 너 온다고.
2: 아, 맞아요. 아, 저 온다고요?
1: 6주 동안 공사를 좀 해하고.
2: 아, 정말요?
1: 모니터도 3개나 달아놨어. 너 온다고.
2: 아, 그렇구나.
1: 달아놓고 콘솔도 너 온다고 8억짜리로 바꿨어.

0: 없어.
1: 그때 제가 앉았던 의자 그대로인 것 같은데.
2: 아니 의자도 바뀌었어.
0: 아 그래요? 아 예. 아 바뀌었어요.
3: 예 와, 예. 대박. 나이스. 와. 자 조정석 씨가 5월 28일에 가수 활동도 하잖아 노래하니까. 5월 28일에 새 음원이 나왔어요.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라는 노래. 네.
4: Nothing means anything until I met you.
2: Yeah.
3: Yeah.
2: Right. 와.
1: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3: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아셨어요?
0: 감사합니다.
3: 와, 이게 뭐 어떤 음원이에요?
0: 아니 제가 정확히 그 넷플릭스에서 신인 가수 조정
3: 그래 그거 있었어.
0: 그걸 하면서 정규 1집을 냈어요. 그게 1년 9개월 전에.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디지털 음원 싱글이 하나 나온 거죠. 네, 그 사이에 계속 저는 여러분들 모르게 쥐두새도 모르게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고 예. 이번에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3: 네, 여러분들 많이 찾아 들어주세요. 네. 쥐도 새도 모르게 했다 그러잖아요. 천하의 조정석이 모르게 활동하면 되겠습니까?
0: 아, 근데 그렇지만 지금 너튜브 뮤직에 16위에.
3: 와, 진짜?
0: 인기 급상승.
3: 야, 오늘 한번 올려봅시다. 2시간 안에.
0: 아, 예.
3: 야, 위로 쭉쭉 올라갑시다.
0: 예.
3: 그래도 그 멜땡 있잖아요. 멜땡. 멜땡 검색어에 또 검색하시고. 아시죠?
0: 아.
3: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쥐두새도 모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11장 앨범을 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저도 쥐두새도 모르게 활동을 했어요. 가사가 아주 보니까 우리 방송놈들이 되게 달달하다고 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설렘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혹시 제수 씨를 생각하면서
0: 사실이죠. 네.
3: 예.
0: 그리고 처음에 네, 처음에 이 곡을 딱 받았는데 그 사랑의 세레나데 같은
3: 느낌 멜로디가
0: 딱,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사를 한번 써볼까 하는데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집에는 제가 사랑하는 그 여인이 세 분이나 계셔갖고
3: 예. 네,
0: 근데 그 세 분을 생각하면서 안 쓸 수가 없었죠.
3: 예. 진짜 멋진 남자야, 그죠? 이렇게 생겨갖고 또 마음도 멋지고 그지? 가사도 본인이 다 썼대 또 글도 잘 쓰고. 아유, 정석이가 또 제 에세이 집 낼 때 추천서도 써주셔갖고 덕분에 또 책이 잘 됐습니다.
0: 아, 책 너무 좋았어요, 형님.
3: 그러니까 네. 그렇다면서요. 네,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난리야. 자, 오늘 그러면 그 노래를 첫 곡으로 저희가 들어볼 텐데 노래 나가는 동안 저희가 뮤비도 틀어드릴 거예요. 네, 잘 보시면 보는 눈 이렇게 즐겁게 들으시면서 함께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오늘 첫 곡입니다.
0: 아, 네. 1년 9개월 만에 가수 조정석이 냈습니다. 디지털 싱글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들어보겠습니다.

0: 아니 뭐 이딴 식으로 달달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1: 아 예.
0: 어?
1: 괜찮나요?
0: 와.
1: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려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이게 달달한 노래 들으면서 우리가 행복감이 젖어서 사는 거지 뭐. 어, 좋다. 이게 딱 가사가 금방 떠올랐어요? 아니면 좀 고민을 했어요?
1: 엄청 고민을 했죠. 엄청 고민하고 사실은 이제 제목이 긴 이유가 곡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이 가사에 나오는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이 가사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째로 제목에 넣자. 네, 그래갖고 그렇게 제가 줄여서 특세모.
0: 특세모.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특세모랍니다.
1: 특세모.
0: 네, 특세모. 예. 특세모 검색하면 나오나요?
1: 특세모 아직은 제가 만들어갖고 이제 막 만들었어요. 예. 특세모 이제부터 검색해 주시면.
0: 예예. 예.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예. 자 오늘 특집입니다. 우리 스페셜 DJ 정석이가 왔기 때문에 특집을 계속 예고를 했죠. 방송은 안 그래도 이 특집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스페셜 DJ 자리에 조정석 씨가 섭외가 되면서 이 특집을 완벽하게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을 찾았다. 지들끼리 아주 강강술래를 하고 난리가 났대요. 자 대박 얼싸 안고 울었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꼬마 조성적 시절
2: 잘해 야, 참 잘해
0: 자 오늘 함께하는 노래자랑 참가자들이 이미 리허설을 마치고 갔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부에 누가 출연하는지 여러분은 이따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 아는 얼굴도 있을 거고요 조정석 씨도 마이클 잭슨의 캡사이신 창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아 그 어떻게
0: 이 캡사이신이니까 매운 거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1: 어, 매운
0: 거. 아 매워. 아, 아. 빌리 참. 남마.
1: 진짜. 아. 아 진짜 이거 너무 잘해. 하긴 형 진짜 잘해요 이거. 실제로 사석에서도 이거 너무 잘해.
0: 와. 아니 그 마이클 잭슨은 어릴 때 그렇게 따라 했었었어요?
1: 그게 뭐 엄마 아빠한테 재롱한 부리는 어떤. 방법이었어요. 제가.
0: 옛날에 네. 학교 때 장기 자랑한다 그러면 마이클 잭슨 따라하는 애들 되게 많았어.
1: 무조건이죠.
0: 무조건 문어크하고 막.
1: 아, 무조건 이거 아시잖아요. 이거.
0: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일반 든든든든든. 든든. 자, 1부에는 우리 조정석 씨가 컬투쇼에 오랜만에 찾아왔으니까 요즘의 근황이라든가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이런 저런 얘기 나눠볼 거예요. 궁금한 점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들도 받.

0: 한번 시어다란들의 부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정석 씨 이거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네. 자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치러 오신 거예요? 정석아. 자 한번 기를 뿜어서 외쳐주시죠. 자,
1: 준비되셨어요?
2: 네. 네
1: 갑니다. 샵에 1077
3: 50원
1: 긴 문자
3: 100원
1: 합쳐서
3: 150원
1: 자 고릴라는
3: 무료
0: 잘한다. 7년 만에 와도 잘해 네가.
1: 기억이 나.
0: 걸트쇼 20주년 특별기획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은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광고요.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거기 하면 하하임.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5: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숙면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8: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안전화.
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2: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
4: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5: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6: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5: 비다샵
6: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5: 비다이렉트샵
6: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5: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자, 2004년 25 나이에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에서 깡통 로봇 핑크 바바리 꽃상자를 연기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1: 아, 진짜.
0: 와, 깡통 로봇.
1: 진짜 풋풋하다, 풋풋해.
0: 와, 진짜 어려 보인다.

0: 분장실에서 찍은 25살.
1: 예, 25살의 조정석 씨 지금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뮤지컬 중에서도 노래 실력도 연기력 출중한 외모가 있어야만 연기할 수 있다는 뮤지컬의 헤드위크. 손짓 하나로 객석을 지배하는 로커 역할. 이거 혼자서 다 이끌어가는 뮤지컬이거든요. 이거 되게 누구보다 잘 소화해내는 실력자면서 티켓이 오픈하자마자 단 몇 분 만에 천회 전석이 매진되는 어마어마한 티켓 파워를 가지고 있고 피부가 뽀얗다고 해서 보드위기라고 불리는 남자입니다. 와! 우와! 내가 한인 게 보드위기를 못 본 게 한이야.
2: 아, 형이 맞아.
1: 야, 이거를 이제 못 봤어요.
2: 헤드윅을 못 보셨고.
1: 조승우 씨 거는 봤는데.
2: 네, 승우 형 거.
1: 보드 이 걸 못 봤어. 아, 이걸 봤어야 되는데. 또 할 생각은 없어요?
2: 아니, 저는 언제든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최근에 했던 게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데.
1: 그때 못 봤어.
2: 아,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갖고 아마
1: 좀 고민이 되는구나.
2: 네, 고민이 돼요.
1: 아, 알겠습니다. 자, 2012년 영화 건축학 개론에서는 납득이를 연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꽉. 야, 이게 무슨 어떤 그 전환점이 된 캐릭터이기도 하죠.
2: 그렇죠.
1: 유명한 대사도 남겼죠. 오랜만에 한번 들려주시죠.
2: 아,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떡하지 너?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 대사만 했는데 이렇게 좋아들 하셔.
2: 아유, 감사합니다.
1: 아, 드라마 오나의 귀신님 질투의 화신을 통해서 시청자를 아마 확 잡아버려갖고 그리고 2019년 942만 관객을 불러모은 영화 엑시트. 아, 이거 재밌었어요. 2025년에 한국 영화 흥행 1위 영화 좀비딸까지 실력이 받쳐주니까 이 영화 뮤지컬 드라마 그리고 노래 가수까지 뭘 하든 대박이 빵빵 터지는 그 이름은 바로 만능 엔터테이너 조정석.
2: 감사합니다.
1: 아니, 저희가 지금 방송놈들이 좀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이렇게 좀 소개 멘트를 써봤어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2: 너무요.
1: 괜찮아요? 네, 너무... 빠진 게 있나?
2: 아니요, 빠진 게 없어요.
1: 괜찮아요?
2: 예, 예, 예.
1: 아, 이게 빠진 게 없어요. 좀 아쉬워해야 돼, 쟤네들이 더 열심히 하거든요.
2: 아, 그래요? 아, 그럼 가수 부분을 조금 더.
1: 예, 가수 부분을 좀 힘줘서. 오늘 가수로 나왔기 때문에 예. 예, 좀 더 힘줘서 했으면 좋았겠다. 그게 좀 아쉬웠군요.
2: 예, 그게 조금, 예.
1: 자, 조정석에게 궁금한 점, 조정석을 어디서 봤다, 목격담. 자, 조정석이 이것 좀 해주세요. 좀 부탁하고 싶은 거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에게는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외쳐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3: 샵에 1077.
4: 50원!
3: 긴 문자.
4: 100원!
3: 합쳐서.
4: 150원!
3: 고릴라는?
4: 무료!
1: 진짜. 시간을 과거로 좀 돌아보면서 아 이때는 이랬었고 저때는 저랬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흘러가죠.
2: 네, 그렇죠.
1: 와, 22년이 흘렀어요 데뷔하신지.
2: 그러니까요. 형 처음 본 것도 벌써 20년이에요.
1: 그러네. 2006년에 우리가
2: 처음 만났죠.
1: 와, 2006년에 뮤지컬 찰리 브라운이라는 뮤지컬에 찰리 브라운 역할 더블 캐스팅.
2: 더블 캐스팅으로.
1: 그때 정석이를 처음 봤죠. 물론 학교 후배긴 한데 그때는 몰랐었고. 네. 아, 그래서 너무 친해지게 돼갖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친분을 이어오고 있는데 아 괜찮은 남자야. 아. 그때도 똑같아. 똑 한결같은 남자 있잖아. 왜?
2: 정말 형도 진짜 한결같이 그때 모습 그대로.
1: 아니 이게 손이 왜
2: 아 죄송해요. 아, 저,
1: 손이
2: 아,
1: 왜 머리 아, 그때 조금만 가르쳐.
2: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때 모습 그대로. 아 너무 정말 태균이 형 처음 만났을 때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게 빠졌네요. 뮤지컬 찰리 브라운.
1: 와 맞아. 네. 그게 같이 했던 예, 작품인데.
2: 그 작품 같이 했는데 20년 전이라니.
1: 자, 그게 컬투쇼 하기 전이에요.
2: 맞아요.
1: 그거 뮤지컬 끝나고 예. 6월 달부터 이제 컬투쇼 시작돼.
2: 맞아요, 맞아요. 그게 컬투쇼 시작한 것도 2006년도.
1: 맞아, 맞아, 맞아.
2: 예.
1: 와 정말 진짜 오래됐다. 그죠? 자, 이제 가수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좀 추가를 좀 해봤습니다.
2: 아, 예, 예.
1: 갑자기 추가가 됐어요.
2: 아, 예. 감사합니다. 네.
1: 조정석 씨가 우리 정석이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인기 있는 가수만 한다는 전국 투어 콘서트. 네. 와. 이거 전국을 투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2: 아, 예.
1: 콘서트 타이틀이 조정석 쇼 사이드 B. 연말에 성남에서 했을 때 게스트로 거미 씨가 깜짝 출연을 해갖고.
2: 네.
1: 야, 든든한 게스트가 있어. 든든한 게스트.
2: 맞아요.
1: 엄청난 내조죠, 내조.

0: 이야, 어마어마했겠습니다. 아우, 컬트 쇼에 언제 한번 거미 씨랑 조정석 씨가 같이 나오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1: 아 예, 제가 한번 예, 거미 씨를 한번 예 섭외해 보겠습니다. 예. 아 저는 지금 스페셜 DJ이다 보니까 예 컬트 쇼 제작진이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런 마음으로.
0: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줄 테니까 가서 거미 씨한테 계약서를 받아와.
1: 아 계약, 도장을 찍어오라는 얘기죠?
0: 예. 집에는 매일 들어갈 거 아니야?
1: 아, 집에 매일 들어갈 그럼 제가 어디 가?
0: 어 근데 진짜 전국 투어 공연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1: 아 제가 용기를 냈죠. 그리고 꼭 한번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물론 신인 가수고 1집 앨범밖에 없는 가수지만.
0: 근데 누가 전국 투어를 해? 아니, 신인 가수.
1: 그러니까요. 제가 정신 나갔었나 봐요.
0: 아니, 발칙하다 아주.
1: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커버송도 만들어서 또 커버하기도 하고 공연 때 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전국에 계신 그 팬분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와. 예, 쇼도 보여드리고
0: 그 히트곡 그 아로하도 좀 불러주고
1: 아 그럼요
0: 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해
1: 그랬었죠 아유 진짜 범준 진짜 많이
0: 커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돌 때도 오고 그래갖고 다 봤거든요 근데 맞아요. 지금 아들이 와 있는데 21살이 돼갖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1: 너무 놀란 거예요. 그때 범준이 처음 만났을 때 형이 안고 있었거든요.
0: 맞아요, 이렇게 안고 있었지. 자, 방청객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5813님 네. 문자 하나 소개해 주시죠.
1: 조정석님, 제가 어제 생일이었는데 생일 기념으로 아로하 한 줄 한 곡 아로하 한 줄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0: 한 줄인지 한 곡인지.
1: 그러니까요. 써달라는 건지 가사를 예, 예.
0: 한 줄을 써달라는 건지 아, 한 예. 곡을 어떻게 들려달라는
1: 한 소절 한 소절.
0: 예. 아 예. 3964님 성시경에게 이윽고가 있다면 이윽고가 있다면 조정석에게는 어두운이 있지요.
1: 아 그렇죠.
0: 어두운 여기서 시작한 거죠.
1: 맞아요.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0: 우리 음으로 넘어간다 시작
1: 예, 뭐였더라? 어떻게 해서 갑자기
0: 여전히 말로 그리 넘어가잖아요 그죠?
1: Cause your love is

0: 감사합니다.
1: 나는 그 노래들이 그렇게 잘 들 줄 알았어요? 그 수련생에 나오는 노래.
2: 정말 몰랐고요.
1: 와. 근데 차트를 석권을 했잖아 그때 당시에.
2: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1: 그래.
2: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제가 막 시상식에 상을 타고 있고 OST상 5개 막
1: 우와.
2: 왜 이러지? 이랬다가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제 시즌 2로 가는데 이제 한 분씩 뭐 유연석 씨, 김대명 씨, 전미도 씨, 뭐 김대명 씨, 아 정경호 씨 한 분씩 자꾸 아 감독님 나도 아빠 같은 거.
1: 나도 정석이 형 같은 거.
2: 정석이 형 같은 거.
1: 나도 정석이 형 같은 거죠. 이쁜 거 가로 갖고 싶어.
2: 그런 거예요.
1: 아 그리고 하나씩 다 나온 거야.
2: 아 그렇죠. 아 근데 그 전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1: 너처럼 이트가 된 게 그렇게
2: 약간 거. 탐이 났는지 녀석들이 약간 좀 너무 예, 재밌었던 예, 에피소드였죠.
1: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2: 예, 예. 전혀 몰랐어요 진짜. 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줄.
1: 그러니까 나는 하면서 그렇게까지 인기가 있길래 스리생 콘서트 같은 거는 왜 안 하나 했어요.
2: 아 그러네요.
1: 그렇게 원래... 그 밴드가 공연을 이렇게 투어 다니면 재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 한번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기대해 좋아해 주시고 그러면 한번 제가 한번 기획해 보겠습니다.
1: 진짜 괜찮을 것 같아. 예. 다 의사 옷 입고.
2: 의사 옷 입고.
1: 자, 저희는 2부로 넘어갑니다. 억지 백일장.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등산하실 때 올바른 등산 방법 있으세요?
3: 등산을 할 때는 무조건 라이터나 버너, 성냥 이런 것들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불씨가 진짜 큰 불을 만드는 거거든요.
4: 저는 산에 있는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해요. 꽃이나 나뭇가지를 함부로 안 꺾고요. 또 땅에 떨어진 거라도 도토리, 밤 이런 것들 될 수 있으면 죽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게 다 동물들 먹이잖아요.
0: 요즘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해주는 만큼 오르기 전 준비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즐거운 산행을 위해 안전과 자연에 대한 작은 배려도 잊지 마세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억지를 부려 석지를 쓰면 억지로 선물이 갑니다. 억지 백일장. 아,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이 코너는 모든 게 다 억지입니다. 방송놈들이 하기 싫은 회의를 억지로 하면서 억지로 만들어낸 코너고요. 그 방송놈들이 또 꽁트 대본을 억지로 썼어요. 저 하기 싫은 연기는 저희는 억지로 하게 되고 여러분들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웃어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듣고 계신 쇼다단원들은 이행시를 억지로 보내면 주기 싫은 선물을 억지로 드리는 모든 게 억지인 코너가 되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억지 꽁트 한번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하네. 어두운 불빛 아래 고추 하나
0: 고추 하나
1: 화분 안에 담긴 고추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2: 혹시 정석 선배?
1: 오키구나. 렌만 오랜만

0: 선배도 이 수업 들으시는구나. 고초학개론.
1: 맞아. 나 이번에 진짜 졸업해야 하거든. 이 수업이 고추만 잘 키워도 A+ 준다길래.
0: 근데 왜 고추 화분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1: 노래를 불러주면 더 잘 자라지 않을까 싶어서.
0: 맞아. 어디서 들었는데 좋은 말만 해주면 더 잘 자란대요.
1: 맞아. 안 그래도 좋은 말만 해주고 있어. 고추야,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자라라. 좋은 말로 할 때 빨갛게 익어라.
0: 근데 선배, 이 고추는 좀 시들한데요?
1: 뭐라고? 진짜 속상하다. 근데 왜 이렇게 맥을 못 쳐? 그래도 쟨 수학해도 되겠다.
2: 갑자기 끼워놓은 오늘의 억지 선물.
1: 왜 이렇게 맥을 못 쳐? 그래도 쟨 수학해도 되겠다.
2: 오늘의 억지 선물. 왜 이렇게 맥을 못 쳐? 그래도 쟨 수학해도 되겠다.
1: 맥을 못 쳐. 쟨수.
2: 쟨수. 맥을 못 쟨수. 맥을 못 쟨수. 맥을 못 쟨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오늘의 억지 단어는 마이클 잭슨입니다. 맥을 못 쟨슨. 마이클 못 쟨슨. 마이클 못 쟨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입니다. 자, 마이클 잭슨의 오늘 이행시 시제는 마잭으로 가겠습니다. 줄여서 마잭 이행시를 보내시면 돼요. 마잭.
1: 네, 지금부터 마잭 이행시 마구 보내주세요. 샵에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2: 자, 이렇게 딩동댕 문자를 읽고 소개되신 분들께는요, 마이클 잭슨 최애 메뉴였던 치킨 닭다리를 치킨 닭다리를 좋아했구나.
1: 그렇대요.
2: 치킨 닭다리는 누구나 좋아하니까.
1: 하긴 뭐 사실 그렇게 놀랄만한 것도 아니긴 한데.
2: 그렇지, 놀랄만한 것도.
1: 그렇죠.
2: 예. 아직도 치킨 모델을 하고 있죠?
1: 그럼요.
2: 그것도 맛있어. 치킨 닭다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행시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하나 꼭 듣고 올 동안 마잭 이행시 받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을까요?
1: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0: 아이 마이로 보냈어.
1: 자, 블랙 or 화이트. 예. 검은색 아니면 하얀색입니다. 자, 마이로 보낸 분이 있는데 마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마이로 보냈어요. 철딱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소개해보고 네. 재미있으면 선물을 드리고 재미없으면 일주일 동안 문자를 차단합니다. 자, 이철구 씨가 마이로 보냈어요. 마이. 예, 마이로 보냈습니다. 네. 아, 문을 한번 띄워줘보세요.
2: 마.
1: My name is
2: 이.
1: 이철구. 아이, 좋아하네 또 사람들이. 아, 또 웃네 또. 아이씨. 아. 선물 드립니다. 자, 이제 마잭으로 가겠습니다. 마잭. 아, 1278번님 아로하 노래 버전이네요. 마.
3: 마둔 불빛 아래
1: 잭.
3: 잭불 하나 와인즈. 아, 요거는 또 그죠?
1: 예, 예. 세 명 이상 웃으면 드려요.
2: 아, 그래요? 어, 아, 그러세요? 예,
1: 여러분들 방청객 반응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안정수 씨. 자, 요거.
2: 예, 마. 마.
3: 망약했어. 잭. 잭지 못했네. 이 돌아서는 그 사람. 짜라 짠짠짠.
2: 요거 웃긴 것 같아. 이거
1: 잘 살려주세요. 어, 예. 이제 자, 이게 범죄와의 전쟁 버전이에요. 자, 우리 최민식 예. 형님. 자, 김성현 씨. 마.
4: 마. 내가 누구 서장하고.
1: 잭.
4: 잭스키스 콘서트도 가고 그랬어. 마.
1: 마, 사우나도 가고.
4: 사우나도 가고. 아. 잭스키스 콘서트. 아,
1: 내가 그런 사람이야. 잘 살렸어 아주. 정성이 잘하네.
2: 아, 웃겨.
1: 자, 다음 7503님 거.
4: 마.
3: 마른 고추가
4: 잭.
3: 잭다. 아. 마른 고추가 잭.
1: 공사 사만화님. 자, 마.
5: 마이타닉 마지막 명대사.
4: 잭.
3: 잭. 잭. 잭. 잭. 잭. 아차. 잭.
1: 아, 이거 웃긴다. 나 이거 웃긴데.
2: 네.
1: 박혜란 씨 건데요.
4: 마. 마님. 아이고, 똥 밟으셨는데요.
5: 잭.
3: 잭이랄.
2: 아, 아이디어가 참 좋으세요.
1: 와, 이게 뭐 우리 쇼다운들이 기발해요.
2: 네.
1: 에이, 대낮에 할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야, 나랑 놀아줘 너무 감사해.
2: 그러니까.
1: 아, DJ를 많이 닮았어 우리 쇼다운들이. 자, 최정훈 씨. 네. 마.
4: 마누라.
1: 잭.
4: 잭잭 좀 해라. 아, 잭잭 좀 해라. 잭잭 좀.
2: 아, 이거는 제가 못 살린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1: 예, 알고 있네요. 못 살린 아, 걸. 네.
2: 정우 씨 죄송해요.
1: 자, 이거 어이구, 이거 가자. 2516님.
2: 자.
4: 마.
1: 마이클 잭슨이 한국산 마늘 먹고 하는 말.
4: 잭.
1: 아우. 아우. 오, 코리안 마늘. 오, 갈릭. 아우.
2: 이거는 우리나라 최고지 형이.
1: 아,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열이 확 올라와요. 3936님. 자, 마.
5: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1: 잭.
5: 잭. 잭. 잭. 체크. 체크. 마이크 테스트. 체크. 3936님 죄송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살리기 힘들다.
1: 마이크 잭, 마이크 테스트. 잭잭잭잭잭 원 잭잭 툭툭 잭잭잭잭 영어 잭 워 잭잭잭.
5: 2922님. 자, 마.
1: 마기로운
5: 잭.
1: 잭슨 생활 뭐니? 2922님, 네, 이딴 거 보내지 마세요. 네, 서로 민망한 상황입니다. 자, 5037님. 방송놈들은 왜 이걸 여기다 올려놨니 이걸?
0: 걔들 좀 생각을 하고 올려놔야 될 거 아니야?

0: 5037님. 네.
1: 마!
2: 마님! 바...
1: 마! 마님! 그렇게 가야지.
2: 어, 아까, 그, 아까 그거, 그거,
1: 저,
2: 그거 연결이구나.
1: 마!
2: 마님! 방금 밟으신 똥! 제... 제 거예요! 아, 그 연결된 건지 몰랐어.
1: 아, 연결이야, 연결. 아... 시리즈야, 마님 시리즈.
2: 기가 막히네.
1: 마님과 똥 시리즈. 마님 똥 밟으신 것 같은데요?
3: 잭 이랄.
2: 마님.
1: 그거 제 거예요.
2: 제 거예요.
1: 아, 재밌었다. 마무리 좋았어. 아... 자, 이제 아, 우리 억지 별장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특집 컬투쇼 20주년 특별기획 아, 컬투쇼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악을 울려버려라 이 방송놈들아.

0: 마이클이에서 부활한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마이클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원이 넘는 글로벌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다시 역주행 중이라고 합니다.
1: 네, 대표곡 빌리진이 발표 43년 만에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정상을 찍었고요. 저 조정석도 미취학 아동일 때부터 꼬마 조정석 시절에 부모님 앞에서 배를 퉁퉁 튕기면서 마이클 잭슨 춤을 따라 추곤 했습니다. 아, 이게 있어야 돼.
0: 안 그래도 저 방송놈들이 특집을 준비했고 조정석 씨가 스페셜 DJ로 섭외가 되면서 이보다 완벽한 특집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번 특집의 마지막 조각이 되어진 조정석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방송놈들 야 그래 그렇지 예, 목내 목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3부에 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금 일찍 컬투쇼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심사위원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석 씨가 조정석에서 소개해 주시죠.
1: 아 네네네. 이번 특집에는 첫 번째 조각이 이분이었다고 합니다.
0: 그렇지.
1: 예예. 예. 아... 워낙 오래된 컬투쇼 패밀리고 이분이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해준다면 이 특집 해볼만한데?
0: 그렇지 해볼만해. 완벽하지.
1: 사실. 그래서 나와주겠지 싶어서 또 착하니까 나와줄 거야. 강한 믿음으로 특집을 밀어붙였다. 라고 하는데요. 2002년 데뷔 때부터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렸던 남자. R&B, 팝, 댄스, 거기에 트로트까지.
0: 나이스.
1: 장르를 넘나드는 이 시대 최고의 뮤지션. 컬트쇼에서는 이름이 다섯 글자라고 합니다. 천록담이정.
0: 천록담이정. 전녁담 이정
2: 반갑습니다.
0: 쟤는 누구죠? 전녁담 이정. 아, 어우 화려해. 아, 오늘 좋아 또, 좋아.
2: 아 목소리 이렇게 처음부터 그 좀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풀렸네.
0: 잭슨으로?
2: 잭슨으로 하려 그랬는데 아 타이밍을 놓쳤어.
3: Hello. Korea.
0: 오. 약간 피부색 많이 비슷한 것 같아 피부색.
3: I'm 천록담이죠. I love you.
1: 비슷한데 진짜 비슷해.
0: 있어. 있어.
2: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0: 네. 아니 오늘 두 분이 처음 만난다면서요?
2: 아 처음 만.
1: 그러니까요.
0: 아, 아니 왜냐면 제주 씨랑 친한 친구거든요.
2: 그럼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1: 그러니까요.
2: 결혼식을 제가 어떻게 못 가는 바람에.
0: 그러니까.
1: 아니, 저희 결혼식 안 했어요.
0: 안 했어.
2: 했잖아요.
0: 맞아. 이, 네. 나도 못 갔어.
1: 말씀을 드려 항상 말씀을 드려요.
0: 네.
1: 네. 왜 안 불렀어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2: 서운했어요.
1: 저희는 결혼식을 안 했기 때문에.
2: 그래. 저 이제 오늘 풀렸습니다.
1: 아, 네. 아 저도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는데 예. 이렇게 실제로 뵙는 게 처음이에요.
2: 네, 맞습니다.
0: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2: 팬이었기도 했지만 그 저는 이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 검실 친구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착한 이 검이 씨 그걸 알잖아요.
0: 과연 어떤 남자 만나서 결혼할까?
2: 그러니까요.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누구랑 할까 했는데 정말 의외였.

0: 지만 너무 좋았어요.
1: 나도
0: 친구로서
1: 정석이 오래전부터 네. 알면서 정석이 진짜 착하고 네, 사람 네. 너무 좋고 막 그런데 과연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할까? 네, 난 이런 생각했었거든.
0: 아, 오이. 네.
2: 그러니까 많이들 그렇게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당사자인 저도 많이 놀라요. 그래서 그 오미씨하고
0: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집에 들어갈 때마다 놀란다면서요?
2: 네. 오미씨가 왜 여기?
1: 거미도 놀란다면서 조성석이 들어오니까 하시는 기준에 좀 들어가죠 이거.
0: 아 들어갑니다. 캡사이신이 예, 예. 없으면 사실 그 잭슨 형님 이게 모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신이라는 노래 데뷔했을 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1: 그렇죠.
0: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자, 고추를 먹었다고 생각 고추를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0: 내가 오늘 안경을 쓰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창피해서 그래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나 찾지 말고 떠나자. 아이언 오마이
1: 자이다. 이게 딱 배어 물었을 때 매워 할 때 그 느낌이에요.
0: 네. 원체 제가 매운 걸 못 먹어갖고
1: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0: 잘 살아요. 네.
1: 자 우리 조정석 씨도 뭐 2017년 팬미팅에서 마이클 잭슨 춤을 뽐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정석 씨 팬이 너튜브에 올려놓은 영상을 가져왔는데 마이클 잭슨의 Dangerous 춤을 추는 영상인데
3: 또 왜 올라왔어요?
1: 보는 라디오 쳐다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살짝 보여드립니다. 대박이에요.
0: 춤 잘해요. 춤도 잘 추셔.
3: 아니에요.
1: 오! 오! 와! 오! 오! 와! 오! 오! 오! 오! 오! 야호! 와! 와! 오! 오! 와, 제대로야.
0: 아니, 체형이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1: 마이클 잭슨하고.
0: 네, 네. 체형이.
1: 아 춤도 저렇게 잘 추고 뭐 못하는 게 뭐야?
0: 아 진짜. 오. 이야. 와.
1: 아 잘한다. 잘한다. 아. 아니 그 발 딱 차고 딱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어? 야 정말 그
2: 연습 많이 했죠.
1: 가랭이의 손 잡는 건 약간 덴저러스했어요.
2: 아, 하다가 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렵기도 하고. 근데 어 오늘 또. 계속 절도 있게 좀 나오는 거 각이 좀 보이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그래서 용기를 내 갖고 끝까지 밀어붙였죠.
1: 크으, 잘했다. 아, 오늘 좀 뭐 안 보여주나?
2: 아 오늘 아 오늘은 좀, 아니 진짜로 아니 안무가 기억이 안 나. 아빠도 조정석이지만 나 혼자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1: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네. 오늘 그 한국의 마이클 잭슨 우리 이정 씨가 생각할 때
0: 네.
1: 마이클 잭슨의 창법 포인트는 뭡니까?
0: 나는 마이클 잭슨이다. 아,
1: I'm Michael Jackson.
0: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수가 있어요.
1: 마이클 잭슨.
2: 춤도 네. 춤도.
0: 춤도 뭐 마찬가지.
1: To Michael Jackson.
0: Yes, yes, yes.
4: Yes, yes.
0: 실제로 근데 마이클 잭슨 이 우리 마이클 형님도 자기 주문에 어떤 특화되신 분이었잖아요. 나는 최고다. 나는 아름답다. 이걸로.
1: 아 맞아 맞아.
0: 그냥 그걸로 딱 그 자리까지 가신 게 아니었나.
1: 멋있어. 네. 나는 최고다. 난 네. 최고다. 난 최고야. 난 최고의 DJ야. 나는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에 꽂혔다. 맞다꼬.
7: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8: 케어. 원해요?
9: 케어 원해요.
8: 해충 방제부터.

0: 어?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케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6: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5: 서머네드피아.
7: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

0: 전경님 씨가
1: 자꾸 라디오에서
0: 이러니까 사장님이 뭐든 나 하고 내 컴퓨터를 보고 가셨어요.
2: 네, 2525님. 천록담 이정 씨, 다신 창법은 개그맨 이무일 짜스 창법 아닌가요?
1: 짜스. 위 왔자야.
0: 저랑 다릅니다.
3: 다르죠?
0: 거기는 우리는 매운 거고 거긴 짠 거예요. 네. 짜스. 짜. 아,
3: 거의 짠 거예요.
0: 자, 읽어 주세요. 이정 씨.
3: 네. 쿨 13 러블리님께서 마이클 잭슨 창법과 댄스의 1인자들이 심사하는 거니까 오늘 노래자랑 기대됩니다.
4: 자, 오늘 노래자랑은 3, 4부에서 이어집니다. 기대 엄청 하세요.

0: 방탄꼭지 아이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 임공제의 연봉리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3: 가평이 송송이와 떠나는 힐링 여행, 가평군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와!

0: 자, 여러분의 친구 비슷한 걸티쇼 스페셜 DJ 우리 조정석 그리고 마이클 잭슨 전문가 청록담 이정과 함께 3부의 문을 엽니다. 예! 여러분 방청 오니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1: 즐거워요.
0: 근데 왜 이제 왔어요? 진작에 왔어야지. 내가 20년을 기다린 거 아니에요? 예, 방청 시청 오면 즐겁습니다. 예. 오십시오. 신청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2: 아, 네네. 문자는 샵 1088 그리고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는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컬투쇼랑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적어서 좀 신청해 주세요.
0: 그러면 인연이 있어서 신청해 주시면 조금 더 뽑힐 확률이 올라갑니다.
2: 아, 그래요?
0: 예예예. 예, 예. 자, 아, 지금 이 순간 멜땡 차트에서 우리 조정석 씨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야하! 나이스.
3: 감사합니다.
4: 쟁쟁한 후보들을 누르고 1위에
0: 허미 박지연과 손을 잡고 걸트쇼에 재출연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길 씨 걸트쇼와 종신 계약.
3: 아, 좀. 아니.
0: 네. 아, 아까 분명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시기는 뭐 본인이 이제 원하실 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아, 7월이면 너무 좋죠. 네. 뭐 지금 이제 뭐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셔 갖고 예,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예. 사정이 되실 때 예, 예. 예. 일단 찍으세요.
3: 아, 정말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는데. 아니, 진짜 찍어요?
0: 네, 그럼요. 이름 옆에다가 이렇게 지장.
4: 이야. 아니 이게 아, 이거 언제 뽑았대 또?
0: 역시 우리 방송 놈들이 제일 잘하는 지연, 게 계약서 뽑는 거예요.
3: 지연아.
0: 지연아.
3: 지연아. 미안해. 아니 이게 어쩔 수 네.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지금
0: 가장, 생방 중이라.
3: 생방에 또
4: 가장의 무게.
3: 1위를 해갖고 아까 언급한 게 있는데 하여튼
0: 찍었어. 찍었어. 자, 을에 찍었고요. 제가 갑에 찍겠습니다.
4: 우와,
0: 완성됐습니다. 기념사진 찍고 싶습니다.
3: 정말 방송놈들.
4: 그래서 방송놈들 하는 거예요.
0: 자, 아, 특별할 것 없던 난...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아, 네. 여러분 신곡 진짜 많이 사랑해 주셔야지 정석이가 또 마음껏 여기를 또 출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 많이 다 다운받아 주시고 플레이리스트에 넣어주시고 예, 무한 스트리밍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0: 네. 예.
3: 시연아 고마워.
0: 오늘 여기 제주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3: 알고 있죠.
0: 네,
3: 오랜만에 온다고 또 형한테도 안부
0: 그러니까.
3: 전해달라고.
0: 아, 보고 싶네요, 네. 제주도.
3: 오늘 정희 씨 만난 줄 모르고 네. 내가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갖고 얘기는 못 하고 왔는데 이렇게 만났어.
4: 네. 만났어.
0: 만났어.
3: 아, 걱정이 먼저
4: 만났어.
0: 자, 걸투쇼 드리는 선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소개. 자, 자동중문 태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2: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0: 안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발효에대가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아로니아 발효진액
2: 세탁 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1: 디자인을 담은 바른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소품기
2: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타린 로즈에서 K1에서 백화점 상품권
0: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2: 40년 전통의 맛 진포랑에서 포천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1: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현장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3: 르노.
4: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5: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4: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6: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7: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0: 내가 남겼던 수많은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이정 씨가 좀 마이크 줘라.
1: 춤을 출 때 생각하는 것은 댄서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다. 춤을 출 땐 춤을 느껴야 한다. I love you.
0: 춤을 느낀다는 게 뭔지 몸소 보여줬던 역사의 길이 남을 댄스 천재.
2: 네, 2006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엔터테이너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
3: 이야.
0: 와, 대박.
2: 2008년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미국 의회 도서관의 영구 보존작이 된 유일무이한 뮤직비디오 스릴러를 만들어낸 아티스트.
0: 이야.
4: 70년대, 80년대, 90년대에 모두 빌보드 차트 핫100 1위를 달성한 최초의 뮤지션.
0: 미쳤다리.
4: 야, 영화 마이클 개봉 이후 음원 사이트에서 그의 음악을 찾아듣는 사람들이 3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0: 와.
4: 역시 팝의 황제가 만들어낸 음악은 영원하다.
0: 그렇습니다. 컬처쇼 20주년 특별기획 마이클 잭슨을 노래하라. 컬처쇼 마이클 잭슨 노래하라. 야심차게 준비했대요. 저 우리 방송놈들이 정말 야심차게 준비했겠지. 특집이니까. 네. 20주년을 맞아서 준비한 특별기획 컬처쇼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지금 참가자들이 등장을 해 있는 상황인데요. 게시판이 일단 너무나 난리가 났습니다. 이분들이 등장을 했어요. 노래자랑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고지를 계속했는데 시청자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다들 서류 전형 예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아. 방송놈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예심자들을 이제 예심해서 이제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는데 아하 생방송에 모시게 아하 뭔가 좀 아하 아쉬웠어. 그래서 예고가 나갈 때마다 쇼다운들이 이 사람 좀 꼭 모셔다.

0: 골라 강력하게 원했던 출연자 두 분, 그리고 누군가의 강력 추천으로 출연한 한 분, 세 분을 모셔봤어요. 자, 조정수 씨가 네, 먼저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이분 엄청나시죠. 무려 구독자가 87만 1000만 명.
0: 이야.
1: 와, 본인의 너튜브에서 커버 영상을 엄청 올리는데 빌리진
0: 아 난리난 분이죠.
1: 스릴러, 'Beat It, Dangerous,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쇼다노 3785님이 마이클 잭슨 노래 자랑에 이분이 안 나오면 섭섭해.
0: 오호.
2: 와.
1: 그 정도로. 이진경님은 콧소리 창법이 예술인 마이클 잭슨이 보고 싶다면 이분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많은 쇼다노 분들의 그 이분의 출연을 원했어요. 예, 매력 터지는 트롯 가수 소개합니다. 요요미 씨.
0: 요요미.
2: 요요미.
0: 요요미. 아, 오늘 복장을 아예 그냥 제대로 이루고 와주셨어요.
3: 네.
0: 스릴러 복장이죠.
3: 예, 네, 요 최근에 샀어요.
4: 최근에? 예? 뭐라고요?
3: 이 발음이 잘 안 되는데.
2: 아, 지금 특수 분장을 하고 오셔가지고.
0: 아, 이제 좀. 그러니까 아니 드라큘라 이빨을 끼고 하고
2: 예, 덧니를 끼고 오셔갖고
3: 예, 아 이게 부착이 예. 돼 있어야
1: 아.
3: 이게 뭐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2: 발음 이슈가 좀 있네요.
3: 예, 예. 그래도 잘 해보겠습니다.
1: 아니 근데
0: 아 너무 귀엽습니다. 아니 이거 이빨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귀엽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예. 옛날에 그 붓바람 붓바가 생각나네.
4: 소유 주소지 생각납니다.
2: 예.
1: 아 근데 노래하실 때 괜찮으시겠어요?
3: 아 그래서 제가 연습을 할 때 네. 일부러 아. 계속 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안 낄 때도 It's got to feel lik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0: 입을 벌린 상태로 이렇게
3: 이빨을 좀 치아를 좀 많이 보이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서 Thriller 이렇게
0: 되게 잘하는 저 트로트 가수잖아요. 전부는 제 2의 혜은이라고 제가 불리는.
2: 맞아.
0: 아 진짜 멋진 분이신데.
3: 이가 흔들린데.
2: 어 안돼 안돼 안돼. 살살살살 살살해요. 뺐어요?
0: 아 일을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거기다가?
3: 아 이게 그 접착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2: 아 붙여놨어요.
0: 야, 오늘을 네. 위해서.
1: 야 대단하시다.
0: 두 번째 참가자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쇼다론들이 모셔달라고 추천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정예솔님이
4: 상득이 나와야겠네. 상득이를 위한 노래자랑이네.
0: 김범래님이 상득이 좀 섭외해주세요. 마이클 잭슨이랑 똑같아요. 이승규님이 상득님 노래하면 오늘 방송 난리 나겠다. 그 인터넷 방송에서 열린 노래자랑에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을 커버하면서 우승했던 현재 너튜브에 올라와 있는 빌리진 커버 영상 조회수가 무려 2,382만 회.
2: 와.
0: 마이클 잭슨의 딸꾹질 창법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는 엄청난 실력자 상득.
2: 상득 씨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십니까. 예, 상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0: 아 영광입니다.
5: 영광입니다. 아, 아, 네.
0: 정말 이렇게 모시게 되네요.
5: 네, 아 반갑습니다.
0: 이야, 진짜 약간 평범한 느낌이 좀 있는데.
5: 아, 네네.
0: 어디서 많이 보던 그냥 대학생 느낌?
5: 아, 네. 닮은 꼴 소리 좀 많이 들었는데 허강님이랑 빠니보틀님.
0: 아, 빠니보틀. 아, 약간.
2: 아, 빠니보틀님.
0: 아, 약간 있어요.
2: 어, 닮았다.
5: 닮은 꼴이 몇 개 예. 있다고 막 들었는데.
0: 예, 예.
5: 아, 네. 오늘 또 이렇게 섭외해 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나오게 됐습니다.
0: 이야.
5: 감사합니다.
0: 자, 긴 얘기를 또 나중에 나눠보기로 하고
5: 네.
0: 다음 소개를 이정 씨가 해주시죠.
2: 네, 마지막 참가자는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가세요.
6: 왜죠? 이유가 뭐죠? 저 많이 기다렸습니다.
2: 네, 그러면 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빨리! 아.
2: 이 형이 왜 여기서 나와?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컬투쇼 월요일 패밀리죠. 개그맨 최성민 씨의 추천으로 출연하게 된 분입니다. 지금 외모는 마이클 잭슨이랑 제일 비슷하세요.
0: 외모는 일단 그렇습니다.
2: 외모는 지금 1등이십니다. 자, 컬투쇼 로고송 요들송의 창시자.
0: 야.
2: 노래자랑 참가를 확정 지으면서 방송놈들한테 이런 야심찬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웃음 폭탄 준비하겠습니다.
0: 아, 오늘 터지나요?
2: 얼굴만 봐도 빵빵 터지는 개그맨 박성호! 안 돼! 네, 모자이크 처리.
0: 오늘 폭탄 터지나요? 웃음 폭탄?
6: 웃음 폭탄 여기까지입니다.
2: 아, 아쉽습니다.
6: 더 이상 폭탄이 없네요.
2: 아.
6: 네, 준비한 폭탄 다 터뜨렸습니다.
2: 아.
0: 네, 안녕히 가세요.
2: 네.
6: 네.
2: 탈락.
6: 감사합니다.
0: 네. 야, 뭐 여하튼 오늘 상당히 다양하면서 우리 화려합니다. 네, 보는 라디오를 켜야 훨씬 더 두 배로 즐길 수가 있어요.

0: 자, 고지하라고 하죠. 우리
1: 아 네. 어, 듣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쇼단원들도 심사위원이 되어 주시면
0: 그럼요, 그럼요. 좋겠습니다.
1: 1번 요요미, 2번 상득, 3번 박성우. 아, 죄송합니다.
2: 어, 죄송한데 왜 웃으시죠?
1: 아, 죄송합니다.
3: 아 그냥 기분이 좋아가지고.
2: 예, 아, 그런가요? 예.
0: 박성우 씨, 예, 예. 선글라스 껴주시죠.
2: 요?
0: 예, 예,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3: 예, 예.
1: 아, 네. 아, 다시
2: 괜찮아요?
4: 네.
2: 알겠습니다.
1: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1번 요요미, 2번 상득, 3번 박성우. 세 분 중에 누가 우승했으면 좋겠는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어차피 세 분 모두 실력자들입니다.
2: 솔직하게 저는 빼주세요.
0: 아니에요. 아니,
1: 아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0: 예, 예.
1: 어, 노래 실력은 당연하고요. 네. 또 외모, 예, 여러모로 이 노래 자랑에 참여하는 열정, 기세, 준비성까지 다각도로 심사를 해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0: 예. 안내 멘트가 나가면서 약간 박성호 씨 때문에 자꾸 중간에 고장이 나요.
1: 아, 예, 예. 아, 근데 너무... 아, 웃음 폭탄.
0: 외모로는 지금 1등이에요.
1: 그러니까요, 지금 예.
2: 현재까지는 제가 1위를 좀 달리고 있어요.
3: 아, 예. 현재 1위입니다.
1: 예. 제 마음 속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2: 우후.
1: 예. 예. 예.
0: 자, 노래자랑 함께 하시면서 문자나 고릴라로 1, 2, 3번 예 응원 문자 남겨주시면 방송놈들이 끝까지 나중에 본 다음에 집계를 해서 결과를 발표할 거고요. 심사위원 이정, 조정석 씨 점수까지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1등을 선정하는데 1등 상품이 대박입니다. 오. 우승자로 뽑히면
3: 뭐야.
0: 엄청난 선물 무려 180만 원 상당의
1: 오.
0: 최고급 리클라이너 소파.
3: 이야, 뭐야.
0: 눕혀.
3: 몰랐죠?
0: 이거야.
3: 상품
0: 이거 주는 거야.
3: 상품이 있는지 몰랐죠?
0: 어.
2: 저거 와. 무중력 의자 아닌가요?
0: 예?
2: 무중력 의자.
0: 아, 뭐 그런 상태로 이렇게
2: 아, 그죠.
0: 꼬부라지죠.
2: 마이클 잭슨 무중력 댄스가 있습니다.
3: 어. 아, 좀 있다. 좀 있다.
2: 무중력 댄스. 야, 이거 봐 봐.
3: 아, 저 예. 아, 아, 우리만 보잖아요.
0: 예, 예. 아, 지금 저희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예, 예. 아... 그 부분이 거기 걸쳐진 느낌이에요.
2: 저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픔을 참았습니다.
3: 아, 대단하십니다.
1: 네. 문자 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1번, 2번, 3번 심사평. 왜 이 사람이 우승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 꼭 남겨주시고요. 심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 중에 랜덤으로 30명을 선정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겠습니다.
0: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지금 몇 잔째 쏘는 거야 우리가. 예. 자, 이제 컬트쇼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첫 번째 참가자 요요미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1: 아, 기대돼요.
3: 떨린다. 떨려.
1: 기대돼.
0: 근데 요요미 씨는 언제부터 마이클 잭슨의 꽃처럼 그리 커버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5: 저는 저는 아 이게 침을 자꾸 묻혀줘야 돼서
0: 아, 나는 재미로 볼 땐 네가 1등이에요 지금.
5: 제가 유치원 때부터 좀
0: 진짜?
5: 저는 마이클 잭슨 목소리도 좋지만 댄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3: 아 그렇죠
5: 그 독보적인 댄스 있잖아요 여러분들?
3: 맞아요.
5: 네,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0: 어, 댄스
5: 먼저
0: 어릴 때부터
5: 네, 영상 먼저 좀 봤던 것 같아요.
0: 와 그러면 그 꽤 오래전일 텐데 그 전에 마이클 잭슨은 또 오래됐잖아요.
5: 그렇죠. 그러니까
0: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는
5: 아 저희 아빠가 좋아하셔가지고
0: 아빠가
5: 그냥 차에서 마이클 잭슨 뭐 빌리진이나 뭐 스릴러나 뭐 여러 가지 틀어주시는 거예요.
0: 어.
5: 그게 약간 다른 가수분들의
0: 노래랑
5: 다르죠. 이게 다르다 보니까
0: 이게 들어있어.
5: 맞아요. 그래서 탁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드럼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드럼 박자 있잖아요.
3: 사운드가.
5: 이제는. 네, 그걸 너무 좋아해서 계속 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요미 마이클 요요미의 무대를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1: 아, 예.
0: 팔린 싱글 중에 하나인 할로윈 시즌이 되면 빌보드 핫100 차트에 늘 재진입하는 노래
1: 야.
0: 바로 스릴러를 요요미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곳니 점검 중입니다. 자, 요요미의 스릴러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0: 아니 얘 반전이야. 너무 잘하는데? 와, 너무 잘해.
1: 감사합니다.
0: 야, 아니 그냥 몸에 배 있는 사람 같아 이게. 와, 그지?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연습한 건 아니지. 원래 이거 할 줄 아는 거잖아 이걸, 그죠?
1: 예, 네, 약간은 창법이 저도 끝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0: 그래도 이제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트로트 가서 요요미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말.
1: 맞아요. 가끔씩 조금씩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콧소리가 뜨네 할 때도 이게 이렇게.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2: 아 근데 콧소리는
3: 왜 이렇게 잘 치세요? 좀, 아 저는 사실 춤을 이렇게 잘 추실 줄 몰랐어요.
0: 그렇죠. 네. 거기서 반전이야 춤이. 어,
3: 근데 야. 의상이 일단 기대는 하게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래 자랑이니까 네. 춤은 예상 못했는데 춤을 너무 잘 추시는 거예요.
0: 와. 상득 씨는 어떻게 봤어요?
4: 너무 잘하시는데요?
0: 그러면 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리허설 때?
5: 리허설 최선을 다해가지고 지금 기운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다 쉬고.
2: 아, 아. 그럼 오늘 근데 아 먼저 가셔도
5: 아 자꾸 왜 자꾸 보내려고 하세요.
0: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와, 어 정혜진 씨 1등 요요미 피나기 전에 아우 1등 주세요. 정혜진 씨는 이미 마음속에 1등으로 정해 주셨어요. 이권준 씨 방금 노래하신 분 혹시 곽범 아닌가요?
1: 아니 근데 닮았다고 많이 해요.
0: 아 약간 느낌이 있어요.
1: 네, 약간 느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예예예. 동글동글한 얼굴에.
1: 네, 동글동글 하시잖아요. 가끔 선배님이
0: 눈이 부리부리하고.
1: 네, 부리부리하니까.
2: 동글동글하고.
1: 근데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뭐야? 너무 발만하지 이거.
1: 이제 다 끝났는데 이 떼셔도 되는데.
0: 아 근데 이게 접착제가.
2: 접착제가 단단해서.
0: 이따가 제가 그 사용 설명서를 좀 봤는데 그 이거 빼려면 그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1: 알겠습니다.
0: 네, 이따 뵙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부터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와. 저는 두 번째 무대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상득 씨입니다.
3: 아, 네. 아, 네. 자 상득 씨는 라디오 출연 처음이죠?
4: 네, 처음이어서 너무 떨립니다 지금.
1: 처음이 출연이 컷쇼예요.
4: 네 맞아요.
1: 아, 대단한 거예요.
5: 성공했다. 와
4: 너무 영광입니다.
6: 대단합니다.
3: 아니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계세요?
4: 네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일단 음악 방송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네.
3: 채널명은 어떻게?
4: 채널명은 상득. 아, 상득 나옵니다.
3: 상득은 본명이세요?
4: 아 본명이 아니에요. 아,
1: 뭐예요? 본명.
4: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인데 뭔가 원래 이름은 제가 상범.
1: 상범인데
4: 네, 근데 이제 상득으로 부르는 게 좀 더 정감 가고 부르기도 좋아서 그렇게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1: 아 상득이 지금 뭐 그 구독자라든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4: 지금 거의 10만 앞두고 있고요. 아. 9.8만 명입니다. 아
1: 인별그램은?
4: 네?
1: 아 인별그램 어떻게 돼요?
4: 어떤 거?
3: 인별
4: 아 똑같이 상득입니다. 아, 아
1: 그것도 이제 지금 팔로워 수가
4: 그거가 지금 1.3만 명?
1: 좋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 그 지금.
3: 아니 근데
1: 춤 전문가가 노래
6: 너무 잘하시더라고.
3: 춤은 안 추고 이제 노래만
1: 노래가 진짜 장난 아니지.
3: 노래가 진짜. 야 그래서 오늘 좀 많이 기대되고 있어.
1: 근데 상득 씨가 지금 98년생인데
4: 네,
1: 마이클 잭슨 세대가 아니잖아요.
4: 네 그렇죠.
1: 근데 어떻게 찾아듣게 됐어요?
4: 사실 제가 이제 옛날부터 원래 팝송을 먼저 들었는데 원래 좋아하던 게 제임스 브라운이라는 분이었어요.
1: 제임스 브라운.
4: 근데 이렇게 좀 올라오면서 이제 음악 산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마이클 잭슨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1: 아 그럼.
4: 그래서
1: 밥을 얘기하면 마이클 잭슨
4: 존경스럽고 막 그러더라고요.
1: 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 만약에 오늘 처음 상득 씨의 노래를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자 무대로 모실게요. 네. 네.
6: 야 드디어 라이브로.
1: 드디어. 자 상득 씨를 제대로 한번 소개해 주시죠.
3: 네, 자, 이번 참가자 상득 씨가 준비한 노래는 마이클 잭슨의 보컬적인 효과음 그리고 딸꾹질 소리, 바람 소리, 가성 소리가 가장 잘 살아있는 곡입니다. 이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의 프로듀싱을 맡은 퀸스 존스는 노래 제목이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 빌리진 킹이랑 헷갈리니까 노래 제목을 Not My Lover로 바꾸자고 설득했지만 마이클 잭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이 곡 무조건 빌리진으로 해야 된다.
1: 맞아, 그래야 돼. 그랬어.
3: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받는 마이클 잭슨의 최고의 히트곡이죠, 빌리진. 네, 상득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예. 준비 되셨어요?
4: 준비됐습니다. 너무 떨려서 모자까지. 빨리 노래하는 게 좀 더 흥분이.
3: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모자까지 쓰시면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1: 빌리진.
3: 아우 너무 기대돼 라이브.

0: 나.
1: 야, 미쳤다.
2: 잘한다.
1: 와, 대박.
2: 너무 잘해.
1: 와.
3: 야, 아니, 마이클 잭슨 있는 거 아니야?
1: 야, 지금 아마 이거 생방송 들으신 분들 지금 놀라신 분 되게 많을 거야. 에이, 마이클 잭슨 거 틀어놨잖아.
4: 야, 마이클 잭슨.
1: 와. 라이브로 지금 한 거예요. 와. 상득이 미쳤네. 문자 좀 읽어볼까요? 네.
5: 아, 예, 예. 최원성님이 이번 상득은 노래가 진짜 미쳤어. 잘한다.
1: 야.
2: 원미소 씨는 2번이요. 무조건 2번이 우승입니다. 첫 소절 듣자마자 느낌 파 왔어요.
1: 그러니까요. 기준을 잘 판단해서 보내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판단이 문자를 보내실 때.
5: 지금 빌리진
1: 교추가. 어, 김효주 씨가 좀 약간 걱정을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박성호 씨가 직접 읽어주시죠.
3: 아, 볼까요? 예. 2분 뒤에 박성호님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집에 가시는 게. 아하.
2: 아, 좀 더 제가 보여주셔야죠.
3: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할게요.
1: 예.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분발을 해요.
3: 일단 분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 어, 요요미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4: 저는 이걸 라이브로 들어보는 게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1: 그러니까.
4: 저도 영상으로만 뵀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아요.
1: 약간 진짜. 혼이 들어온 것 같아.
4: 네, 맞아요.
1: 잭슨 형 혼이 들어온
4: 마이클 잭슨 맞아. 혼이 팍 들어갔다가.
6: 어. 많은 분들이 접신창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4: 그러니까. 아, 접신창법. 오, 잘 어울린다.
1: 와. 자, 이제 두 분 봤고요. 한 분이 남았는데요. 자, 컬투쇼 20년 특별기획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오늘 모인 세 분이 마이클 잭슨의 창법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분들이라고 자부를 할 텐데 마이클 잭슨의 캡사이신 창법을 조금 더 극대화해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 캡사이신 창법 대결! 고추를 씹어먹고 마이클 잭슨의 느낌을 극대화하면서 캡사이신 창법을 따라해보면서 마이클 잭슨은 한층 더 가까워지면 끝단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서 심사 점수도 크게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예, 여기서 박성호 씨가 이걸 잘하면 점수가 또 플러스가 될 수가 있어요. 최고급 리클라이너 소파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 매운 거 많이 드시고 거기 누워서 자면 되죠. 자, 너무 매우신 분은 거기 쿨피땡이 있으니까 그걸 드시면 됩니다.
4: 지금 예. 지금 먹어요?
1: 예, 예, 예. 지금 한번 딱 한 명씩 마이크를 대고 마이클 잭슨 노래를 이렇게 조금씩 해보면 됩니다. 사이십도 가겠습니다.
2: 매워요? 괜찮아? 괜찮아요?
1: 빨리 빨리
2: 이 안 돼 안 돼 어떻게
3: 빨리 빠졌어.
2: 야, 이 하나 빠졌어.
1: 야, 정약 고추 먹다 이거 빠졌습니다.
2: 지금이야 지금 해야 돼.
1: 지금 매워 매워.
4: 벨라틴
1: 매워 매워. 좋아. 이가 빠지면서까지.
3: 배꼽도 빠지고 이도 빠졌습니다 지금.
2: 아이고 매워.
1: 자, 상득이 한번 먹어볼까요?
2: 먹어.
1: 많이 먹어야 돼. 정인 고추.
2: 왔다 왔다.
1: 매워 매워.
2: 왔어 왔어.
3: 아니 버티 복지.
2: ASMR.
3: 따. 아. 아우 따. 아 따. 나. 따. 와 따. 따.
2: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3: 따스.
2: 아 따. 그만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만 들어야 돼.
1: 캡사이신 창법으로 요들송 가능합니까?
2: 어.
3: 아 준비 안 했는데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2: 준비하셨어.

0: 우리 고추 좀 한 세 개 줘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아.
1: 그러니까 절로 나오는데요, 요들이.
0: 사실은 이걸 컬트쇼에서 발견한 창법이긴 하거든요. 이정 씨랑 초창기 때부터. 근데 우리가 진짜로 청양고추를 먹고 해본 적은 없단 말이죠.
2: 어, 잠깐 이거 너무 맵게 생겼는데.
3: 아, 나도 너무 맵고. 것
0: 야, 조정석 씨부터.
3: 네. 일단 먹어, 일단 먹어볼게요. 어, 어.
2: 따.
3: 아. 아, 진짜.
2: 아, 뭐
3: 진짜 진짜.
2: 내자마자 오네.
3: 아, 발. 아, 아. 아 이렇게 되네 진짜. 아,
2: 다, 아, 노했다 아, 이거.
3: 아, 잠만. 아, 다신, 다신 이딴 거 하지 말자.
2: 다. 예, 다신, 다신 하지 마, 다신 하지 마로. 아, 야. 아. 와, 맵다 매워. 매워. 이야, 진짜 아, 매워서 노래를 할 수가 없네. 진짜
0: 마이클 잭슨도 못했을 거야.
3: 소리가 진짜 그렇게 나오네.
0: 그지, 맵지. 아, 뭘 하지도 이게... 않았는데 부끄러워요.
1: 그냥 서 있는 거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요거 한번 입어보실래요, 이거. 예.
2: 자, 3번 박성호 형님께서 준비하신 노래는 1984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 레코드상 그리고 최우수 남성 락 보컬 퍼포먼스상을 수상한 노래죠. 마이클 잭슨의 음악 중에 최초로 방영되면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그 Beat It 준비됐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준비됐습니다. 자, Beat It.
0: 오, 오, 야, 복장은 완벽해.
2: 와,
0: 오, 오, 오, 오, 오. 오.

0: 짜오신 거예요?
1: 원래
0: 아니,
1: 원래 2절까지 부르기로 했는데 이것을 중간에 음악을 끄신 저희가 뭔가요? 뚝딱뚝딱.
2: 아니 이 정도 들었으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3: 아니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거야.
0: 너무 잘해요.
1: 아, 그래요?
0: 너무 잘해 형님.
1: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3: 야, 성우분 너무 잘했죠. 이정 씨 어떻게 들었어요?
0: 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3: 너무 잘했어.
0: 첫 소절에 놀랐어요.
4: 저도요.
0: 와. 와.
3: 아, 그래서 약간 재밌게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제대로 노래를 불렀어.
0: 좀 실망입니다.
3: 예. 네.
0: 너무 아니, 잘하셔가지고
1: 아니, 그러니까요. 했는데 실망이에요.
3: 왜 잘하고 난리야?
4: 노래를 잘하셔서 진짜 예,
2: 개인적으로 4229님 3번이 우승해야겠어요.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반성하게 됩니다.
1: 제가 이 옷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2: 예.
1: 직접 제가 다 구매한 거고
2: 와 진짜
1: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이거 다 떼가지고
2: 진짜 열심히 산다.
1: 금색 벨트 라카치를 했습니다. 이거 이제 예. 여러분
2: 그 반스는 뭐예요?
1: 요거는 이제 예. 로켓 그거 흉 배송해서 네, 직접
0: 그거는 금색을 못 구하셨나 봐요.
1: 아니, 금색이 없더라고요.
2: 그 금색을 칠하면 될 텐데.

0: 네.
1: 아, 그럼 가루가 떨어지더라고. 지나갈 때마다 의자에 앉을 때마다 금세 가루가 떨어져가지고 오해를 많이 받아요.
2: 오해를 많이. 네.
3: 야, 저도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1: 예,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2: 아니, 박성호 씨 그 삼각 반스가 수영 반스입니까? 무슨 용 반스입니까?
1: 아, 그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이클 잭슨이 요게 이제 기부스 같이 하는 건데 요것은 이제 그. 슬래퍼입니다. 슬래퍼.
2: 아 슬리퍼, 슬리퍼. 아 슬리퍼. 실내 호텔. 슬리퍼.
1: 예, 실내 슬리퍼.
2: 실내 슬리퍼입니다.
3: 아, 호텔 예, 슬리퍼군요.
2: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이 슬리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돌아다녔죠. 예.
3: 아 대단한.
2: 그 슬리퍼는 딴 데 많은데 어디. 자 지금까지 1번 요요미, 2번 상득, 3번 박성호 씨의 무대를 쭉 만나봤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아 실력자이지만 노래 실력 플러스 이 노래 자랑에 참여하는 일정, 기세, 준비성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아, 다각도로 심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우승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샤베 1077
3: 50원
2: 김우차
3: 100원
2: 합쳐서 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30명 선정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뷔 때부터 한국의 마이클 잭슨이라고 불렸던 바로 이 남자 천록담 이정. 이제는 이정이라고 요 무대는 불러야 되겠죠. 축하 무대가 되겠습니다. 축하 무대. 1995년 9월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했던 노래, 마이클 잭슨의 마지막 빌보드 1위 곡이기도 했죠.
1: You are not alone.
2: 자 이정의 You are not alone.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4: 2 p.m. call to show. Korea, I love you. I love you.

0: You were not alone. You were not alone. You were not alone.
1: Oh, 아, 완벽했어요. 아, 한 손에 고추를 청양고추를 들고 있는 모습이, 야 이거는 아, 볼 수 없는 모습. 진짜 대단했던 라이브였습니다. You are not alone. 나는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 이딴 노래였습니다.
2: 뭐 이정 씨 워낙에 노래 잘하니까 근데 진짜 아니, 처음부터 아, 고생 많았어요. 진짜 청양 아니 그 노래 하시면서 청양고추 먹고 또 하기가
1: 쉽지 않은데
2: 지금 땀이 옆에서
3: 진짜 맵다.
2: 아. 어, 벌써 땀이 엄청 나고 있어요.
1: 네, 땀 아니 또 우리 아내 친구분이잖아요.
2: 그러니까

0: 우리도 이런 생각 했어요. 그죠?
1: 네, 예. 저도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요.
2: 아, 그러니까.
0: 결혼하고 많이 내려놨어. 네. 아, 너무 좋아. 그래서. 자, 광고 듣고 심사 집계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3: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지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르면 방탄 꼭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A6.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클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프리셋 업! 잠시 후 4시부터 황재성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8: 아직까지 매워요. 방송놈들이 아주 전투적으로 매운 걸 골라서 어디서 갖고 왔네요.
9: 그러니까.
8: 자, 걸투쇼 20주년 특별기획, 걸투쇼 네.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 이제 우승자가 결정됐습니다.
9: 아, 됐습니까?
8: 1번 요요미, 2번 상득, 3번 박성호. 과연 오늘의 마이클 잭슨 노래자랑의 우승자는 바로!
9: 바로!
8: 바로!
9: 바로!
8: 조정석 씨가 발표했습니다.
10: 저 놀랬어요. 이분이, 저도 약간 예상은 했지만 이분이 되셨습니다.
8: 바로!
9: 바로!
11: 바로!
10: 빌리진을 부른 상득이!
8: 상득! 그리고 실시간으로 받았던 쇼다런들의 투표 문자에도 상득 씨가 과히 압도적이었습니다.
9: 예. 감사합니다.
8: 두 분의 심사위원의 점수도 거의 박빙이었지만 그래도 네. 상득 씨가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네가 1등이에요.
9: 너무 얼떨떨합니다.
12: 축하드립니다.
8: 자, 180만 원 상당의 최고급 리클라이너 소파를 선물로 드립니다.
9: 이야.
8: 이제 본인 방송 누워서 방송하세요.
9: 편하게 하겠습니다.
8: 편하게.
9: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12: 편하게.
8: 말씀부터 소감.
9: 네, 사실 이게 제가 상품 있는 줄 모르고 나왔는데.
8: 아, 진짜?
9: 네. 오늘 또 이제 태워주신 어머니에게 드리겠습니다.
12: 효자네, 효자야.
8: 이거
12: 부상으로 청양고추도.
9: 네네. 네. 네,
8: 나머지 저희가 안 먹은 청양고추 어머니 갖다 드리세요. 예, 예.
9: 이거요?
8: 예, 예, 예.
9: 쓰실진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8: 어머니가 혹시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지금?
9: 아마도 그러실 것 같아요.
8: 어머니한테 한마디 하세요.
9: 엄마, 나 소파 샀다!
12: 아, 효자, 효자.
8: 아, 상득 씨 축하드리고요. 예. 자, 오늘 스페셜 DJ로 7년 만에 컬투쇼의 스페셜 DJ로 나왔습니다.
10: 네. 네,
8: 오랜만에 나와도 즐겁지?
10: 아,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겁고 여전하네요. 컬투쇼는 뜨거워, 뜨거워 열정.
8: 예. 육아하시다가 힘들 때 예. 한 번씩 놀러 오세요.
10: 예. 아까 지장 찍었잖아요.
12: 그 지연 거미 씨랑 나올 때 저 게스트로 좀 불러.
8: 그럼.
10: 그럼 너무 좋겠다.
8: 우리 요요미도 고마워요. 2까지 붙여가면서 그냥
13: 맞아.
8: 그렇게.
13: 예, 다시 맞췄습니다. 예. 오늘 불러줘서 감사드려요.
8: 아유,
12: 너무 고생하셨어요.
8: 다음에는 우리 트로트 가수 요요미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13: 네.
8: 박성호 씨, 오늘 고마워요.
14: 네, 감사합니다.
8: 4부 시작을 알리는 요들성 로고는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14: 아, 저도 차에서 듣는데 네. 들을 때마다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8: 매일매일 들어요, 매일매일.
14: 네, 컬투쇼 사랑합니다.
8: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정 씨 수고하셨어요.
12: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8: 오늘 만약에 이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그 방송놈들이 또 우리 공식 인별그램에 또 올려놓을 겁니다. 여러분 가서 들어서 쳐다보시길 바라고요. 저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여기 와주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준 우리 저 아들도 감사드리면서. 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10: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2: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1: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2: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1: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2: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1: 게다가 기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3: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7: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8: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만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9: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5: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4: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5: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 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4: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5: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4: 게다가 기업 납입 납입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6: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딸, 이거 몽잘 주문 좀 해줘.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7: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8: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9: 잘 만들었다, 몽잘.
10: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1: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10: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12: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Halt!
1: 황재성의 황!

감정 상태를 표현할 때 재밌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마음이 시끌시끌하다, 시끄럽다고 하고, 기분 좋고 감동적일 때는 마음이 몽글몽글하다라고 하고, 두근두근 설렐 때는 마음이 간지럽다고 하고. 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0: 사실 자기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난 건가 싶지만 알고 보면 무언가 두려운 상태일 수도 있고요.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초조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내 감정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누가 대신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진짜 내 감정이 어떤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두 시간 동안 진짜 내 마음속 감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보자, 지금 제 마음은 이제 행복.
1: 오늘도 내신에도 황제 파워 납시오!

자, 우리가 또 오프닝에서 얘기를 해봤네요. 우리는 그 이런 것들을 감추기 위한 단어를 사회적 가면이라고 네, 만들어냈죠. 사회적 가면을 써야 한다. 밖에서 사회생활 이거를 진솔하게 드러내면 밖에서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네. 이거를 잘 감추는 사람일수록 사회생활 잘한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감정을 잘 체크해야 되는데 이걸 체크를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살면은 네 저거 진짜 예민하다 막 이런 소리하고 근데 이거를 잘 감추면 또 잘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0: 오랜 기간 동안 항상 웃어야 되고 막 항상 신나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요구가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저는 제 출연료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정서적인 서비스업. 저희가 프리랜서니까 기분 나쁘다고 제가 막 집에서 가정에 불화가 있고 막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다 티낼 수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있어서 아 형님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받으시고 자기 관리까지 다 포함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직업이건 힘듦이 있지만 아마 지금 방송을 하는 모든 뭐 예능인부터 그다음에 가수 그다음 배우들 다 그럴걸요. 다 그럴걸요. 그런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회사에 가가지고 집에 막 날 힘들게 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하지만 그거 잠시 꺼놓고 회사의 일을 이렇게 다시 잡는 경우가 손에 잡는 경우가 꽤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라디오를 듣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잊었으면 해서 오늘 좀 많이 하는 스킬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오늘도 황제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 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 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일 거예요. 썸네일 안에 황디는 모두 몇 명 있을까요? 1번 4명, 2번 6명.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와, 건강한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5: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4: 비다샵.
5: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4: 비다이렉트샵.
5: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4: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6: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오늘도 황제평화의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오늘 첫곡 정현준 파

제육볶음에서 상추에 쌈싸 먹을 거예요. 상추는 준비됐어. 아우, 이 제육볶음이 네 글자만 들으면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아, 너무 먹고 싶다. 오늘 저 매출 제육 쌈밥.

더블루 그대와 함께 나의 눈을 봐. 검색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여름 썸네일이 보입니다. 썸네일 안에 빵디는 모두 몇 명일까요? 1번 4명, 2번 6명.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0: 이치님 이번 주 출퇴근은 빵지랑 매일매일 함께하네요.
1: 영광입니다.
0: 출퇴근을 항상 황제파워랑 함께해서 그냥
1: 네 영광이에요.
0: 항상 퇴근 친구인데 야근하시는 분들은 또 출근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죠.
1: 오며가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0: 아 이럴 수가. 수아님 코타키나발루에서 입장하는 저 좀 불러주세요.
1: 와 코타키나발루 듣고 있어요.
0: 코타키나발루 명물이 또 반딧불이 아니겠습니까. 반딧불이 너무 이뻐버리죠. 님 코타키나발루 사진 한 장만요.

0: 0198님, 빵디 통기부스하고 있는데 너무 간지러워요. 웃자까요?
1: 이거를 알려드려야 하나 마나.
0: 집에 철사로 된 흰 옷걸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풀으세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1: 네, 그 다음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2: 아셨지?
0: 자, 0198님께서 그 어딜 다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스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어딘가 다쳤다는 뜻이어서 빨리 저기 회복하시라고 회복빔 쏴드리겠습니다. 0198님 갑니다.
2: 회복빔.
0: 자, 다음 곡입니다. 디바 I'll get

와주시고요. 정용창님, 장동인님도 와주셨습니다. 박진아님께서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아, 여러분 기분만 좋아진다면은 뭐 우리는 그냥 열심히 달려버리죠. 진아님 칭찬 감사.

어서 오십시오. 임재경님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임재경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임재경님께는 부추미 열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콩그레츄레이션.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안에 방디 모두 몇 명 있을까요? 문제 내드렸죠. 1번 4명, 2번 6명. 정답은 2번 6명입니다.

6명. 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서 꼭 확인해보시고 기다리시면 선물 드릴게요.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1부 끝곡 다이나믹 듀오 릴로말지 시간아 멈춰 준비했고요. 듣고 우리 2부에서 봐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홍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와 깊이 닿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물이 냉각에 쓰이고 온실가스가 배출돼서 기후변화를 악화시킵니다. 거창한 실천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전력 소모가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전력 피크 시간대엔 전기 사용을 최대한 자제해 주세요. 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거나 전등을 끄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물 문제를 해결하는 큰 힘이 됩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3: 고릴라 편이다.
2: 고삐 풀린
3: 고릴라.
2: 왜 다 고릴라죠?
3: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2: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3: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Here we go. Go, go, go, go. 고려.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의 꽃차 따랐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다.
0: 마지막으로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정답을 확인했으니까 힌트 하나만 좀 주고 가세요.
3: 아, 그 아티스트 힌트인데 네. 달러를 이렇게도 불러요.
0: 달러?
3: 달러. 미국 달러를 미소거로 네. 이렇게 불러요.
0: 아, 진짜요?
3: 네, 뭐 $10 대신에 10B.
0: 아, 나왔어요. 네, 그리고 후하 후하 이 부분도 가장 강력한 힌트가 아닐까. 피터가 들은 노래 제목을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십시오. 노래 한 곡 듣고 정답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받을 거예요. 자, 이것도 힌트송입니다. 이은미님의 애인이 있어요. 이은미님의 별명이 또 있죠. 여기에 이 노래 제목에 그 단어가 들어갑니다. 자, 이은미 애인이 있어요 듣고 올게요.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인천공항 뮤직 라운지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 영국 사람 피터와 함께하고 있는 코너.
1: 저 공항 라운지인데 왜 비행기 안 타요? 여권도 가져왔는데요. 비행기표 안 주는 거예요, 이제?
0: 어디 가실 건데요?
1: 사포로 가려고요.
0: 방금 사파리하고 사포로하고 좀 헷갈렸죠?
1: 사포로에서 사파리 하려고.
0: 사포로에서 네. 사파리 하려고요?
1: 네, 대박이래요. 네.
0: 좋습니다. 잘 둘러대요, 보면. 네. 자, 피터, 오늘 불러준 노래 기억나요?
1: 기억나죠.
0: 다시 한 번만 흥얼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한번 흥얼거려주세요.
1: 오케이, 좋아요.
0: 네, 시작. 피터 정답 발표해 주세요. 자, 어떤 노래였죠?
1: 바로 버게 맨발의 청춘.
0: 피터,
1: 신나요.
0: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1: 옛날에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신난 줄 몰랐어요.
0: 그래요?
1: 맨발의 청춘, 저도 양말까지 벗고 싶어요.
0: 그래요? 네. 맨발, 이 노래에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뭐예요, 피터는?
1: 저 원래 너무 신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함부로 못 내니까 이때 노래방 가서 불러야 되겠어요.
0: 그런 소리 안 내도 피터 이상한 소리 지금까지 충분히 많이 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오히려 평범해졌다.
1: 원래 본승.
0: 네, 오늘 수고해준 피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1: 감사합니다.
0: See you next time. 그렇습니다. 피터는 현재 김영철 씨가는 철파엠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주 멋진 영국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여기만 오면은 살짝 뭐랄까요, 좀 많이 내려놓고 뭔가 머리를 좀 비우고 오시는 것 같은 느낌. 네, 자, 정답 맞춰주신 황댕이.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볍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남다 있어.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1: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언젠가 그래미 무대에 서고 싶은 초보 기타 빵댕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기타 연주를 배우고 싶었는데 일에 치이고 삶에 치여 40대 중반이 돼서야 겨우 기타를 시작했어요. 손이 안 보일 정도로 멋진 연주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얼마 전 방송에서 빵디 기타 연주를 들었는데 좀 치는 모습에 솔직히 빵디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빵디를 롤모델로 계속 연습해보려고요. 기타 교습소를 가면 늘 밝게 맞아주는 선생님 두 분과 항상 꼬리 흔들며 달려오는 영업부장 리트리버 서울이 덕분에 기타를 재미있게 배우고 있는데요. 아직은 관객이라고는 강아지 서울이밖에 없지만 언젠가 그래미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킵고잉 해보겠습니다. 신청곡은 소중한 관객 1호 서울이 앞에서 연습했었던 윤하의 혜성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초보기타 방댕이님의 신청곡 윤하 혜성 듣고 오셨습니다. 기타를 배우고 계시는군요. 손가락 안 아프십니까? 저 오랜만에 쳤는데 그때 와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 못 치겠던데요 이제? 손가락 너무 아픕니다. 근데 뭐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고 이거 배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피아노가 그 모든 악기는 그 이성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좀 배우는 게 좀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수 파인 아트로 이렇게 기타를 배우시는 모습 일단 리스펙이고요. 사실 피아노가 정말 멋있기는 하지만 피아노는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저는 기타를 선택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캐스트넷이나 트라이앵글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리코더를 이성에게 어필을 하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른 게 기타였는데 네, 근데 기타 치면은 좀 쓸 때가 되게 많습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 펜션 같은 데 막 이제 기타 있으면 그냥 악보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코드 보고 그냥 치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다 부를 때 이렇게 연주도 해주고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초보 기타 빵댕이님 너무 응원하고요. 네 나중에 또 이제 막 악기 사러 갈 때 이럴 때 얼마나 또 설레는데요. 나중에 저기 뭐야 기타 나중에 너무 사랑하면 이름도 붙여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름 붙여주면 기타에 이름 딱 적어가지고 사진도 좀 보내주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신받다 사연과 신청곡 만났고요. 3부 노래방 사장님의 안내를 받으면서 노래를 불러보는 코너 눈치 노래방 해보겠습니다. 언제 광고 듣고 와서 광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숙면 연구 34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그레인온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3: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4: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아란 수에서 묵은 각질을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5: 황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제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4: 자, 노래방 반주만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추는 코너 눈치 노래방 3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터 샤워기를 하나 들고 목청껏 노래를 쏟아내는 코너죠. 노래방 정보나 반주를 듣고 노래 제목을 맞추는 코너입니다. 노래방 기계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다. 자, 힌트 듣고 노래 제목 아시는 분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1차 힌트 나갑니다. 모든 힌트는 노래방 사장님이 주실 겁니다. 자, 1차 힌트, 노래방 시작 화면 정보라고 합니다. 번호 입력하면 뜨는 그 시작 화면에 있는 정보 있죠? 네. 자, 노래방 사장님 힌트 주세요.
6: 남성 이플랜, 작사 김영아, 작곡 윤일상.
4: 자, 이제 가요계의 치트 콤비가 등장했습니다. 작사의 김영아, 작곡의 무려 윤일상. 윤일상 씨의 히트곡이 정말 많죠, 이분도. 90년대부터 수많은 메가 히트곡을 탄생시킨 검증된 조합. 전주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명곡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스. 자, 2차 힌트 들어보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노래에 관한 힌트라고 합니다. 사장님 힌트 주세요.
6: 여름.
4: 아, 여름. 너무 쉽네요. 아, 하지만 너무 쉬워서 그런지 아, 여름 카테고리가 너무 많고 여름에 관한 히트곡들도 굉장히 많은 분이라서 아, 이게 노래가 너무 많은데 근데 이분들 여름입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정답 맞추신 분 없겠죠? 자, 반주 힌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3차 힌트입니다. 힌트 주세요. 아, 바로 알겠는데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 노래를 한 곡 더 들을게요. 쿨, 해변의 여인 듣고 올게요.

자, 눈치 노래방 다들 눈치껏 정답을 맞추셨습니까? 오늘 눈치 노래방에 등장한 반주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반주로 들어본 곡은 UN의 파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류의 노래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처음 들어가는 간주가 없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원, 투, 쓰리, 포 하고 노래가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지만 박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네, 청량감을 넣어서 UN의 파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588 입력해 주시고요. 자, 파도 타러 바로 가봐야죠. 아, 이거 근데 손가락으로 321이라도 좀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 버전이 손가락이 없어요. 그 손가락 321 이거 해주는 게 없어요. 갑니다. 큐! 가시죠.

0: 맞나? 맞나?
1: 지워지지 않는 걸.
0: 그렇죠, 반주. 아, 이거 어렵네요. 자, 너를 보내고

0: 싶어.
1: 나 이 노래 모르네. 아 여러분 나 이 노래 몰라요. 잘 끝까지
0: 생각나.
1: 이 노래 모르네. 자 잠깐 멈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반전이 있는데 제가 이 노래를 왜 모르죠? 왜 모를까요? 아니 이 노래가 앞부분만 그동안 그럼 내가 계속 불러왔다는 건가? 아, 일단 오늘은 좀 사과의 말씀을 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을 이렇게 모르는 노래일 줄은. 네, 정답 맞춰준 빵댕이들 중에 저희는 추첨했고요. 당첨자 명단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노래방 반주 들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퀴즈도 풀고 같이 노래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곡으로 그냥 들려드릴게요. UN 파도.

아, 들으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와, 이거 진짜 당황스러웠네요. 간만에 식은땀 쫙 났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3부 마치겠습니다. 자, 3부 끝곡 유엔의 또 평생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이 노래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여러분 왔어요. 퇴근 시간이 왔어요. 얼른 얼른 짐 싸고 집에 갈 준비.
1: 완벽한 독립 작전이 시작된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쏘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어떤 일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 문외한이라고 하죠. 어디서 온 말일까?

0: 가요. 한자로 문문, 바깥 외를 쓰는 문외하는 문 밖에 있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이런 사연이 전해집니다. 옛날에는 양반의 자녀들만 사대문 안에 모여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입문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문외한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래서 사대문 밖에 있는 문외한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겁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 거기에서 배움이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결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전침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6월 2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1리터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걸 받자마자 반을 흡입하시네요. 아유, 이거 뭐 목구멍에 고속도로 뚫으신 줄 알았습니다. 네, 사연 받았습니다. 1804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트에서 고기 타임 세일을 하길래 눈이 뒤집혀서 아들을 안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고기를 극적으로 쟁취하고

게센테로 향하는데 어라?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고기 얻은 기쁨에 취해서 고기는 소중하게 끌어안고 아들은 고기 매대에 호련히 남겨뒀네요. 놀라서 후다닥 뛰어봤더니 아들이 매대 사이에서 놀란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잽싸게 아들을 수고해왔습니다. 빵디, 오늘 고기 반찬은 특히 맛있는 부위로만 골라서 다 아들 주려고요. 아들, 맛있는 고기 먹고 우리 아까 그 일은 쿨하게 쌤쌤으로 치자. 네, 오늘은 아들 대신 고기를 픽업해 오신 1804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눈앞에 고기를 득템했다는 그 영광에 눈이 멀어서 네, 아들을 놔두고 왔네요. 아, 우리 아들 엄마가 그럴 수 있어요. 아, 우리 조카 엄마가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다 너 먹이려고 그래도 어머니가 이렇게 노력하신 거니까 이해하고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는 아일세 It's Me 선곡을 해놨습니다. 혹시나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 아들 꼭 엄마한테 이렇게 외치세요. 마미! It's me! 마미! It's me! 네, 오늘은 우리 조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I let it's me.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nut, welcome to world.

버려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퀴즈만을 드릴게요. 자, 방송인 피터가 말하길 영국에서 맥주에 이것을 넣어 먹으면 감옥 간다. 맥주의 진심인 영국인들이 극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냉동실. 뭐 꽁꽁 여기까지. 송윤환 근무할 땐 황제 파워가 딱이죠. 정답. 하지만 유난히 더욱 기쁜 소식은

0508님 시엄니와 같은 회사 다니는데 졸다가 딱 걸렸습니다. 세상에. 안 그래도 사장님도 무서운데 사장님이 시어머니면 얼마나

정민님 지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지하철은 많이 시원해요. 시원하게 입장. 세상 지하철에 감사하게 되네요. 맞아요. 예전에 저도

2831님께서 내 이름은 이윤정이에요 라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왜 안 불러드리겠습니까? 윤정님 어!

1131 지하철인데 어디선가 떡볶이엔 튀김, 떡 튀세트 냄새가 납니다. 부럽다. 이 냄새는 못 참지.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피터가 말하길 영국에서는 맥주에 이것을 넣으면 감옥 갈 정도다. 감옥에 간다. 맥주에 진심인 영국인들이 극혐하는 맥주에 넣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냉동실 꽁꽁 여기까지. 자, 노래가 신나버리니까 첨예추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이것은 쌈밥으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첨예추 제6쌈밥으로 치는 시켜!

이이님 최근에 신랑이 데리러 온대요. 자기야 매우 순박한 콜. 아유 이건 무조건 콜이죠. 데리러 왔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겠어요.

수박 주스 만들려고 실을 빼고 있어요. 수박 주스 참 맛있는데 이 실 빼는 작업이 귀찮죠? 아유, 찬준님 열심히 빼서 많이 많이 만들어 놓으세요. 알았지?

연예인 후원님, 아내한테 10주년 선물로 목걸이 사주려고 합니다. 아내는 날 뭘 사다 주려나? 자, 글쎄요. 뭐 알 수는 없지만 사랑이 듬뿍 담긴 거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요? 1번님, 결혼

오늘 마트에서 득템하신 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최영수님 퇴근길 마트 세일 10,000원에 고기 3팩 득템. 오늘 저녁은 파티다. 아, 오늘 제육쌈밥 추천하기 정말 잘했네요. 이 괴기로 뭐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빵파 들으며 퇴근하니 그냥 퇴근이 아니라 장렬한 퇴근을 하는 느낌입니다. 하루가 거룩해져 버리죠. 인재님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진행시켜.

0: 꽁꽁 러닝 뛰고 왔어요. 러닝 푸드는 족발입니다. 뛰고 먹으면 꿀맛. 오늘 그 방댕이들 입이 터졌나요? 다들 그냥 온통 먹으러 간다는 얘기네요. 야, 얘기만 해도 먹는 얘기는 뭐다? 있지.
1: 행복.
2: 오늘만 많이 먹고 다음에는 많이 먹지 마.

0: 추천이. 빵디 빵디 너무 웃겨요. 사무실에서 자꾸 실소 나와요.
1: 네. 이제 이 시간대쯤 실소가 나온다는 거 우리 황제파워 때문인지 아니면 퇴근 시간 때문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워밍팩끝.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인 피터가 말하기를 영국에서는 맥주에 이것을 넣어 먹으면 감옥 간다. 맥주에 진심인 영국인들이 극혐하는 이것 무엇일까요? 정답은 얼음이었습니다. 맥주에 얼음을 넣어 먹으면 저도 사실 근데 맥주에 얼음이 조금 네 그 가끔 가다가 아주 무더운 나라 동남아로 가면은 가끔 이렇게 먹긴 하는데 잘 네 좀 그렇죠 맛이 자 아, 정답자들 아 저희가 황제의 전당 황제 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명단 있으니까 확인하고 선물 가져가시면 되고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마탱. 오늘 끝곡 우주의 시네마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퇴근할게요. 여기까지 끝.

0: 대한민국 탁구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큰일 나. 유유.
7: 헐, 엄마. 몸젤 바디스컬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몸젤?
7: 몸젤 바디스컬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몸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물오른 참외 이것도 씨를 바르네 그 맛있는 걸 버리네 말이 많습니다. 이럴 때 먹잘할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싸울 시간에 아무거나 하나라도 더 먹어라.

이진아 얌얌얌 박소현의 러브게임 화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이고요. 4081님 저는 물복, 아내는 딱복, 저는 치킨 다리, 아내는 날개를 좋아해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잘 살아요. 아, 천생연분이네요. 이 음식궁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탕수육도 뭐 부먹이냐 찍먹이냐. 그렇죠? 삶은 달걀도 아, 나는 완숙이 좋아. 아니야. 반숙이 나. 이것도 있죠. 콩국수도 어디 저 식당 갔더니 설탕 소금 다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예. 또 순대 찍어 먹는 양념도 예, 뭐 소금 찍어 먹는데 또 뭐 막장. 초장 이렇게 뭐 다 다르고 예 근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논쟁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기 기억해 주세요. 먹는 얘기하니까 오늘의 영수증은 맛있는 영수증으로 받아볼게요. 먹는 거에 쓴 돈 소비내역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냉면을 먹었는데 날이 더우니까 냉면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예, 먹는 거에 쓴 돈 영수증만 오늘 받아볼게요. 뭐 점심 메뉴 혹은 이른 저녁 메뉴.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케이크도 하나 샀는데 홍콩식도 디저트라 그래서 이런 것도 샀는데 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넣어놓고 몸만 와가지고 하, 아쉽습니다. 맛

0: 마트에서 수박도 있고 요즘에 복숭아도 있고 제철 과일 사신 분들 예 영수증 인증샷도 환영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시고요. 3, 4부에는 뮤직큐 함께합니다.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0: 안전화.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3: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감사.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3354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눈이 아른거리는 게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갔더니 망막분리증이라네요. 서울 큰 병원으로 진료 잡아서 수술 여부 받으러 갑니다. 잘 될 거라 위로해 주세요. 쓰리생에 나온 슈퍼스타 노래 부탁해요. 그 가사에 괜찮아 잘 될 거야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괜찮아 잘 될 거야. 슈퍼스타의 음악을 3354님께 이어드렸습니다.

4703님 덕수궁 수문장으로 근무합니다. 오늘 기온이 33도까지 올라갔는데 전통옷 겹겹이 껴입고 교대식 하는데 땀으로 세수해도 되겠다는 선배들 말에 급 공감했네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교대 의식 보고 많은 박수 쳐주셔서 뿌듯했습니다. 오늘 밖에서 일하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어제 살짝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오늘은 최고 기온이 33도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팔 반바지도 더운데 이 우리나라 전통 옷은 얇은 거를 겹겹이 껴입으니까 추울 때는 얇은 걸 겹겹이 껴입으면 너무 따뜻한데 더울 때는 막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 분들도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어서 그 본인의 나라에 가서도 오래오래 아 그때 우리가 한국에서 덕수궁에서 그 수문장으로 일하던 그 사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교대식을 오랫동안 또 기억을 할 겁니다. 사실 공사님 선물 갑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죠. 먹는 데 쓴 돈은 피와 살이 됩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씁시다 씁시다. 오늘의 맛있는 영수증. 9632님 오늘 정말 정말 더웠잖아요. 대표님이 아이스크림 만원어치 사오라고 카드를 주셨는데 이때다 싶어서 3만원어치 하드를 사버렸습니다. 아니 만원어치 사오라고 주셨는데 이래도 되나요? 몰라 몰라 넘어가요 넘어가. 네. 3341님 요즘 크림떡에 꽂혀서 박스로 쟁여놓고 먹고 있습니다. 인증샷이 왔는데 자 버터떡에 이어 크림떡인가요? 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크림떡에 꽂힌 분. 예. 오승주님 라송 저는 초당옥수수 5만원어치 사서 친정어머니랑 시댁 부모님께 나눠드렸어요. 요즘 초당옥수수 얼마나 맛있게요. 라송 올해 초당옥수수 드셨나요?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안 알려주면 난 잘 몰라요. 이런 거를 검색을 잘 안 하거든요. 아이돌만 검색해가지고 제 알고리즘에 먹는 게 뜨질 않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검색을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많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림떡하고 초당옥수수를 검색해볼 예정이에요. 오승준님 선물 갑니다. 3329님 수육찜이라고 들어봤나요? 아구찜처럼 대역이 있는데 수육찜이랍니다. 맛있다길래 1시간 반 달려서 포장해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인정해줘야 돼요. 이게 1시간 반을 퇴근길에 달려간다? 이건 진짜 맛집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인정입니다. 수육찜 맛있게 드세요. 선물 갑니다. 3505님 소연 언니 전 좀 이른 휴가를 왔어요. 제주도로요. 제주도를 당일로 이렇게 갔다 온 적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맛집 가서 그냥 먹고만 오는 거거든요. 뭐 수영 이런 거 못하고. 근데 너무너무 맛있던 집이 많았습니다. 4853님 요즘 자꾸 어지러워서 치킨 시켰어요. 고기 드셔야 됩니다. 이게 날이 너무 더우면 여러분 33도 되면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조금 평소보다 잘 챙겨 드시기 바래요. 2619님 자주 가는 빵집이 있는데 거기 잠봉 베이글이 꿀맛이거든요. 딱 하나 남은 거 개타고 바게트도 맛있어 보여서 충동 구매. 생크림은 서비스로 주셔서 너무 좋아요. 빨리 가서 먹고 싶어요. 문자에 행복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우리 제작진하고 먹으려고 아까 그 케이크 살 때 잠봉 그 샌드위치 그걸 또 제가 샀었는데 2619님께도 선물 갑니다. 여러분 구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요. BTS 바로 이어집니다.

버러 BTS였습니다. 6228님, 더운 날 고생한 남편과 소주 한잔 시원하게 하며 든든히 먹으려고 뼈탑 전골로 유명한 맛집에 가서 직접 가서 포장해 왔어요. 남편이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남편아 조심히 와 라는 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전골 드시는군요. 날이 또 더워도 이열치열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덥다 하길래 일찍 몸보신하러 백숙 먹으러 갔다 왔어요. 5278님도 이렇게 백숙으로 누룽지 백숙이라 구수함이 더해 만났어요. 초복은 한 달 반 남았는데 벌써부터 덥네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금만큼 덥질 않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는 당겨서 미리 먹어줘야 됩니다. 지금 벌써 33도인데 초복에는 또 드셔야죠.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2267님 라송 오늘 교생실습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이들의 마지막 서프라이즈 파티에 그만 눈물샘 고장 한 달 동안 부족한 교생쌤이었지만 우리 반 정말 사랑하고 응원할게. 얘들아 다음에 쌤 임용 붙으면 꼭 만나자. 2267님 나중에 임용 꼭 붙고 이 아이들과 또다시 만날 날이 있길 응원하면서 선물 가고요. 정승환 마치 오늘처럼 5637님 신청하셔서 예 정승환의 신곡입니다. 마치 오늘처럼 들어보세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의 대표적인 풍습인 창포물로 머리 감기에는 물을 대하는 선조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물가에서 자라는 창포는 수질을 정화하는 식물인데요. 창포로 머리를 감았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지 않았고요. 또 창포를 삶은 물은 대야에 받아서 사용했기 때문에 물을 절약할 수 있었죠. 앞으로 머리를 감을 땐 친환경 제품을 쓰고 물을 대야에 받았으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이어가 보면 어떨까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네, 법칙.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지만 갑작스레 시작된 재택근무와 갑갑한 일상의 무료함을 느끼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죠. 너도 귀국했지? 이번에 들어온 애들 많더라고. 그래서 간만에 만나려고 하는데 같이 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못 봤던 친구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인지.
1: 야, 너 나 누군지 몰라? 아, 많이 섭섭하다.
0: 어? 누구였더라? 미안.
1: 아, 참. 너랑 같은 첼시 팬 꼭 연락 계속하자고 졸업 앨범에다가 직접 자기가 적어놓고서는.
0: 응? 네가? 걔야?
2: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180이 넘는 큰 키에 덩치가 커다랗던. 축구, 배구, 농구 못하는 스포츠가 없어서 늘 까맣게 그을려 있던 아이였는데 그 사이 너무나 뽀얘지고 또 살도 쭉 빠져서 못 알아본 거죠.
0: 어머머,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갑다.
2: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1: 난 뭐 졸업하고 쭉 방콕에서 회사 다니다가 들어왔지. 어휴,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2: 에휴, 그러게 말이야. 다들 똑같지 뭐. 언제쯤 끝날지.
1: 야,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 만날 수는 있게 돼서 다행이다. 에휴, 그동안 그 좋아하는 야구장 한 번을 못 갔는데.
2: 어? 너 야구 좋아해? 나도 좋아하는데. 나는 트윈스. 넌?
1: 나는 랜더스. 어? 다음 주에 랜더스랑 트윈스 경기가 있던데. 갈래?
2: 오, 좋아.
1: 그렇게 갑자기 야구장을 가게 됐습니다.
2: 와, 재밌어 재밌어. 야, 무슨 페스티벌 온 것 같아.
1: 어? 어, 너 페스티벌 좋아해?
2: 응, 나 밴드 음악 공연 좋아해서 자주 가고 그러는 거 좋아해.
1: 와, 대박. 나도. 그럼 다음에 페스티벌 같이 가자.
2: 좋아.
1: 그렇게 또 페스티벌도 가게 됐고요. 둘 다 순댓국을 좋아해서 국밥집 투어도 가고 돈가스 탐방도 다니고. 이러려고 한국에 다시 왔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도 쏘다녔고요. 그러면서 둘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둘 다 좋아하는 서핑을 하러 속초로 당일치기 여행도 떠났죠. 종일 신나게 놀고 그 애가 집 앞까지 바래다 줬는데 무슨 용기였는지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나 있잖아. 너한테 호감 있는

있나 봐. 너무 창피해서 그냥 집으로 훅 들어가 버릴까 하다가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물었죠. 너는 어때? 그 애는 기다렸다는 듯 답을 했습니다. 남자는 관심 없는 사람이랑 시간 쓰고 돈 써가며 속초까진 안 가.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시간을, 돈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음을 써가며 예쁘게 만났고 1년 후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물론 마냥 꽃길만은 아니었죠. 부모님의 반대로 마음 편히 만나지도 못하는 기간도 꽤 길었지만 그 시기를 함께 잘 견뎌내고 지금은 결혼 2년차 부부가 되었고요. 이제 곧 우리의 아가 쑥쑥이가 세상에 태어난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고등학교 졸업 앨범 단체 사진을 보면 저는 이쪽에 그 애는 저쪽 끝에 멀찌감치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딱 붙어 살게 됐는지 그 시절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재야 재, 네가 평생을 사랑할 사람 잘 기억해둬.

0: 이지영, 권진아가 함께한 듀엣을 이어드렸습니다. 드라마 한 편이죠. 김리현님, 나도 사랑하고 싶다. 오늘 전문주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요. 이분이 문자 지금 주셨습니다. 끼악! 신랑이랑 연애 전부터, 연애 전부터 둘이 퇴근이 빠른 날이면 같이 러브게임의 법칙에 들어요. 소중한 태교 선물 받은 기분입니다. 내 신랑 정아. 요즘
1: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스트론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2: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시옷 비읍 지읒. 내일은 6월 3일 바로 지방선거일입니다. 투표하러 나가기 전에 이것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처럼 나를 증명해주는 이것이 없으면 내일 투표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나를 증명해주는 확실한 물건,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시옷, 비읍, 지읒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쩌-

0: 내 이름은 맑음 QWER이었습니다. 오늘 정답은 신분증. 저도 신분증부터 챙겨놨어요. 그 내일 또 투표하러 가셔가지고 이래가지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꼭 챙기셔야 돼요. 신분증 6333님 그리고 예전 신분증 사진이 너무 못났는데 새로 발급받아서 이제 자신 있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길주명님 내일 투표 오픈런 할 거예요. 5044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오, 아깝네요. 신분증인데 이분이 신분중으로 1230님 신분중 귀엽게 중으로 보내셨고요. 수부지 6570님 수부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수부지가 뭐야 도대체. 수분부족지성입니다. 수분부족지성. 예. 4020님 사부작 사부작 사부작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예, 이분의 특징이라며 시옷 비읍 지읒으로 사부작. 또 김기현님 석박지 설렁탕에 석박지를 지금 드시고 계신데요. 김응성님 수발 중. 아 이게 수발 근데 이제 힘들죠. 수발 중 아직도 퇴근을 못하고 수발 중입니다. 5143님은 12조 더운 여름날에 서로 날선 어투에 12조 12조 말고 이쁜 말이에요 라는 예, 글을 주셨는데요. 이 중에서 6570님 그리고 김기현님 두 분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뮤직큐 함께 할 거예요. 보는 라디오는 아니지만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지금 퀴즈 출제 부탁드려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6: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5: 하이마트로 가요.
6: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0: 신청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첫 번째 퀴즈는 8119님이 만들어주셔서 선물 가고요. 업타운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업타운. 김숙과 박소연이 함께 너구땡 라면을 먹기로 했다. 박소연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소식자잖아요 제가. 그래서 면은 필요 없고 면은 김숙이 다 먹고 나에게는 이것만 달라고 말했습니다. 뭘 달라고 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1: Yeah, yes. Coming from the 96 to the 97. Uptown boys in full effect.

옛날 음악들은 이렇게 여러분 끝이 딱 안 나고 계속 음악이 점점 줄면서 예, 옛날 음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DJ가 멘트를 하려면 이게 언제 계속 이게 계속 좀 기다려야 되는 요즘 음악은 끝이 확실하게 빡 이게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엔지니어 감독님들도 그래서 슬슬슬슬 이렇게 내려주는 그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래요. 슬슬슬슬 음악 소리를 줄여주는 옛날 음악은 또 이렇게 엔딩이 이렇습니다. 다시 맨나줘 다시마는 나 조수가 면은 다 네가 먹고 그 조그만 다시마 들어있잖아요. 안에 다시만 나 줘. 이거입니다. 이명진님 다시 만나죠. 5421님 기발하네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죠. 7584님 다시 만나죠.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이재용님은 국물, 조혜련님 건더기어, 2214님은 다시마. 이렇게 여러분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이렇게 그냥 리얼로 접근해 주시면 오답자에게 선물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 킵해놨다가 다음에 재밌는 오답 두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라서 오답도 노래 제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퀴즈는 세븐의 음악 신청하셨고요. 5278님 퀴즈 출제자에게 선물 갑니다. 가수 세븐이 리메이크 앨범을 만들기로 했다. 독특한 이정현의 노래를 리메이크하려고 허락받기 위해 찾아갔어요. 이정현이 내 노래 중에 어떤 곡 줄까? 라고 말하자 세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이정현 씨 히트곡 중에 탐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 건데요. 일단 이 퀴즈는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이기 때문에 이 곡의 제목이 정답이 되겠죠?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내 노래 중에 어떤 곡 줄까? 라는 이정현의 물음에 세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와줘입니다. 예, 와라는 노래 알죠? 이정현 씨 노래 중에. 그러니까 와, 그 곡을 달라고 와줘. 명채아님, 와를 달라고 한 거네요. 노래방 가면 꼭 불러요. 분위기 띄우는데 최고. 예, 큰 사랑받았던 곡입니다. 와. 5143님, 첫사랑 진행 중이던 20살의 남자친구와 하교버스에서 이어폰 나눠 끼고 듣던 노래예요. 이 추억의 명곡입니다. 예, 그때 이제 바퀴 달린 그 신발 신고, 예, 다들 해보셨잖아요. 5143님, 추유리님, 너무 오랜만에 들어 추억 돋네요. 와줘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도록 퀴즈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오답 중에서도 서연원님이 다 줄 거야가 왔습니다. 우리 조규만의 다 줄 거야. 왜냐하면 어떤 곡 줄까? 라는 무릎에 다 줄 거야? 예,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답이지만 서연아님 잘 보내셨고 반이 왔습니다. 이정현 씨 히트곡 중에 와도 있지만 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곡 줄까 하니까 반 주겠다면서 반? 예, 세븐이 반 줄래? 예, 김보영님. 두 분 중에 서연아님께 선물 갑니다. 다음 퀴즈 출제자 6863님께 선물 가고요. 조이락의 음악을 신청하셨습니다. 조이락.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일요일 오후 3시 20분. TV 앞에 앉아 꼼짝 안 하는 박소연에게 엄마가 아니 대체 지금 TV에서 뭘 하길래 그래? 라고 묻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일요일 오후 3시 20분이 결정적 힌트고요. 예, 프로그램 이름을 좀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하지만 이 노래 제목이 정답입니다. 조이락의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지금 TV에서 뭐 하길래 그래? 라고 묻자 박소연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은 지금인가요입니다. 대체 TV에서 뭘 하길래 지금 인기가요 인가요 이거 지금인가 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정답이 지금인가요. 3379님 예, 지금 인기의 아이돌 그리고 엑소의 로또 예, 요 두 분께 또 선물이 갑니다. 뭐 뉴스 나인뮤지스 뉴스 보내주신 분도 계셨고요. 예. 잠시 후 4부에 우리 막내 작가와 제가 공포의 듀엣 큐 함께합니다.

0: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짜게 먹은 날엔 물을 더 찾게 되죠. 한국인의 평 2g만 줄여도 혈관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아나운서, 미디어 엔지니어, 교양, 라디오, 드라마, 예능 PD이며 지원서 접수는 6월 8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채용 홈페이지를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
4: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라미란입니다. 30년 넘게 연기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면 설렙니다. 최근엔 평소와 다르게 화려한 분장을 한 판타지 작품을 했는데요. 낯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름다운 이야기, 마법 같은 순간들에 흠뻑 빠져 뿌듯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익숙한 것이 편할 때도 있지만 낯선 것이 주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도전 앞에 먼저 겁먹고 머뭇거리지 마세요.
1: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막내 작가가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공포의 듀엣 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6863님 더위만큼 무섭다는 공포의 듀엣 큐. 8884님 더위만큼은 아니고 더위보다 무서울걸요. 아이.

예, 노력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본인만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억울하다며 이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표정, 제가 근데 그렇게 몰입해서 부르는지 몰랐네요. 근데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표정이 이렇게 가수처럼 하고 있나 봅니다. 지금부터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셔야 돼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허밍이 좀 삐끗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둘 다 또 자신감 넘치는 곡입니다. 아마 이 곡은 여러분들이 또 많이 접하신 곡이라서 이제 마음 좀 놓고 좀 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겁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닷컷
2: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닷컷 치킨.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숙면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궁.
8: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0: 에서 5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글로벌 허쉬 허쉬 허쉬라면서 최희승님, 1649님 팡팡 킬바싸
1: 종국 델리미트 킬바싸 주팡팡 킬바싸 언제 어디서나

0: 건강
1: 건강기능식품.
2: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5: 든든하게
4: 집에서도
6: 간편하게
4: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6: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4: 오딸.
6: 와, 건강한데 맛있네.
7: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6: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8: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9: 리아양, 놀러 갈게.
8: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9: 리아양, 함께하자.
8: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9: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10: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11: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0: 비다샵!
11: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0: 비다이렉트샵!
11: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0: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7672님 입사 동기 친구가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해서 사이좋게 야근하고 차에서 듣고 있습니다. 덕분에 퇴근길에 웃으면서 가요.

입사 동기분들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애정도 더 가는 것 같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더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두 분의 우정 오래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영수를 듣고 계신가요? 가까운 가족, 든든한 회사, 동료 혹은 혼자 듣고 계신 분들도 좋습니다. 다양하게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 차례인데요. 우리 반려동물과 또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재성님,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듣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안호진님께서 우리 비누 산책시키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반려견의 이제 문자들을 보내주실 때 사진 한번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귀여운 거는 같이 봐야지 더 행복하잖아요. 행복의 배가 되니까 네,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산책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지혜님, 완디, 저 오랜만에 야근하고 있어요. 어제 22시간 일하고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한 자영업자입니다. 노곤노곤 피곤하지만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일 투표 또 열심히 하러 가기 위해 열일하는 중이에요. 완디랑 같이 10시에 퇴근해보려 합니다.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22시간이요? 하루가 24시간인데 22시간이요? 아이고.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출근하시고. 네. 오늘은 또몇 시간을 일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네. 빨리 또 퇴근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어제 못잔 잠을 오늘 또 몰아서 조금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0613님 퇴근길을 듣고 있어요. 근데 버스에서도 같이 흘러나와서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과 같이 듣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우리 버스 기사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107.7, 또 영스트리트를 선택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몇번 버스인지도 알려주시면 외쳐드릴게요. 네, 몇번 버스 기사님 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이렇게 외쳐드릴 테니까 다음번에 버스 번호까지 또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62님, 제주도 월정리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스노클링하고 바베큐 해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어요. 길냥이가 저희 고기를 노리고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진, 와! 와, 사진 끝났다. 네. 완벽하게 바베큐를 좀 드실 줄 아시는 분 같습니다. 김치 올렸고요, 고기 올렸고요, 소세지 올렸고요. 에, 그리고 옆에는 맛있겠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아주. 에, 삼겹살. 크,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만소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라디오를 청취 중인지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소녀시대의 All Night. I like to

소녀시의 All Night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정은주님, 혼자서 회사에서 잔업 중이에요. 오전에 감기 때문에 링겔 맞고 왔는데 월 마감에 소득세 신고 때문에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감기가 다시 올 것 같아요. 저 좀 살려줘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약 처방을 받고 뭐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해도 항상 의사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잘 드시고 푹 쉬셔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제 직장인 분들이나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일하시다가 중간중간 뭐 5분이라도 잠깐 뭐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진다던가 아니면 뭐 당 충전을 한다던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을 5분에서 10분이라도 조금 하신다던가 아니면 나 쉬지 않고 달려서 빨리 끝낼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시고 얼른 또 퇴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설아님, 엄마랑 단둘이서 드라이브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어요. 동생이랑 아빠는 집에 두고요. 어머, 너무 좋겠다. 네, 요새 낮에는 날이 너무 덥고요. 밤에도 날이 덥기는 한데 드라이브하면 창문 열고 좀 시원한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머니랑 좋은 시간, 알콩달콩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운주님, 저녁밥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 설거지라도 한다던가 집안일을 조금 한다던가 라고 네, 바로 먹자마자 눕는 제가 네,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9518님, 아이들과 속초로 바람 쐬러 왔네요. 핫한 닭강정 50분 기다려야 한대서 아이들 원픽인 소금 감자빵 사고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와, 맛있는 것만 다 구매를 하시는데요. 네, 속초 또 유명한 닭강정 집들이 있죠. 네, 소금 감자빵 너무 맛있겠다. 네, 맛있게 드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8027님, 완디가 강아지 사진 올려달라고 해서 우리 땅콩이 사진 보여드려요. 이라고. 아, 귀여워. 아니 되게 뭐랄까 눈빛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되게 순진한 느낌의 이제 강아지인 것 같아요. 땅콩이. 너무 귀여운데요. 네, 이렇게 주인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 표정이 되게 하 오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약간 금방이라도 눈물 떨어뜨릴 것만 같은 그런 아련한 눈빛을 가지고 있네요. 뭐라도 다 퍼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7670님, 강아지 토닥토닥 해주면서 보고 있어요. 10살인데도 토닥토닥 해주면 잘 자네요 하면서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진 같이 보내주셔서. 그리고 털 관리를 너무 잘하셨어. 예, 털이 털 관리를 너무 잘하신 게 지금 사진에서도 너무 느껴집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네. 또 1326님, 집에서 구름이랑 듣고 있어요. 라고 또, 아, 와, 구름아. 구름아. 와, 고양인데, 구름이가 주인님 같아요. 구름이가 딱 이렇게 소파인지 여기 딱 누워있는데, 와, 근엄합니다, 아주. 예, 근엄하다가 제일 잘 어울리는 그런 사진인데, 역시. 예, 동물들마다 다 자기 성향, 성격이 사진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진 공유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또 4507님, 사랑하는 와이프와 퇴근길에 라디오 들으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하러 저녁 먹으러 이동 중에 웬그막 듣고 있어요. 웬디 화이팅! 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데이트 아닌 데이트가 아니라 데이트죠. 예, 데이트인데, 또 이 데이트에 저희 영스를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우리 이승국 씨, 박문치 씨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볼게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에서 만나요. Earth, Wind and Fire의 Take It to the Sky.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입니다. 제 이름 옆엔 항상 럭키 세븐이 함께 하는데요. 동명이인 선수들과 구분하기 위해 김민선 세븐으로 활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실력은 행운에서 비롯된 게 아닙니다. 최대 무기인 장타력도,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도, 연습이라는 완벽한 준비 덕분이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행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가스 감지기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안전이 완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완전한 안전이 일상이 되는 그날까지 럭키세븐 김민선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전국
3: SBS
2: 생활 정보.
4: 탕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에다 밥을 말아 먹는 음식을 말하는데요. 설렁탕과 육개장, 추어탕과 곰탕도 모두 탕반 음식이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들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유독 탕반을 말아 빨리 먹던 습관도 탕반 문화의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에도 생활의 역사가 담겨 있는 셈입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위크 위크 위크 위.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1: 난 뭘 해야 돼?
2: Who are you?
1: 오, 자, 죄송한데 아니 아니야. 비웃은 거 아니고요. 아, 네, 비웃 한 번으로
2: DJ 원래
0: 이거지 이거지
3: 좋다.
2: 아, 완전 파이팅 넘친데
0: 아주 훌륭해요. 딱딱 좋은 텐션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2: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요 저분. 우리 맞은편에 계신 분
0: 너무 스스로 뿌듯하신가 보다 지금.
2: 아 지금 나 너무 멋있다.
0: 그러네
2: 이런
0: 그러네.
2: 자신 나 너무 멋있어.
1: 와 나 너무 빨개지네 정말.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2: 네 너무 잘 지낸 나머지 이렇게 파이팅이 넘쳐버렸네요.
1: 장난 아니에요.
0: 그럼요,
2: 그럼요.
0: DJ 원래
1: 네. 우리 고이마님께서 승국님이랑 완디랑 반전 커플티인가요? 패턴이 반전되는데?
2: 그러니까요. 저 오늘 완전 그거예요. 저만 혼자 왕따 당했어요.
1: 단체방에 공지를 진짜? 했는데.
2: 그러니까 단체방이 어딨냐고. 난 그런 단톡방 없다고요.
0: 그거 단톡방.
2: 근데 저에게 딱 걸렸어요 지금. 단톡방 나 빼고 있는 거.
0: 있는 줄 알았는데. 끝나고 초대해드릴게요.
2: 됐거든요?
0: 우리가 실수했나 보다.
1: 맞아.
2: 없어요.
0: 만들어진 좀 돼갖고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2: 없어요 그냥.
1: 게임. 아 김대영님도 왠지 문친님도 스트라이프 티셔츠 입었어야 할 것 같은이라고 또 보내주셔가지고
2: 저도 도착했을 땐 그렇게 생각했죠.
0: 맞아,
1: 그러니까요.
2: 이따가 네. 넷이서 사진 하나만 찍어줘요.
1: 네, 네.
0: 너무 귀엽겠다.
1: 네. 네. 네. 문자 하나 부탁드릴게요.
2: 홍수아님, 와 냉금하기다. 문친님 오늘 날씨가 엄청났는데 안 더우셨나요?
0: 그러게요.
2: 아주 더웠는데 네. 그. 이 내부는 또 다릅니다. 여기가 굉장히 춥습니다.
1: 맞아, 쌀쌀하죠.
2: 그리고 그 에어컨 바로 내려오는 자리여서 앉아있으면 추워요. 그래서 저는 SBS 올 때마다 항상 긴팔을 챙깁니다.
1: 아하, 맞아요, 맞아요.
0: 지혜롭다. 오히려 제가 사실 좀 얇게 입었고.
1: 아, 추세요?
0: 여기 오면 항상 우리 맨날 그
1: 맞아요,
0: 그 얘기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오늘도 바람이 세군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진짜 여름이 됐어요. 오늘
0: 맞아요.
1: 33도 뭐 이렇게. 네. 두 분 여름 좋아하시나요?
2: 제가 여름 좋아하죠.
0: 저도.
1: 네. 아 진짜요?
0: 겨울보다 네. 여름.
1: 아 진짜요?
0: 아니다. 그냥 여름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요.
2: 저 그냥 둘 다 좋아요.
1: 네. 오.
2: 그냥 다 좋아요. 봄 여름 나 그냥 좋아.
1: 아 사계절 다 좋아.
2: 그냥 다 좋아.
1: 그냥 매일매일 행복한 사람이네.
2: 그냥 다 좋아. 각자의 매력이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인정.
1: 네. 여름하면 그럼 가장 기대되는 거 뭐 물놀이, 수박, 팥빙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2: 저는 무조건 수박이죠.
1: 아 맞아. 수박 엄청 좋아요. 아. 수박 러버.
0: 수박 귀신으로 또 소문났잖아요.
1: 수박 엄청 좋아합니다.
2: 수박 줘요.
0: 네. 저는 팥빙수를 워낙 좋아해갖고 여름 아닐 때도 시켜 먹긴 하지만 여름에 시켜 먹는 맛이 또 있잖아요.
2: 아, 그럼요.
0: 팥빙수 좋아합니다.
2: 정답이죠, 정답.
1: 그 팥빙수 대 과일빙수.
2: 아, 또 매력이 다른데.
1: 하나, 둘, 셋 외쳐볼까요?
0: 오케이. 저는 딱 하나 지금 딱 정리가 되는
1: 게 있어요. 저는 무조건 하나예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오케이. 하나, 둘, 셋. 팥빙수.
2: 웬일이야? 와, 웬일이야?
1: 진짜?
0: 나 솔직히 미움받을 용기로 말한 건데.
2: 나도.
1: 진짜? 왜 이게
2: 난 지금 땡기는 거 말한 건데.
1: 아, 진짜.
0: 팥이죠.
1: 당연히 팥이죠.
0: 아, 과일 맛없는데요.
1: 네.
0: 박장대소. 저는 약간 원래 그 리액션이 좀 큰 편이어서 친구들하고 네. 놀고 할 때도 잘 웃는 편이고 가장 최근 기억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공연을 하나 연극을 볼 일이 있었는데 연극에서 배우분이 너무 능청스럽게 연기를 잘해서 관객들을 네. 들었다 놨다 한 분이었어요. 그거 보면서 정말 웃었다. 정말 박장대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크게 웃었어요.
2: 저도 박장대소는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1: 웃음이 많죠.
2: 보드게임 하다가도 눈물 흘리면서 웃을 때도 있고
1: 진짜?
2: 네. 막 뭐냐 근데 별거 아닌 포인트인데 그 친구의 자세가 너무 웃겨서 혼자 그냥 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뭔가
1: 문치 씨는 뭔가 특이한 포인트에 웃음이 터지는 것 같아요.
2: 네. 좀 혼자 꽂히면은 막 눈물 흘릴 때까지 웃어요.
1: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대로 최근에 눈물 흘렸던 일.
2: 저는 최근에 그 뭐냐 일본으로 이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아주 따스한 눈물을 흘렸었죠. 제가 그 묵었던 분이 일본에 이제 그 아는 분의 집에서 묵게 됐어요.
1: 어머머머머.

0: 이 아주 귀여운 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아기랑 같이 놀고 이러면서 또 둘째도 임신하고 계셔가지고 오. 저랑 이제 같이 묵었던 친구랑 네. 어, 그 새 아기에게 줄 선물을 이렇게 사서 이제 마지막 날에 드렸는데 그 우시는 거예요, 받고. 그걸 보고 저도 울었죠. 다 같이 울고 그냥 껴안고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따뜻하고 뭔가 그쵸. 굉장히 따스한 그냥 인류애도 많이 느껴지고
1: 그렇죠 그렇죠
2: 그랬을 네. 것 같아
0: 따스한 눈물을 같아요. 흘렸답니다
1: 맞아요 오, 너무 좋다
2: 저도 훈훈하다
1: 우리 승구 씨는?
2: 저는 완전 다른 쪽으로 실제 인간과 접촉 하나도 안 하고 혼자 온 거.
0: 어? 실제 인간이란 말 너무 인류에 떨어져요 지금.
2: 아, 저 인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 영화나 원래 드라마 보던가?
2: 그런 거예요. 아. 저 원래 제 생활에서 울음이 많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눈물이 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칭찬하고 다니는 작년에 너무 재밌게 본 미지의 서울이라는 아~ 드라마를 보면서
0: 나 정말 너무,
1: 나 너무 좋아해.
2: 그냥 눈물 흘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특정 화의 특정 장면의 특정 대사를 듣고서 살면서 그런 적이 없는데 소리를 이렇게 엉엉을 울었다는 게 아니라
0: 아, 나 뭔지 알아.
2: 숨이 잘 안 쏘져갖고 막
1: 그 정도로?
2: 하는데 눈물이 뚝
1: 울컥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또.
2: 맞아 맞아. 어허. 너무 잘 봤어요 미지의 서울 진짜.
1: 와 다들 좀 다른 포인트에 눈물을 흘리시는.
0: 저도 근데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어요.
1: 아 그쵸 그쵸.
0: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좀 좀 뭐냐 더 침착해졌는데 옛날에 정말 제가 F력이 정말 넘쳤을 때 예고편 보다가 울었어요.
1: 두 개 드리니까 영수 홈페이지 웬그마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문자 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잔머리입니다. 용돈을 더 받기 위해 숙제를 피하기 위해 더 예쁨을 받기 위해 잔머리를 썼던 경험 혹은 잔머리를 썼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보내주세요.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승국 씨?
0: 샵은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일까요?
3: 아, 엄마! 스케이트장! 아니면 썰매장!
4: 스케이트장은 무슨 스케이트장이야? 놀이터 가서 미끄럼틀이나 타!
3: 아, 그거랑 다르다고!
0: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이
5: 야, 나 썰매장 갔다 왔는데 엄청 재밌었다.
6: 나는 스케이트
0: 공은 그 근처도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셀프로
3: 그냥 밖에 나가서 나 혼자라도 탈 거야.
0: 썰난 부러움을 끙끙 앓고 있던 그때
3: 잠깐만, 스케이트면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서는 언제든 탈 수 있는 거 아닌가?
0: 잔머리가 회오리처럼 돌아간 겁니다. 주인공은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는
3: 그렇게 만들만한 게 있을 것 같은데?
0: 부모님이 깨실까봐 주인공은 아주 조심조심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도 주인공의 방에서도 딱히 그런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잠시 후 마지막 장소인 부엌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3: 이게 있었네! 기름!
0: 싱크대 밑에서 기름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려다가 겨우 참아내고 기름을 꺼내 거실로 가져갔습니다. 이미 주인공의 눈에는 거실이 빙질이 아주 좋은 스케이트장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경건한 마음으로 양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온 바닥에
3: 샤! 한번 발라볼까?
0: 기름칠을 시작했습니다. 마치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기름이 한 곳에 너무 몰리지 않게 아주 신중한 자세로 발랐어요. 거실과 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까지 그 구간은 거의 봅슬레이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3: 우와! 진짜 잘 미끄러진다! 대박이야!
0: 그렇게 주인공은 부모님의 존재를 잊고 신나게 기름 스케이팅을 탔습니다. 그런데
5: 아이 거실에서 뭘 하길래 이렇게
3: 엄마!
0: 거실이 소란스러워 잠에서 깬 어머니께서 방 밖으로 나오셨는데요.

0: 아우, 곧바로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 뻔하신 거죠. 그리고 또
1: 왜 무슨 일? 아이고, 아 뭐야?
0: 엄마의 비명에 놀라 따라 나온 아버지께서도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두 분은 각자 방문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겨우 서 계셨어요. 그리고 곧 상황 파악을 하신 후
2: 이천구!
0: 집안이 떠나가라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날 당연히 주인공은 호되게 혼이 났고요. 새 가족이 주방세제 세 통을 다 써가면서 바닥을 닦았다고 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넘어질 때 삐끗하셔서 한동안 파스를 붙이셔야 했고요. 아휴, 어린이 여러분! 아무리 집이어도 넘어지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절대 아니 안 돼요!
3: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만나봤습니다. 선물로 1 플러스 1 3종 구조백에와 유산균 세트 보내드릴게요.
4: 야, 이건 좀 세네요.
5: 아하. 이거 문자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유성 님이 안 돼.
4: 고희만 님? 아, 안 돼.
3: 강은청 님, 그럴 때는 발에 검정 비닐봉지 두 개를 발에 씌우고 타면 됩니다. 라고.
5: 저는 진짜 초반에 아, 설마.
3: 그러니까 나도 설마.
5: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유성 님, 희만 님 다 설마. 아, 설마. 아, 에이, 설마.
3: 아, 맞아.
5: 진짜 기름이었어.
3: 아, 어떡해.
4: 보통 우리 사연 나오면 그래도 아, 그래도 귀엽다. 막 아, 나도 저런 적 있는데 이건데 오늘은 한 마음으로 아,
5: 제발.
4: 맞아. 아, 그것만은 하지 마.
3: 와, 차차 약간 이런
5: 제발
3: 느낌.
5: 제발 아니야.
3: 네. 아, 바닥에 기름칠 좀 큰일이죠.
4: 이게
3: 그, 어떻게 치우셨어요?
4: 그러니까 치우는 것도 그렇고 어우, 사실
5: 옷도 버려야 돼요.
4: 정말 이게 귀엽게 끝나서 다행인데 혹시나 불씨가 주변에 있었다던가 아, 겨울철이었다던가 이러면 진짜
3: 위험했겠다. 네.
4: 그런 와. 면에서 이거는 역대급 사연 중에 하나지 않을까 그쵸. 생각도 들어요.
3: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4: 와.
5: 이거 우리, 완전 저 그 짱구 있잖아요. 거기서 그 폭발하거든요 집이.
3: 야, 알아요.
5: 그쵸? 네, 그 에피소드가 될 뻔한 거예요.
3: 아,
5: 진짜.
3: 그러니까요.
4: 약간 저 어릴 때 유행했던 괴짜마나.
3: 아, 그러니까
4: 약간 이런 스타일의
3: 맞아요,
4: 에피소드죠.
3: 맞아요. 우리 얼그레이 문자님 문자를 읽어주세요.
4: 얼그레이님께서 웬그막 들으면 서터레스 받아요. 이를 어쩔.
3: 기름칠 때는 너무 당황했잖아 지금.
4: 네. 그 정도의 정말 대단한 사연이었어요.
3: 그러니까,
4: 진짜로.
3: 그러니까요. 두 분 이제 어렸을 때 약간 스케이트나 롤러 스케이트 이런 거 잘 타셨나요?
5: 아 저는 진짜 거의 아, 진짜? 뭐 선수였습니다.
3: 아 정말?
5: 네, 저희 집 바로 뒤가 인라인 스케이트장이었어요.
3: 아 그러면은
5: 인수저였어요. 인수저.
3: 아 인수저. 아 멋있다. 네. 그 유명한 무조건. 인수저였군요.
5: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또 막 주말 되면은 이상한 보드 같은 거 들고 와서 막 강습 같은 걸 하더라고요.
3: 너무 멋있다.
5: 그럼 저도 슬슬 껴가지고 강습 받고 막 이랬었어요.
3: 멋있어.
4: 네. 청강까지 도강.
5: 네, 도강.
3: 멋있어.
4: 또. 저도 롤러 블레이드 인라인이라고 되게 전에 롤러 블레이드라고 또
5: 혹시 브레이크 앞에 있는 거?
4: 뒤에 있는
5: 거. 아, 죄송해요.
3: 앞에 있는 게 딱 달려 있는 거.
4: 앞에 있는 게 롤러 스케이트였고.
5: 아, 오.
4: 그게 이제 두 개로 되어 있고. 네. 그게 약간 어린 친구들 느낌이었다면 아. 거기서 업그레이드가 롤러 블레이드였어요. 저희 또래는
3: 일자로.
4: 그 뒤에 브레이크 있고. 그게 나중 가니까 또 인라인 스케이트라고 또 이름이 멋있어 지대.
3: 그렇죠.
4: 저희들 롤러 블레이드였어.
3: 아.
4: 블레이드 또 그렇게 신나게 타고 다녔죠.
3: 아, 블레이드가 더 멋있다. 지금 들었을 때는.
5: 그 롤러 블레이드가 같은 거였구나. 저는 롤러라는 거는 다 앞에.
3: 앞에. 그, 아. 뭔지 알아요.
4: 아, 로라장 느낌으로. 아, 저희가 어휘 개발의 발전에 여러 역사가 또 있었어요. 블레이드.
5: 아하. 뭐 많았죠 그때. 사실 네. 막 S자로 가는 아, 보드도 그쵸. 있었고.
4: 아, 맞아요.
5: 막 휠 하고 가는
3: 아,
5: 바퀴 달린.
3: 저는 그거였어요.
5: 저 그거 진짜 그 학교 복도에서 제일 잘했어요.
3: 저 장난 아니었어요.
5: 뭔지 알죠?
3: 이렇게.
5: 딱 이거 멈출 때 완전 여유롭게 걸어야 돼.
3: 알죠.
4: 아 전환.
5: 네. 전환이 완전.
3: 그때 그 한창 세븐 선배님께서 뮤직비디오에서 타고 나와가지고서 그거 따라한다고 또.
4: 맞아요.
3: 아 잘 탔는데. 아하.
4: 탈 거 진짜 많았다 생각해보니까.
3: 그러니까요.
5: 저 막 네. 세모로 돼서 이렇게 막 다리 벌려서 되는 것도 다 타고 킥보드.
4: 저 이걸 아직 이거를 못 그 세대가 아니어서 이걸 못 타봤어.
3: 킥보드 세모 이렇게 된 거? 네. 저 그거 안 해봤어요.
5: 그 발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3: 우와.
5: 그것도 핫하고
3: 허벅지 내전근 장난 아니었겠는데?
5: 콩콩 장난. 제가 그때 건강을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아직도 건강한 거 보면 그때 다 해놓은 거라니까.
4: 이거 약간 샘났어.
3: 아 근데 이거

0: 확인하고 싶다. 뭐 인라인이나 뭐 이런 거는 괜찮은데 아, 세모 요거 있잖아요. 얼마나 잘한다고 하는지.
1: 아니 그리고 인라인도 그렇고 뭐 오늘 이상할 정도로 나올 때마다 자기 다 잘했다 그랬거든요.
2: 저 진짜 다 잘했어요. 제가 운동 운수저예요 제가.
0: 아 진짜요?
2: 제가 운동 신경이 끝내줘요. 제가 또 개주 출신이에요.
0: 아, 아 얘기하셨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2: 제가 운동 비슷한 건 다 잘했어요 진짜. 아,
0: 지금도요?
2: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1: 아, 다음에 어떻게
2: 이거 와줘.
1: 이거 검증 못 하나 이거 진짜.
2: 아, 하고 싶다.
0: 아, 어. 이거 아 확인하고 싶긴 한데.
2: SBS 1층에서 제가 탈게요. 아,
0: 저희가 일단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네.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2: 네.

0: 두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3: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겨 유니클로 감사.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같이 갈래? 같이 가자
4: 유니클로.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르노.
5: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6: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5: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0: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오늘 문자 주제가 뭐죠, 승국 씨?
1: 오늘의 주제는 어린 시절 잔머리입니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0: 그럼 저희는 잠시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방탄꼭지
1: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인싸.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밤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3, 2, 1 가평으로.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나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문자 주제가 뭐죠, 문치 씨?
2: 주제는 어린 시절 잔머리입니다. 숙제를 안 하거나 용돈을 받으려고 잔머리를 썼던 경험 혹은 잔머리 썼다가 실패한 경험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 에이요.
1: 저 문자 하나만 읽고 넘어갈게요. 네. 권유림님께서, 저는 영스에서 두 분을 처음 뵀는데요. 두 분은 배우이신가요? 잘생기고 예쁘고 멋져요.
2: 잠깐만, 두 분? 그러니까 어떻게 두 분이?
1: 두 분, 영스에서 두 분을 처음 뵀다는 거는 저는 이제 영스를 통해서 알았지만 여기 제 앞에 계신 네, 요 두 분.
3: 그러네요. 처음 봤다고 하니까 우리 둘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것 같아요.
1: 근데 일단 예. 배우는 맞으시잖아요.
2: 네, 배우도.
3: 아, 맞아요. 이 사랑 통역되나요? 라는 글로벌 드라마에 또 출연하기도 네. 했었던.
1: 또 땡플릭스에 또 출연하셨었고.
3: 맞습니다. 권윤희님 반갑습니다. 네. 이승국이라고 합니다.
1: 그리고 네. 문치 씨도 네, 다양한 저는, 뮤직비디오에 또.
2: 네, 저는 박문치의 바보지퍼에서 열연을 네. 펼친 배우 박문치입니다.
1: 그래서 우리 유림님께서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두 분 다 배우입니다.
3: 오늘 네. 좀 캐주얼하게 입고 와서 네. 느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1: 근데 그 캐주얼함에서 나오는 아우라가 있거든요.
3: 그래요?
1: 네네네.
2: 저 음악도 취미로 하고 있어서요. 네, 한번 시간 되시면 들어봐 주세요. 네.
1: 그럼 네. 두 배우와 함께하는 웬금악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3: 네.
1: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이것이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과연 주인공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4: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5: 잘한다! 우리 손녀 정말 잘한다!
4: 할머니 나 뜰부터 가서 할까? 어때? 잘하지?
5: 그럼 우리 손녀가 최고지.
1: 오늘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 장래 희망이 트로트 가수였다고 합니다. 일이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께서 주인공을 키워주셨는데 늘 트로트를 틀어놓으셨거든요. 그 영향으로 구수한 노래 가사에 간드러지는 꺾기, 이 맛에 중독이 됐고 자연스럽게 장래 희망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 전국 노래자랑
1: 보던 프로그램을 보는데,
6: 안녕하세요, 참가번호 38번입니다 제 꿈은 트로트 가수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바로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춤을 추고 있는 그대.
1: 한 참가자가 트로트 가수가 꿈이라면

0: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인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주인공은
1: 그래! 저걸 나가보는 거야! 그래! 저기서 노래를 잘하면 분명 나를 데려가겠다는 기획사가 있을 거고 그걸로 데뷔를 하는 거지!
0: 어떻게 가수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다 싶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예심을 통과하고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뒤 가수로 데뷔해.
1: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늘 저를 지지해 주셨던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0: 콘서트 무대에서 소감을 얘기하는 모습까지 상상이 이어졌죠. 주인공은 바로 실천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처음부터 중요 대회에 나가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지역 노래 자랑부터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심하는 날.
2: 네, 자기소개하고 노래하시면 됩니다.
1: 네, 저는 참가 번호 17번 방문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0: 주인공은 무대 위에서 열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가.
2: 네, 그만해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0: 노래를 거의 듣지도 않고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탈락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였어요. 주인공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 내가 탈락이라니 믿을 수 없어. 이유를 물어봐야지.
0: 예선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한참 뒤.
2: 네, 고생하셨습니다.
1: 저기요, 아저씨.
2: 너 아까 트로트 부른 친구구나. 왜?
1: 저 왜 탈락이에요?
0: 끝나는 것을 확인 후 곧바로 심사위원에게 달려가 아주 당차게 탈락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은 당연한 걸 왜 묻느냐 하는 표정이었어요.
1: 아니, 저 진짜 잘했는데 왜 탈락이에요?
2: 아, 너 진짜 몰라서 묻는 거구나. 그게... 한번 네 노래를 녹음하거나 너를 찍어서 한번 봐봐.
0: 근데 힘겹게 나온 대답은
2: 그게 네가 음치던데?
0: 바로 음치! 주인공은 절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 네, 내가 음치라고? 에이, 아니야. 내가 음치? 음치라니? 내가 음치라니?
0: 시 한번 연습을 하고 또 다른 노래 대회에 출전을 했는데요. 그때도 결과는
4: 네, 고생하셨습니다. 집으로 가셔도 돼요.
0: 또 한 번의 탈락. 늘 할머니께서
4: 아우, 우리 손녀가 세상에서 노래를 제일로 잘해요. 최고 최고!
0: 라고 했는데 아, 정말 미안.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치약 칫솔 세트와 푸딩 세트 보내드릴게요.
5: 네. 아저
3: 뭘까 하다가 네. 제가 정말로 초등학생이 되는 것, 네. 그게 방법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제가 노래를 잘하는 연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잘하는 연기라는 거를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현실을 먼저 보여드리자. 저는 이제 제 3자의 눈으로서 저의 노래를 보여드렸던 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6: 순간 메소드가 정말 어려운 네, 거거든요.
3: 네. 음치라니! 아, 죄송해요. 아직 빠져나. 홍사님이 음치님, 아니 문치님 음치 연기도 잘하시네요.
0: 와, 정말 연기 끝내줬어요.
6: 진짜 음치 연기도 네. 좋았어요. 저 사실은. 네.
0: 아니, 두 분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음악에 또 재능을 보이셨잖아요. 연기뿐만 아니라 연기뿐만 아니라 이제 음악에도 재능을 보이셨는데 네? 그때 노래 자랑 대회 이런 거 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3: 저는 그 나가본 적 있어요. 저희 오디션 프로그램 배우님.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 친구 역할로 두 번인가를 나갔거든요.
6: 네. 아, 또 유명한 사연이 있죠.
3: 네. 친구 역할로 나갔다가 제가 TV에 훨씬 많이 잡혔던. 와. 저도 그래서 간 김에 노래했었어요 그때. 와.
0: 그때 어떤 노래를?
3: 전 바로 떨어졌어요. 그때 뭐였더라? 뭐. 나.

0: 때는 그런 거는 좀 더 잘난 친구들이 나가는 건 줄 알고 감히 뽕도 못 꼽고 대학생 때부터 이제 조금씩 막 학교 가요제라던가 뭐 이러고 나가면서 뭐야 나가도 재밌네 이러고 좀 살았죠. 그래서 나 어디서 말 안 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맞다면 K-POP 스타일 거예요. 나 오디션 했었어.
1: 진짜? 네. 와, 무슨 노래 했어? 무슨 노래? 전화로 무슨 노래?
0: 그때도 김현우님 불렀죠. 어머, 내 기억으로는. 그게 K-POP 스타였어. 한 번 그래서 한번 해보고 나서 근데 이미 그때 나이도 있었고 그걸 방송을 보고서 이구나. 와. 세상을 알아버렸어.
2: 찾아봐야겠다.
1: 그럼 전화 합격하고서 그 다음 거까지 가셨어요?
0: 전화 다음 거가 있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1: 그래서 그거까지 가셨다는 거네요?
0: 근데 그럼 방송으로는 안 찍고 이제 정말 대규모 단위에서 줄일 때
1: 그쵸 그쵸.
0: 그때였을 거예요.
2: 그 방송은 안 나왔어요.
0: 방송은 안 나와. 방송은 안 나오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1: 와 아니 저 오늘 너무 영광이에요. 그 배우분들과 또
2: 선생님은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합격하셨잖아요.
1: 아 그리고 두 개의 또 너무 유명한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 또 나오셨었던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0: 아 그쵸. 우리가 네. 또 대한민국의 정말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1: 처음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겼었던.
0: 아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네, 네, 네. 어, 저 오늘 너무 영광입니다.
0: 아 무슨 말씀이세요?
2: 네, 얘기할수록 기분이 안 좋아져. 얘기를 할수록 기분이 안 좋아지는 느낌. 뭔지 알죠? 진짜 합격자랑 가짜 합격자들의 대화 같은 느낌이 좀 드는?
0: 아 맞네.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3: 아니요 아니에요.
2: 진짜 합격자와 아니, 가짜 합격자?
1: 우리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이상훈님께서 승욱님 이승환님 커버 앨범 아직 기다립니다. 이렇게 커버, 기다리고 잠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2: 커버 앨범까지 갔었어요.
0: 아, 앨범. 커버 송이 아니라 앨범이군요. 네. 아 네, 근데 네. 이승환님 노래로는 앨범 할 수 있죠. 와. 너무 너무 사랑하고요.
2: 네 허락부터 받긴 해야 돼요 사실.
0: 막 그래서 그래요. 하면 안 좋아하실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네 맞아요.
1: 아하,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어린 시절 잔머리 사연 만나볼게요. 지금 보내셔도 좋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2AM의 이 노래.

0: 김경님, 저 어릴 때는 케이크가 비싸서 먹기 힘들었는데 동생 생일이라서 엄마가 케이크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가운데 반을 잘라 먹고 가운데 부분만 먹고 양쪽을 합쳐놨습니다.
1: 우와! 오, 아, 대박이다.
2: 가운데 안 보이게?
1: 안 보이게?
2: 안 보이게 파는 거구나. 크림 부분은 두고.
3: 아, 비슷한 거네요. 약간 비슷한 느낌.
4: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3: 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0: 생활의 지혜.
3: 네. 똑똑합니다. 네.
4: 그리고 김한결님. 옛날에 학습지 선생님이 주신 숙제가 너무 하기 싫어서 방에 있는 구석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선생님 오시면 학교에서 풀다가 놔두고 왔다고 맨날 말했어요. 근데 이것도 계속하다 보니 결국 다른 방식으로 풀게 하더라고요.
0: 오실 거예요.
4: 저는 네. 학습지를 찢었어요.
0: 에?
4: 그
2: 없었지
4: 않았다. 그러니까 그냥 원래 없던 페이지처럼.
2: 근데 너무 티나잖아.
4: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하면은 나중에는 네. 너무 얇아져 있어요. 그게. 나중에 걸리는 거지. 이거 왜 이렇게 얇냐?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2: 와, 뜯었다, 찢었다.
0: 찢었다. 열심히 살았다.
2: 찢었다.
0: 정말 열심히 살았다.
3: 네. 우리 8800님 어릴 때 받아쓰기 100점 받아오면 할아버지가 1000원을 주시고는 했지요. 2000원이 받고 싶던 저는 100점을 200점으로 1을 2로 살짝 바꿔서 2000원을 받았다가 결국 꼬리가 길어 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4: 아, 귀여워.
3: 너무 귀엽다.
4: 진짜 귀여워.
3: 100점이든 200점이든 똑같은 그치. 거긴 한데.
0: 그럼요. 네,
3: 너무 귀엽다.
0: 그리고 할아버지가 알면서도 2000원 주신 것도 너무 러블리하네요. 진짜로요.
3: 사랑스럽습니다.
0: 어떤 분은 어린 시절 잔머리가 아니라 최근에 잔머리를 쓰셨던 사연을 보내셨어요. 이성환님, 술 줄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밤에 맥주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캔 따는 소리로 들키면 안 되니까 캔을 따면서 크게 기침을 했는데 안 들켰어요. 그렇게 두어 번 잘 넘어갔는데 식사할 때 기침을 했더니 와이프가 맥주 먹게? 이러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2: 이거 알죠. 왜냐면 기침을 그 어떤 때보다 되게
0: 그리고 이 주파수가 둘은 다르잖아요.
4: 그러니까
0: 안 들리는 건 내 귀에만 안 들리는 거지 바깥은 다 이게 아니, 명확히 구분이 돼요.
4: 애취한데 매치 이 소리가 왜 나냐고.
3: 알죠.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공감된다. 예전에 막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소리 안 들리 과자 같은 거 안 들리게 소리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모르시려나?
4: 전 모르죠. 저는 항상 그냥 쩝쩝대면서 먹었죠.
0: 나도
3: 모르게 이렇게 과자랑 젤리 같은 거 이렇게. 소리 안 내게 이제 언니들 앞에서
4: 아 수업 시간에 먹은 적은 있어요.
3: 아 수업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4: 약간 소매에 넣고
3: 아 그래서 갑자기

0: 어떡해. 한동안 해본 솜씨가 아니야.
1: 아, 많이 해봤었죠.
2: 보라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묘사드리면은 하면서 지금 봉지를 뜯은 게 아니라 입에 넣기까지 한 거예요.
0: 넣기까지 했어. 아, 티가 안 났어. 네. 또 유승환님, 엄마께서 동전 생길 때마다 돼지저금통에 넣으셨는데 과자가 먹고 싶어서 동전 넣는 부분을 자로 눌러서 흔들었더니 동전이 나와 그걸로 과자를 사 먹었습니다.
1: 아, 돼지저금통 사연들 많죠.
3: 그럼요, 그럼요. 저금통 사연은 좀 다 조금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돈 꺼내본 적은 한두 번씩은 꼭 있고.
0: 맞아요. 네.
1: 보내주신 사연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때가 캐라시딜 할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이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떼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떼.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떼 오떼.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윗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웬가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2: 어, 아쉬워요.
3: 진짜로.
4: 아, 문배우 아, 마지막 되니까 조금 아쉬우셨나 봐요.
2: 네. 네. 아쉬운데 별로 안 아쉬운 것 같은 톤을 한번 연기해봤습니다.
1: 아, 아. 그러면은 성공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게 진짜. 정확히 느껴졌거든요. 네.
4: 문치 배우가 제일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1: 네. 정말 감정 표현이
4: 맞아요.
1: 정말 매번 볼 때마다
2: 두 번 더 멀어져서 보는 걸 좋아해서
1: 네. 정말 대단한 배우입니다.
4: 한수 또 배워가는 하루였습니다.
2: 아, 뭘 배워요.
4: 아니요 아니요.
2: 혹시도 진짜.
1: 네. 아, 다음 주 여러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해 주셔서 웬만해선 부모님을 막을 수 없다 특집을 2주간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2: 네, 최애 특집. 네.
4: 재밌었어요.
1: 못 말리는 우리 부모님, 부모님 때문에 뒷목 잡았던 사연,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두 분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3: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샴푸레.
1: 단지 밖은? 동탄과 세교의 다양하고 편리한 더블 생활권 인프라.
0: 단지 안은? 필봉산과 단지에서 여유로운 에코라이프.
1: 두 가지 삶의 완벽한 조화. 이 모든 게 가능해?
0: 부고산 자이 드포레.
1: 6월 오픈 예정. 문의 1660-2792.
0: 시공 GS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내일은 6월 3일 2026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방선거는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시장과 도지사,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을 직접 뽑는 선거로 지역 버스 노선부터 청년정책, 교육환경까지 우리의 일상과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선거인데요. 9회를 맞은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됐고 본투표의 경우 6월 3일 내일이죠.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 국민, 2008년 6월 4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동네의 앞으로를 결정할 이번 투표에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저는 미신을 잘 믿는 편인데요. 특히 나 한국인들만 믿는다는 미신이 많잖아요. 친구랑 뭐가 더 찝찝한지 얘기를 했는데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랑 숫자 4를 더 피하게 되는데 친구는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게 더 찝찝하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회사에서 부장님이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길래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나중에 몰래 쓱 지웠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물론 둘 다 찝찝하지만 둘 중 더 피하고 싶은 건 뭔지 알려주세요.

스테이시의 So Bad 듣고 왔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뭐 반님께서 이름 빨간색으로 쓰는 거가 더 찝찝한 것 같아요. 숫자 4는 무시하면 그만인데 이름은 너무 나잖아요. 저를 지칭해서 싫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게 조금 더 별로인가 보다. 나잖아. 그러니까 4는 나랑 관련이 없는데 내 이름이 빨간색이면 그건 무조건 나잖아요. 약간 그런 이거 안 와서 저는 오히려 약간 오늘 되게 좋은 일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영래님 1번 빨간색 이름 쓰기요. 빨간색 이름을 보면 데스노트에 쓰인 기분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뭔가 약간 저주하는 느낌. 또 이정숙님 2번 숫자 4. 오죽하면 층수에 4 대신 F잖아요. 아... 건물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4층이 F였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사는 아파트는 4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조금 이 F로 써놓은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합니다. 또 8968님 저는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요. 왠지 모르게 친구가 제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뭔가 찝찝해요. 그리고 숫자 4를 안 고른 이유는 제 생일이 4월 4일이고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4월 14일이요. 되게 스페셜한 의미 있는 날들에 또 숫자 4가 쓰이다 보니 더 그렇게 또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완성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둘 중 더 찝찝한 것은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 89% 숫자 4, 11% 빨간색으로 이름 쓰는 게 더 찝찝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와, 이건 거의 무슨 빨간색으로 이름 쓰기가 더 많은데요? 헐? 와, 다양한 의견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전 또 한 가지 찝찝한 게 있는데요. 요즘 날이 더워서 선풍기를 필수로 틀잖아요. 옛날에 밀폐된 곳에서 선풍기를 계속 틀고 자면 큰일 난다는 말이 있었는데, 물론 현재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잘 때 괜히 타이머를 맞춰놓거나 창문을 살짝 열어놓거나 하는데, 이거 저만 그런가요? 저처럼 신경 쓰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봅니다. 결과가 궁금해요.

영스 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 주제는 밤새 선풍기 틀어놓고 자는 거 신경 쓰인다 안 쓰인다 입니다. 1번 신경 쓰인다, 2번 안 쓰인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령.

이고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에어컨밖에 없습니다. 예. 에어컨 아니면 창문 열어서 바람 쐬기.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저에겐 없어요. 그래서 신경이 안 쓰입니다. 뭐 느껴볼 그게 없어요. 예. 7774님 너무 신경 쓰여요. 창문 닫아두고 선풍기 켜면 질식하는 거야. 뭐 이제 사촌 집이나 갔을 때 이제 그런 거 틀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니.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는 에어컨보단 선풍기 바람을 좀 더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때 저도 그 봤었던 그 영상들 때문에 안 돼! 할머니 안 돼요! 이러고서 이거 켜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랬었었는데 근거는 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나 내 주변 분들이 안 돼! 이거는 뭐 위험한 거야! 라고 그게 약간 세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중에 커서도 내 아이들한테도 이건 안 돼! 그걸 물려줄 것만 같은 그런 기억들을. 네. 또 우리 9814님 2번 안 쓰인다 안 쓰여요. 더운 게 더 우선입니다. 더우면 잠을 못 자요. 선풍기 원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매년 여름이 더 더워집니다. 온도가 우리 지구의 온도가 한 1도에서 2도 정도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운 게 우선이신 분들이 더 많죠. 네. 또 우리 박혜림님 1번 쓰인다. 혹시라도 숨 못 쉴까봐 선풍기 바람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이랑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요새는 그런 프로그램들, 건강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긴 한데 약간 예전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풍이 잘 돼! 안 돼! 멈춰! 이런 게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아우디 A6와 함께하는 지금 잠시 멈춰 나를 마주할 시간. 감각적 디자인, 진보된 디지털 경험, 드라이빙 어세스턴스까지 비로소 완성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존재감, The New Audi

0: ASICS.
1: 안녕하세요. 국가데이터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조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로 내 사업의 미래를 설계하세요.
2: 내일을 설계하는 오늘의 데이터 경제총조사.
3: 여보, 이 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감사제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좋은 옷좀 가게 유니클로 감사.
7: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7일간의 특별한 혜택.
6: 같이 갈래? 같이 가자 유니클로.
8: 충전 부담 없는 르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9: 르노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선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딱 6월 한 달만 영수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 선물. 명품 덴탈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적인 라디오 완소는 와라, 완소 아니어도 와라.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맨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이거 아닌데. 이거 장난하는데.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웬게 영스티트로 지금 바로 입장해 주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민준기님께서 휴일 영스 팝업 보라볼 생각에 행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내일 또 팝업이 열려요. 선물 잔뜩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요. 꼭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솔 피처링 한요한의 All Day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니즈에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서울시민 청년 및 중장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은 다 가입 가능해.
3: 매월 나가는 돈이 좀 부담이 될 텐데.
4: 청년과 중장년을 모두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 납입금을 전액 환급해주니까 부담이 제로지.
3: 게다가 기업 납입 금은 세액 공제까지 되고 직원 교육 복지 혜택도 받으니 중소기업엔 딱이네.
5: 서울형 이음공제 자세한 내용은 120.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딸, 엄마 머리 빠짐. 클라 유유.
7: 헐, 엄마 멍젤 바리스칼프로 당장 바꿔. 이게 모발 탈락수 71.5% 감소, 두피 가려움 76% 감소에 두피 냄새 71.6% 감소까지 완전 대박.
6: 멍젤?
7: 멍젤 바리스칼프 샴푸. 저거 저거
8: 잘 만들었다. 멍젤.
9: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10: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9: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1: 9 8 7

0: Six, five, four, three, two, one.
1: 속보. 이번엔 성수. 삼수 회동, 방한 임박, 전순황. 간부 모임 있는. 총수 만남, 촉각.

0: 안녕하세요. 2026년 6월 2일 화요일 배성재 테네우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유 금요일에 만나요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이번엔 성수 삼소 회동 방한 임박 젠슨 황 깐부 모임 있는 총수 만남 촉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엔비디땡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한국에 옵니다. 지난번 깐부 회동 때처럼 이번에도 국내 재계 총수들과의 거국적인 회동이 있을 거라는데요. 이번에는 성수동 삼겹살집에서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성수동이 젊은 세대와 또 글로벌 브랜드 첨단 IT 스타트업이 몰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이고 핫플이잖아요. 그리고 삼겹살 역시 치킨 못지않게 한국적이면서 격식이 좀 낮은 편한 음식이라서 이번엔 삼소맥 회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겹살 소맥 회동 외에도 젠슨 황 CEO는 야구 경기 시구도 하고 국내 기업인들과 간담회도 하고 유명 기업 방문도 하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한다는데 이번엔 또 어떤 게 화제가 될지 잘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하는 날입니다. 결정이 어려운 고민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지영 씨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77번이고요.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배태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릴라,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채팅 참견 가능합니다. 본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소개 타임 NPC 타임이 있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2: 성원에드피아.
4: 여러분, 누룽지 팝이 핫해졌어요.

0: 가지로 즐겨요. 농심.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레노.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종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6: 르노.
7: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3655님, 지난주 용산에 있는 호텔에서 열린 공공기관 행사에 갔었는데요. 최기환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더라고요. 기환 아나 표정이 완전 진지 모드던데 저는 호월희일 기환절만 생각났어요. 배텐 생각나서 저만의 친밀함에 반가웠습니다. 호월좌가 또 이렇게 행사를 뛰는군요. 지금 사실 아나운서 아카데미 학원 원장님이어서 직접 플레이어로 뛰는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개인 일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월희일이고 그죠? 딱 한 달 전이 이제 기환절이었는데 항상 이제 5월 2일만 되면 그리운 이름이죠. 네. 카리나 씨가 개인적으로 호월희일을 챙긴다고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에스파 멤버들에게 밈을 홍보했다. 이건 사실 전국적으로 뻗어나가고 이제 나중에 K-문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누가 봐도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빵 터지잖아요. 호월좌. 예. 자, 0739님. 운전 연수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주차는 연습해도 해도 어렵고 긴

0: 집안 향기템으로 향초를 켤지, 디퓨저를 놓을지, 일기를 손으로 쓸지, 컴퓨터에 타이핑할지, 너무 사소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아까운 그런 고민들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비누향이 날 것 같은 클린걸 김지영씨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0: 네, 목욕과 사우나 덕후죠?
1: 아, 저 정말 좋아합니다.
0: 예. 네, 심지어 방송하러 올 때 배텐에 목욕 바구니를 들고 온 적도 있고요.
1: 네. 아유, 네. 노출은 안 됐었는데 그걸 굳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개가 됐죠.
0: 이거 뭐니? 그리고 방송 끝나고 가서 이제 그쵸? 하려는 것 같았어요.
1: 네, 저 약간 24시간 안에 두 번을 까먹으면 억울해하는 병이 있어서 한 번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0: 여자들은 24시간 안에 한 번 감는 게 약간 원칙인가요?
1: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 말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그쵸, 오래 걸립니다.
0: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요. 제가 꼭 먼저 나오고 누나랑 엄마는 1시간 반씩 목욕탕에 있거든요.
1: 와, 근데 저도 되려 궁금한데 저는 샤워는 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목욕탕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기본 1시간 반은 필요해요. 남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씻으시는 거예요?
0: 1시간 반. 그러니까 샤워하는 데는 한 5분이면 되죠. 그거를 이제 약간 스며들 시간을 그렇죠. 또 줘야 되는구나.
1: 트리트먼트를 바르고 최소한 5분간은 숙성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샤워도 한 15분 걸리고요.
0: 그건 그럴 수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1시간 정도를 씻고 나면 여자들은 또 머리 말리고 뭐 로션 바르고 바디로션 바르고 하는 시간이 30분은 필요해요.
0: 나올 때.
1: 그렇죠. 요것을 다 합치면 토탈 최소 90분이 소요된다.
0: 90분이 소요된다.
1: 진짜 빨라도.
0: 게임 뛰는 시간이네.
1: 그렇죠. 그렇죠.
0: 근데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 중에 네. 목욕탕 가시는 그 여자분들 중에 뭐 우유를 몸에 끼얹는다거나
1: 맞아요.
0: 피부에 좋은 어떤 그 조치를 좀 취하고 나오느라고 목욕탕이 좀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뭔가 많이 쓴다는 얘기들
1: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좀 날짜 지난 우유나 요플레 요거트
0: 그냥 우유를 하면 왜 상한 우유를 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0: 아까워서?
1: 네. 아까우니까 괜히 조금 유통기한 임박했거나 지난 아이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몸에 바르시죠.
0: 상한 걸 바르면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요?
1: 아이고,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0: 그래요?
1: 그냥 상했다기보단 유통기한이 지난 거. 사실 먹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찝찝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많이 가져와서 바르십니다.
0: 강아지를 샀습니다.
1: 분양을
0: 받았죠.
1: 친구가 그 친구가 오래 키웠던.
0: 그 친구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 우유 배달하고 꼭 몇 개가 남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아주머니들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1: 가져가시는 이유가 다.
0: 심지어 유통기한 지난 것도 달라고 그래서.
1: 그러니까요. 그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몸에 양보하는 거죠.
0: 성재형 파트라 시키었냐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파트라슈 스토리네.
1: 진짜 K파트라슈인데요.
0: 패트라슈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패트라슈 아닙니다.
1: 패트라슈.
0: 우유를 개가 배달한 게 아니라 전후관계가 좀 헷갈리는데
1: 뭔가요?
0: 제가 혼자 초등학교 6학년 몸으로
1: 강아지 노동적 취하신 거 아니에요?
0: 초등학교 6학년 때 몸으로 그거 우유를 고사리 손으로 배달하고 그 받은 월급으로 강아지를 산 겁니다.
1: 와, 근데 진짜 일찍 시작하셨네요. 첫 알바를.
0: 그렇죠.
1: 와, 대단하십니다.
0: 어머니께서 냉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강아지를 그렇게 갖고 싶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벌어서 사.
1: 어머.
0: 그래서 제가 벌어서 샀습니다.
1: 어머, 귀하게 크신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시리즈가 있네요.
0: 전혀 아니고요. 자, 아무튼 지영 씨의 안맛데이 릴스가 정해졌는데 IOI의 갑자기를 한다고 합니다.
1: 이 노래 알아요. 네. 좋아해요.
0: 텐스타그램에 업로드 되니까 많이 찾아보시고요. 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진행 방법 소개해주세요.
1: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 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의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데이가 되고요.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데이가 되고 정립이 됩니다. 안 맞데이가 3주 누적되면 청취자 추첨,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0: 그리고 반대로 맞대이가 3주 누적되면 저에게 럭키드로우로 랜덤 선물이 주어집니다.
1: 네. 언젠가는 이제 손 봐야 되는 룰인데. 예.
0: 언제 손 봐요?
1: 뭐 제가 언제요? 없는 동안 잘 한번 딜을 쳐보세요.
0: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어떡합니까?
1: 현재 안맞대이 1주, 맞대이 1주 이렇게 하나씩 정립돼 네. 있고요. 오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가 친구. 엄청 많으시죠?
0: 엄청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뭐 많죠. 많은 편이죠.
1: 외향형이잖아요. 그래도.
0: 외향형이죠. 예. 예.
1: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도 하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뭐 생각날 때마다 불러다가 만나고 뭐 이런 스타일인가요?
0: 둘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모임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매달 생각나는 친구들을 추가로 만나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한 달이 뭐 꽉 차기는 합니다.
1: 요즘 혹시 삼땡녀랑 대화 좀 많이 합니까?
0: 최근에 했죠.
1: 네. 궁금하네요. 삼땡.
0: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싶네요. 예. 야 예. 어떠냐? 내부는 어떠냐? 막.
1: 예. 채팅창도 이제 약간 그. 바뀌었어요. 관심도가. 예전에는 그 승무원 친구를 좀 모시면 안 되냐고 하다가
0: 그러니까요, 이제.
1: 요즘은 삼땡녀 혹시 몇 억인가요? 네, 뭐 이런
0: 그러니까요.
1: 식으로.
0: 그 친구는 또 메모리 쪽에 있기 때문에.
1: 야.
0: 멋진 친구죠.
1: 한번 모십시다. 고웃음 소리 들으셨어요? 대주주로서.
0: 네.
1: 그렇군요. 이제부터는 삼전 메모녀라고 부르자.
0: 삼전 메모녀.
1: 이제부터는 성과급녀라고 네, 부르자라고
0: 하시면 반도녀 떼면 안 돼요. 반도.
1: 자, 그러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0: 읽어보겠습니다. 익명 김님. 제 친구가 친구는 많아야 된다. 많이 알고 있으면 득되는 게 많다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새로운 친구를 데려옵니다. 저는 마음이 맞는 소수의 친구만 있어도 좋은데 친구는 많을수록 도움이 되는 게 맞을까요? 정말 아무 상관도 없을까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 아니면 상관없다? 이거는 의견이 갈릴 수 있죠.
1: 그렇군요. 친구가 이제 친구를 또 데려와서 계속 소개시키고 좀 불리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0: 네.
1: 다단계하듯이.
0: 그렇죠. 네.
1: 채팅창은 뭐 지금 압도적으로 쓸데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친구가 많지 않은 분들이니까. 자, 친구 많을수록 좋다. 때 상관없다. 하나, 둘, 셋.
0: 좋다.
1: 상관없다.
0: 이건 틀릴 줄 알면서 소신발언했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그냥 애매한 관계의 친구는 많아도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진짜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은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울타리 안에 근데 한정적으로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시간도 그쵸? 한정돼 있고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것들.
0: 맞아요. 맞아요.
1: 아, 톡이 막 99 플러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혹시 그분들은 친구가 아닌 분들인가요?
0: 99 플러스. 아니요. 뭐 친구죠. 친구인데. 가능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 현 시점에선 그런 분들도 많죠.
1: 99가 아니라 999 플러스인가?
0: 아야, 그거는 문자예요 문자. 네, 카톡은 그래도 죄송합니다. 네, 메신저는 그래도 잡장 잘 하는 편입니다.
1: 아하, 안익십 친구.
0: 안익십 친구. 근데 이게 그 울타리 안에 있는 멤버들이 너무 오랜 시간 똑같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여 있으면. 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친구가 그럼 오래된 친구들은 고잉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0: 오래된 친구도 그 구수한 맛이 있지만 정말 정말 필요한 존재지만 그 친구들만 있다면 또 곤란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가 계속 바뀌잖아요. 내가 사는 세계도 바뀌고.
1: 삼전요 그럼 우리 줘요라고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0: 제 20년 지기 친구를. 네.
1: 출산휴가 가실 때 2주 동안 그분 좀 대타를 이제 지영 씨 친구 중에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0: 괜찮네요. 묵은지 친구. 근데 관심도가 싹 바뀐 게 진짜 재밌네요. 원래는 그 승무원 친구였는데.
1: 그러니까 베테너들이 승물이라는 얘기죠.
0: 실속 있네요. 네.
1: 승물이
0: 좋게 말하면.
1: 네. 아무튼 저는 뭐 사실 울타리가 뭐 딱히 있진 않습니다. 담장 뭐 이런 것들이 하지만 가까이 다가온 사람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다 잘 대해드립니다.
0: 근데 약간 가식적인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잘 대해드리는데 내 코어 속에 들어올 순 없다.
1: 아니 저는 코어가 딱히 없어요.
0: 그래요?
1: 예. 그냥 들어온 분들은 들어왔는데

0: 보통은 뭔가를 원하니까 친구로서가 아. 아니라 뭔가를 원하니까 들어왔다가 뭔가 없어서 나가면서 서운해하는 경우는 있어요. 네, 친구는 뭘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저는 그래서 주고받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뭘 해드릴 게 없다.
1: 네. 아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보다 기버시잖아요. 잘 아니, 주시잖아요.
0: 그러니까 뭐 챙길 건 챙기죠. 전 그래서 베테너들이 저희 친구죠.
1: 예,
0: 이분들은 제가 해드리는 게 없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1: 뭐 이렇게 뭐 예. 갑자기 마무리를 하세요.
0: 그런 거예요.
1: 갑자기 생명보험 드시겠다 싶고.
0: 아니 보통은 친구일 사람들이랑 약간 애매해지는 그 타이밍이
1: 네.
0: 친구 하다가 아 뭐 먹을 게 없네 이러고 이제 보통은 떠나가면
1: 아,
0: 아 이게 그냥 그랬구나.
1: 네. 그거는 애초에 친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뭐 취할 것이 있는 자의
0: 그렇죠.
1: 네, 접근이죠.
0: 보통
1: 조금 다르죠.
0: 네. 자
1: 다음 거 읽어볼까요?
0: 형 입금해라고 하신 분 있고 빵 좀 사와라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말만 친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0: 그러니까. 자 그럼 다음
1: 이소연님. 친구 땡스타에 제 쌍수전 사진이 있습니다. 대놓고 나온 건 아니고 친구가 다른 친구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옆에 제가 좀 걸리게 나온 거거든요. 너무 거슬리는데 이거 지워달라고 부탁해도 되는 걸까요? 굳이 싶으니 안 하는 게 낫나요? 아 이거 고민되실 만하네요. 성형전 과거 사진. 아하. 부탁한다? 만다.
0: 쌍수는 요즘 성형으로 치나요?
1: 뭐 치긴 이거 다 기준이 다르시긴 한데 저는 뭐 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0: 그래요.
1: 뭐 성향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0: 좀 많이 했으면은 이제 확 다를 수 있죠.
1: 다를 수 있죠. 네.
0: 자 쌍수전 사진. 내가 좀 걸려 있다. 지워달라고 할 거냐 말 거냐. 자, 정하셨습니까?
1: 잠시만요. 상상을 좀 해볼게요.
0: 채팅창에 솔직히 말해봐요. 쌍수만 했어? 쌍수만 지금 얘기한 거죠. 저희 접수를. 예.
1: 네.
0: 보통 하게 되면 이제 거기 실장님이 쌍수만 하시면 사실 의미가 없고요.
1: 이렇게 여러 개 추천하시잖아요. 제 피부과만 가도 하나 하려 해도 그러니까. 진짜 다섯 개씩 추천해 주시거든요.
0: 쌍수만 했으면 고민 안 할 듯이라고 하시네요.
1: 근데 이거 맞나요? 어. 이 질문의 핵심이 여기 있네요.
0: 배너들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쓸데없는 그 예리해져가지고.
1: 그러니까요. 예리해요. 예리군. 자, 골라볼까요?
0: 다른 거 한 김에 쌍수 한 거겠지라고 하시네요.
1: 아 진짜.
0: 턱도 쳤나요?
1: 코도 하고 턱도 했지만 쌍수만 전이었다.
0: 쌍수가 서비스였겠지라고.
1: 서비스. 그럴 수도 있죠.
0: 어쨌든 하지만 대표적인 성형인 쌍수를 얘기하면서 저희한테 사연 접수를 했습니다. 예. 자 지워달라고 부탁한다 만다. 하나 둘 셋 부탁한다.
1: 할까. 이거를 신경 안 쓰시면 모르겠는데. 계속 신경을 쓰시잖아요.
0: 예.
1: 그러면 지워달라고 해도 되죠. 친구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네.
0: 친구니까.
1: 친구니까.
0: 예. 아니면 완전 찐친이면 그걸 스토리에 또 올릴 수도 있겠죠. 지워달라고 한 거를 톡을 캡처해서 하하 얘가 또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확대해가지고 돋보기로.
1: 아 너무하는 예. 거 아니에요? 진짜?
0: 그게 이제 친구인데.
1: 눈 클로즈업.
0: 친구는 아예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다가 어? 그런 게 있어? 예.
1: 난 까먹고 있었는데 네가 도마 위에 올린 거다.
0: 그렇죠. AI 영상 돌려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1: 아 이런 거 꽤 있겠네요 생각보다.
0: 그쵸. 밑에다가 이제 박스로 쌍수만 크크크 이렇게 해가지고.
1: 너무 잔인 진짜. 그 순간 뭐
0: 그러면
1: 저런...
0: 친구죠.
1: 에이. 네,
0: 그건 찐친이죠.
1: 여자들이 예.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
0: 여자들은 안 그러나요?
1: 안 친구끼리? 그럴 것 같은데요.
0: 아, 남자였으면
1: 와, 이거는
0: 남자였으면 100%인데 그죠?
1: 여자였으면 절연일 걸요.
0: 아 그래요?
1: 그럴 걸요.
0: 내 친구 세일러문?
1: 미치겠네요. 내 친구 세일러문이 무슨 말인가요?
0: 자 아무튼 그러면 이거는 부탁한다.
1: 부탁한다.
0: 대가를 치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1: 어떤 대가요?
0: 뭐 밥을 맛있는 거
1: 맨입으로 이렇게
0: 맨입으로 하면 안 돼. 친구들끼리도 꼭 필요한 게 있으면은 뭔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1: 아까는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0: 아니 이런 거는 네 왜냐하면 친구가 박제할 수도 있으니까.
1: 성제 적은 성.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건강, 즐겁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설문 결과 10명 중 6명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방법으로는 수분 섭취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미네랄 워터는 2022년 글로벌 식수시장에서 41%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하죠. 마시는 물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시대. 물 한 잔도 건강하게 선택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1: 농산물.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0: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3: 생활정보.
4: 남태평양의 섬나라 솔로몬제도. 이곳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치열한 격전지로 알려진 곳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스쿠버 다이버들이 꼽은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가 됐습니다. 그만큼 산호초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바다의 열대우림, 산호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우선 해양생물의 25% 이상이 살아가는 서식처가 돼주고요. 탄소를 흡수하고 미세플라스틱을 붙잡아 두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산호가 분비하는 점액이 미세플라스틱을 끌어당기고 포획한다니까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산호초의 능력 참 놀랍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철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자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0: 오늘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친구.
1: 친구.
0: 자, 지금 1대1이고요. 또 소개해 주시죠.
1: 계속 해볼까요? 김지연님. 친구가 제 자취방에 와서 이틀 자고 갔는데 돌아가고 보니 욕실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 있어요. 치우기 싫어서 사진 찍어뒀는데요. 장난스럽게라도 보내면서 다음부턴 머리카락 후처리 해달라고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좀 예민한가요? 그냥 이 정도는 제가 치우는 게 맞나요? 사진 보낸다, 만다.
0: 이거는 여자 사연이죠?
1: 네.
0: 여자분들이 이게 하루, 아, 이틀 정도 자고 갔는데 욕실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나요?
1: 이전에 저라면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0: 아,
1: 한 움큼씩 빠지긴 했어요.
0: 그 시기가 있군요. 털갈이하는.
1: 털갈이 시기가 있나 봐요. 진짜. 근데 이게 또 길이가 길기 때문에 뭉쳐 보여서 많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0: 남자들보다.
1: 네네.
0: 남자가 이렇게 한 움큼이었다면 정말 슬퍼서 친구끼리는 이제 나 이렇게 하게 되죠.
1: 오히려 주워주고 병원을 데려갈 수도 있죠.
0: 병원을 데려가진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야, 약 좀 먹어라. 뭐 이 정도지. 뭘 데려가요. 남자들끼리.
1: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0: 어허.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 만다. 자, 하나, 둘, 셋.
1: 만다.
0: 사진 그걸 쳐다보고 싶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꼴 보기 싫은 수채구멍이잖아요.
1: 네.
0: 그거를 굳이 가까이서 사진을 찍을 필요 있나?
1: 그럼 어차피 치우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치우실 거예요?
0: 치워야죠. 그럼 그거 안 치우고 내 집인데 그거 냅둬요? 모아요?
1: 그렇죠. 그럴 수 있죠.
0: 네.
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별로 더러운지를 모르겠어요. 기회가 좋은 편인가 봐요.
0: 머리카락이 안 더럽다.
1: 그러니까 그 하수구에 머리카락이랑 이것저것 엉겨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는 딱히 더럽지가 않거든요. 한때 나였던 것이니까.
0: 나 신체 일부이긴 했죠.
1: 나였던 것인데.
0: 근데 이제 수채구멍에는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1: 뭐가 있어요 그러면?
0: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럼 아무렇지 않게 치워준다.
1: 아무렇지 않게 치워준다.
0: 친구를 위해서?
1: 네.
0: 많이 나왔네. 뭐 이러면서.
1: 많이 나왔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치워주면 되죠.
0: 네네네.
1: 그 약간 더러워 보이긴 해도 그것도 비누잖아요. 사실상 별로 더럽지 않은 것들의 총합 아니에요?
0: 아니지 않나요? 아니면 비누나
1: 그렇죠.
0: 그러면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건 어때요? 뭐.
1: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너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냐? 이렇게.
0: 사진은 안 보내지만 네. 네 건 네가 좀 치워갈래? 이런 식으로?
1: 아니 그건 아닌데 친구의 털 걱정을 해줄 것 같아요.
0: 너 상담 좀 받아봐.
1: 괜찮니? 너 털이 너무 많이 빠지. 제 친구는 정말 예쁩니다. 근데 아직 모쏠이에요. 제가 남친 생겼다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놀자고 하던데 솔직히 남친이 친구한테 반할까 봐 불안해요. 친구랑 제 남친을 만나게 할까요 말까요?
0: 어허.
1: 네.
0: 친구가 아, 네. 정말 예쁘다.
1: 근데 못소리다.
0: 어허. 왜 못소릴까요?
1: 그러게요.
0: 예쁜데 못소리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1: 진짜 엄청 예쁜데 못소리는 사람은 본 적은 없긴 해요.
0: 없어요?
1: 네. 예쁘다. 그러니까 외모가 그래도 예쁜 편인데 못소린 분은 있었죠. 합니다.
0: 컨셉이 아니라 실제로
1: 진짜 실제로요. 네.
0: 그거 어떻게 증명하지?
1: 증명이요?
0: 증명 행동하는 게 못소리 같아요?
1: 그 증명 안 해도 증명이 되긴 하다.
0: 누가 봐도 못소리예요?
1: 네. 관찰 카메라로 긴 시간 보면 또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0: 그렇군요. 남친과 함께 삼자대면 하느냐 마느냐 만나게 한다 만다 하나 둘 셋
1: 한다.
0: 만다.
1: 왜요?
0: 네? 이미 너무 쫄아 있잖아요. 긴장하고.
1: 네.
0: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굳이.
1: 아 이러면 싫을 것 같기도 해요. 또 무설의 여부를 떠나서 만약에 그 정도로 진짜 너무 예쁘시다 이러면 약간 굳이 보여줘야 될까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긴장되긴 할 것 같아요. 괜히 골랐나?
0: 아니 왜냐면 근데 또 만나서 세 명이 만났다는 건 이제 친구한테도

0: F인데 어때? 이걸 물어보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남자 입장에서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1: 그럼 있는데 나 좀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걸로 불편해 한다면. 근데 또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 같지 않아요? 제가 지독하게 사랑했어요. 미친 듯이. 근데 불타듯 사랑해서 제가 돼버렸어요. 근데 왜요? 왜요? 불타듯 사랑해서 쟤처럼 끝나버렸는데 내 친한 친구가 굳이 나의 끝난 인연이랑 연락하면 싫을 수도 있죠. 전혀 지금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니,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0: 아니 뭐 떠난 사람인데 남이지 않습니까? 예.
1: 심플 돼지한테 말해봤자야. 네, 넘어갈까봐요. 네, 너무 티셔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0: 그래요. 저는 F입니다. F. 오늘은 맞대이네요.
1: 벌써 끝났네요. 네,
0: 5대2로 맞대이가 됐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 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화요 게스트 지영이가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스코어는 5-2로 오늘 맞대이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월드컵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우거든요. 그래서 스페셜 DJ가 옵니다. 다음 주제는 쇼핑이고요. 이걸 살지 저걸 살지 살지 말지 고민하는 다양한 쇼핑 고민을 보내주세요.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는 네. 아마 이제 윤마치님과 함께 하실 겁니다.
0: 오, 네. 좋아요.
1: 네, 자 제가 없는 동안 잘 부탁드리고 엄마가 돼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하죠.
0: 네.
1: 자 김지영 씨에게 끝인사 맡기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0: 소통할게요 여러분.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펌펀투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목동 에스페이스 분홍방 스튜디오입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잠에서 깬 친구들이 입장합니다. 졸음과의 사투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을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5시부터 7시 이인권의 펌펀투데이입니다.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모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은 철저한 대비가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쿠키 영상 때문에 다음 편이 더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아주 짧은 이 시간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첫 장면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와 함께 보내는 밤, 딘딘의 뮤직하이입니다.

자, 엄중화의 엔딩 크레딧으로 6월 2일 화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아, 뭐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안 올라와. 그러면 뭐지 하면 사람들도 다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하면서 다 일어나고. 예. 며칠 전에 올라온 딘딘 딘딘 밴쿠버 프로젝트 마지막 표현도 쿠키 영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 그걸 쿠키 영상이라고 하기가 예, 어쨌든 네 저희가 뭐 지금 캐나다에서 공연이 뭐가 하나 연락이 와가지고 그걸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아가지고 시즌2를 해보자 약간 이렇게 된 상태이기는 한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거는 없고 그냥 밴쿠버를 또 갈 것 같다. 오늘이죠. 네, 오늘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하네. 우리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제 채널에 댓글을 남기시는 걸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한번 실시간으로 좀 평가를 해보고 실시간으로 한번 반응을 보고 싶은데 밴쿠버 프로젝트가 1, 2, 3편이 지금 다 올라갔고 오늘 이제 비하인드 영상이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쿠키죠. 예, 요게 올라왔는데 한번 지금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제 채널 가서 댓글 한번 달아볼까요? 예. 딘뮤아 듣고 있는데 딘뮤아 듣고 있는 대로 시작하는 댓글들을 달아주시면 과연 몇 개나 올라올까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공연장 갈 때마다 거의 엔딩 이제 앵콜곡으로 하는 노래가 거의 딘딘은 딘딘인데 그거 하면서 이제 제 너튜브 채널 이름이 딘딘은 딘딘인데 여러분 오늘 제 공연 괜찮았으면 집에 가시면서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하면 그래도 꽤 많이 달려요. 과연 여기는 제 집이잖아요. 예, 우리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달아주실까. 딘딘은 딘딘 지금 채널 가셔가지고 그 가장 최근에 올라온 영상 오늘 올라온 영상 이제 댓글에 딘뮤아 듣고 있는데 뭐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달아주시면 실시간 반응을 보는 거잖아요. 예, 진짜 몇 개 안 달리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자 수현님이 오늘 반팔이네요. 뭔가 학생 같은 느낌 해주셨는데 예, 이제 좀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예. 라디오 듣고 왔다고 지금 한 분이 몇 초 전에 올려주는 새로 오침 한번 살짝 눌러볼까요? 아직 한 분. 와, 한 분. 저분 누구야? 저분 문자 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아이디 보내주시면 이분 지금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KJM7495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분 선물 드리고 잠깐 몇 명? 꽤 왔어. 여러분 많이 오셨네요. 아 그래 아 라디오 들으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벌써 한 7, 8분 오셨어요. 예. 아 감동이다. 사실 공연을 하면 제 앞에 관객들이 있잖아요. 라디오를 하면 제 앞에 청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끔은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데 내가 혼잣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예.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실존 인물이셨군요 여러분.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실라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전화.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4: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3: 비다샵.
4: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3: 비다이렉트샵.
4: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3: SK 브로드밴드의

친구들끼리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여행의 목적이 뭐냐는 질문을 했다. 예쁜 사진 찍을 수 있어서, 새로운 곳에 가는 게 설레서 한 명씩 이유를 말하는데 나는 딱 하나밖에 안 떠오르는 거다. 그건 바로 여행?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데?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고요. 백은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여행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라고 밖에 안 떠오르셨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면 그 나라의 맛집, 약간 그 나라의 그 땡슐랭 가이드 있잖아요. 약간 요런 데를 갈 수 있으면 꼭 예,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예,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뭐냐 해주셨는데, 하, 근데 캐나다는 사실 뭐 음식이 막 우와 하는 거는 좀 많이 없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 추억의 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뭐 오늘 올라온 영상 중에는 그 지금 아직 여러분 지금 라디오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우리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 제 너튜브 채널 오늘 올라온 영상에 딥미와 듣고 왔다고 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좀 감동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감동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라디오는 진짜 청취자분들하고 마주할 수 없으니까 이게 좀 체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진짜 실존에 계신

치는 구나를 약간 그런 걸로 느낄 수 있지 않나. 어쨌든 캐나다 왔을 때 그 오늘 올라온 영상 보시면은 제가 그 어니언 링을 이렇게 타워로 쌓아줘, 어니언 타워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진짜 어렸을 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향수가 좀 있고, 예, 근데 딱 그거 먹었는데 그냥 튀김 맛이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거 말고 그 저희 집 근처에 그 제가 누나랑 찍었던 거 중에 저희 집 근처에 그 뭐 여기선 상호를 말해도 되겠죠? 바나나리프라고 캐나다에 있는 브랜드인데 그 브랜드인가 프랜차이즈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 앞에 있어서 거기에 이제 약간 말레이시안 음식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뭐냐 그 아 그 뭐지? 나시고랭 뭐 이런 거 파는, 예. 그러다가 거기 무슨 그 이름 까먹었네. 그 스프 하나 있는데 코코넛 맛 나는 약간 똠양꿍 같은 건데 코코넛 느낌이 나는 그런 락사, 싱가포르 락사인가? 예. 아 그거 먹었는데 진짜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추억의 맛이 이렇게 빡 떠오르면서. 그리고 아민이랑 갔던 그 절크 치킨 있는데 그 자메이칸 음식점인데 거기서 먹은 그 절크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국에 와도 절크 치킨 진짜 많이 도전했는데 그 맛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슬프다고 있다 이번에 가서 아미랑 그걸 먹었는데 너무너무 예, 좋았던 예, 기억이 납니다. 아마 캐나다에도 막 되게 그런 유명한 집들이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니거나 유학생 때는 안 가봐서 이번에 만약에 또 가게 된다면 한 번쯤은 예, 가보고 싶기도 한 예. 자 홍경희님이 아 나도 떠나고프다 해주셨고 김은환님께서 저는 딘딘의 뮤지카이로 여행 떠납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실시간을 저랑 함께하고 있는 거니까 예. 자 사연 보내주신 백은지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저는 새소년의 심야행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민님이 딘딘님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평택 고덕에 오셔서 청소년 힐링 콘서트 무대에서 진짜 찢어주셨잖아요. 저는 하트 날리던 남학생들 사이에서 열심히 뛰던 30대 청년이었습니다. 실물 처음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흐흐 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제가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날 공연을 갔었는데 저랑 그 여자친구 유주 씨가 예, 그날 무대를 했는데 그때가 이제 선거철이니까 예, 공연을 하는데 뒤에서 피켓을 들고 이렇게 흔드시는데 그 광경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청소년 콘서트 약간 이런 거여서 학생들이 엄청 있고 뒤에 제 노래에 맞춰서 피켓들이 이렇게 1, 2, 3, 4가 막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데 대통합이 되는 예, 그거를 제가 이뤄냈구나 이런 생각을 예. 아 노튜브에 또 댓글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쌍콤스님이 딘딘앤딘딘 뮤지카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바이올레님이 딘묘아 11시엔 딘딘의 뮤지카이 지금 생방 들으러 너무 좋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잠시 후 2부는 비건씨와 연사친 함께합니다. 좀만 기다려주시고 전 5840님이 신청해주신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요즘 저랑 딘딘 씨 상황극이 그렇게 웃기다고 소문이 났다는데요.
1: 어디서요?
0: 저도요. 어디서 났나요?
1: 처음 듣는데요.
0: 어디? 네,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겐 창피하고 안 친한 사람에겐 꺼려지는 은밀하고 아찔한 우리들의 연애 이야기.
1: 편견은 심하지만 들어는 드립니다. 연애 얘기 들어주는 사람 친구 연사친. 자, 딘딘 뮤지컬 2부 연서친 시작했고요. 비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건입니다.
1: 네, 뭐 근황 있어요?
0: 근황요? 요즘 좀 안 바빠요. 아,
1: 어때? 그 한창 정신없이 살다가 네. 좀 안 바쁜 이 시기에 왔을 때 어때요?
0: 주식창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1: 아, 그래? 네,
0: 주식창을 좀 자주 보게 되고.
1: 약간 즐거워? 아니면 불안해?
0: 아, 요즘 즐겁죠.
1: 아, 그래?
0: 근데 이제 즐거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불안함도 좀 커지고. 아... 제가 정말 오랜만에 아침 8시에 일어났어요. 네, 그 좀 이게 변동이 클 것 같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확인을 하고 네, 뭐 그런 어떤 생활도 한번 보내보고.
1: 아, 주식 시장이 좀 변동이 클 것 같아서.
0: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불이 타길래 여쭙구나 한숨 자야겠다 하고 잤죠. 일어났는데 다른 숫자가 찍혀 있고 뭐 그런 것들 경험하고요.
1: 그 얼마나 되셨죠, 주식하신지?
0: 얼마 안 됐죠. 옛날에 하다가
1: 뮤지컬 시작할 때 좀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엄마가 뭐 추천해준 걸로 해가지고.
0: 네네, 맞아요, 맞아요.

0: 하다가 요즘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 주식은 이제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있어야지. 네네. 그게 하루 만에 이렇게 하루하루 변동되는 거를 확인하면 내 게 아닌 거야. 네.
0: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되더라.
1: 지금 좀 어때요? 퍼센테이지가 좀 어때요?
0: 아니 굉장히 빨갛죠. 아 근데 굉장히 빨간데. 아
1: 요즘 안 빨가기 어렵지.
0: 안 빨가기 어려운데. 근데 뭐랄까요? 그 내 마음이요. 파래요. 괜히. 괜히 파래.
1: 근데 지금 선거철이니까 또 저희가 너무 색깔로 얘기해서.
0: 오케이 오케이.
1: 어느 정도 지금 좀 수익을 보고 있어요?
0: 저희 뭐 한번 한 20%.
1: 오 많이 먹었네.
0: 네 20%. 그러니까 또 한번 익절을 하고 지금 20% 상태라서.
1: 오 진짜. 네,
0: 좀 그런 상태인데. 근데 왜 포모가 올까요?
1: 원래
0: 왜 포모 현상이 올까요?
1: 그게 뭐냐면 네. 아, 여러분 포모가 뭐냐면 이제 네. 뭐 남들이 이제 수익을 먹는 걸 보면서 이제 부러워하는 약간 그런 네. 거를 이제 포모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인간의 썩은 심성이죠.
0: 나는 분명히 무릎에 들어가서 어깨에 팔았는데 왜 슬프냐 이 말이에요.
1: 누구는 머리 끝에서 팔아버리잖아.
0: 끝머리에서 팔더라고.
1: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팔잖아.
0: 덩크슛을 하더라고 그냥.
1: 근데 심지어 키도 그 사람들은 막 3m야.
0: 3m예요.
1: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뭐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 보면 다 부럽지.
0: 네.
1: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아. 뭔가 우리가 막 뭐 일론 머스크를 보면 엄두도 안 나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나도 똑같이 투자를 했잖아. 그거에서 오는 약간 열받음?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수익을 봐도 아우 더 들어갈 걸 이게 있잖아.
0: 있죠.
1: 그러니까 그게 참 나쁜 심보죠.
0: 저도 뭐 넣을 수 있는 돈이 크진 않지만 근데 이제 속상할 때도 있고 또 기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 예. 웨이나님이 완전 공감이에요. 저도 요즘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해주셨는데.
0: 네 요즘 다 이제 뭐 축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1: 제가 예. 지금 한 30% 좀 넘게 먹었어요.
0: 축하드립니다.
1: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가끔 여기다 만약에 진짜 어떻게 땡겨가지고 진짜 뭐
0: 넣었으면
1: 엄청 크게 들어왔으면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드는 생각이 생각해보면 예전에 잃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아 이것만 해도 야. 그리고 나 어차피 지금 이걸로 당장 먹고 나올 거 아니고 네네네. 투자는 어차피 살면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자 뭐 이 정도.
0: 저 실제로 어제 전 재산을 넣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전 재산을 넣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1: 안 넣었죠.
0: 안 넣습니다.
1: 시간 지나죠.
0: 네.
1: 왜 안 넣지 싶다. 그래서 아 그래 지금이라도 들어가자. 야수의 심장하고 들어가지.
0: 나 쓸 데도 없는데.
1: 야수의 심장하고 들어가지. 그럼 귀신같이 떨어진다.
0: 귀신같이 야수에게 물리겠죠.
1: 그러니까 야수가 되지 않아야 돼.
0: 그러니까요.
1: 우리 같이 진짜 이걸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수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0: 네 맞습니다.
1: 자 임진숙님이 두 분 상황극 왜 이렇게 웃김 해주셨는데. 그래요?
0: 저희 뭐 7년째 하고 있는 상황극인데
1: 최근에 좀 짜증났던 게 비건한테 DM이 온 거예요. 뭐야 하고 봤는데 그 아우라 파밍 있죠. 아우라 감도 파밍, 아우라 파밍 그거를 외국에 좀 힙해 보이는 분들이 약간 이 쇼츠 같은 걸 찍어서 맞아요. 올린 네. 거를 나한테 봤냐라는 느낌으로 나한테 그 DM을 보냈는데 아 짜증이 확 나더라고.
0: 그러니까 아 내가 그날 라디오 하고 우리 맨날 사진 찍잖아요. 사진 찍을 때 그 포즈로 찍을 걸. 아 이걸 생각해서 이제 니 씨한테 보냈죠. 네.
1: 근데 그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야?
0: 최전선 모르겠어. 그냥 뭐 인플루언싱 하는 인플루언서 분들이죠.
1: 그냥 네. 떴어?
0: 뭐 좋아요 많던데요.
1: 네. 뭐 그런 저는 그걸 근데 그 DM을 받고 또 든 생각은 아 얘 알고리즘엔 이런 거밖에 안 뜨는구나.
0: 전 최전선이에요.
1: 무슨 생각했냐면 네. 너무 영향가 없다는 생각. 그러니까 나는 뭐 국제 정세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는데 얘는 뭐 아우라 파밍 감도 높네 막 이런 것들만 올라올 거 아니야.
0: 네, 너무 큰일 난 게 지금 다 주식이에요.
1: 아 주식밖에 안 된다고. 아 그래. 아 그래.
0: 지금 다 주식이에요.
1: 아 그래. 네,
0: 큰일 났습니다.
1: 근데 뭐. 너무 또 욕심내면 또 큰일이 있으니까.
0: 네 그러지 말아야죠.
1: 예. 최혜심님이 우와 딘딘님 반가워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해주셨는데.
0: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에 빠져있는 비건이라고 합니다. 혜진님 네. 반가워요.
1: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0: 7년째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셨나봐요.
1: 제가 볼 때 최혜심님은 뮤직

0: 스카이를 거의 처음 오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1: 뉴비.
0: 우와 반가워요라고 하는 거 보면은
1: 그러네요.
0: 저희
1: 네.
0: 지금 7년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유지영님이 비원님 오늘은 모자 안 쓰셨네요 해주셨는데.
1: 네, 안녕하세요.
0: 뭐 어디
1: 네.
0: 갔다 왔어요?
1: 아니 뭐 이야기 미팅. 이야기 미팅 좀 했어요.
0: 뭐 이야기도 미팅으로 쳐요?
1: 예? 네?
0: 이야기도 미팅으로 쳐요?
1: 미팅인 줄 알고 갔는데 이야기더라고.
0: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힘 빠지는데.
1: 미팅인 줄 알고 갔는데
0: 일 미팅인 줄 알고 갔는데 그냥 대화였어?
1: 그러니까.
0: 아 그거 힘 빠져.
1: 근데 또 요즘 약간 미팅 트렌드 아세요? 미팅 트렌드?
0: 그 뭐야?
1: 미팅 트렌드가 요즘에 그 이렇게 완전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요즘 제가 느낀 트렌드예요. 이 미팅
0: 그래?
1: 트렌드가 약간 MZ들이 섞이면서 미팅에서 옛날에는 일 얘기 딱딱 하고
0: 가잖아.
1: 아니면 사담 좀 하다가 가거나 할 건 하고 가잖아요. 안 하는 경우가 있어.
0: 목적을?
1: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0: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간을 보는 거구나.
1: 오히려 그러고 나중에 이렇게
0: 아 그때 대화했는데 너무 괜찮았는데 저 이런 거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같이 진행하시죠.
1: 맞아요.
0: 나도 들어본 것 같아.
1: 네, 요즘 있어요.
0: 최근에 제 지인이 네. 뭐 어떤 그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이 뭐 미팅을 좀 오랜만에 만나자 이랬대.
1: 네네.
0: 그러니까 당연히 일 얘기를 하겠구나 하고 갔는데 일 얘기 안 하고 그냥 사담만 나누다 왔대요.
1: 맞아요. 네.
0: 근데 뭐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러는 거예요.
1: 진행할 때.
0: 그러니까 감도를 체크한 거네. 이 사람의 감도를.
1: 네, 아우라를 체크하는 거죠.
0: 야, 내 샵 이름이 아우라다.
1: 아 진짜.
0: 완전 그냥 파밍 제대로야.
1: 그러니까 맨날 파밍하네.
0: 자 본격적으로 연사친 시작해 볼 건데 오늘도 연애 관련 설문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성인 남녀 약 3만 2천 명한테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데이트에 대해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한 번쯤 해보고 싶은 데이트라는 게 있나?
1: 저 있어요.
0: 뭐?
1: 저는 해외를 안 가봤어요 여자친구랑.
0: 아 해외 여행을?
1: 네. 네.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휴양지, 뭐 발리. 이런
0: 휴양형 거. 사람이라 뭔가 이런 볼거리가 좀 있고, 약간 내가 가서 깨닫고 약간 얻고 약간 이 시야가 확장되는 여행을 약간 추구하다 보니까
1: 네네.
0: 한 번도 안 간 거야 휴양지를. 그래서 최근에 그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벌구랑 스타일리스트랑 걔네 부부랑 커플이랑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오빠 휴가 안 가? 그래서 뭐 가긴 가야지 뭐 하다가 뭐 이번에 그랬더니 거기 가. 거기 좋다는데 우리 오늘 다 같이 가자. 우리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한번 여행 가자 막 이래서 그냥 우리 남자들끼리 약간 갔다 오면 안 돼? 그랬더니 하와이를 누가 남자끼리 가? 그 입국 심사대에서 잡힌대.
1: 진짜로?
0: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간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그러면 승무원들도 의심할 거래.
1: 진짜?
0: 그러니까 얘가 뭐가 있구나 여기 이렇게.
1: 아 진짜?
0: 그 남자들끼리 아예 안 가는 곳이래.
1: 오 몰랐어요. 완전 처음 듣는 얘긴데.
0: 근데 저도 사실 휴양지를 굳이 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휴양지 가서 뭐 하지? 약간 이런 거야 나는.
1: 그냥 누워 있는 거죠. 수영하다가
0: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 좋은 호텔 가서 누워있어도 되지 않나? 약간 이거지.
1: 진짜 감성 없네요.
0: 그래?
1: 네.
0: 아 무료?
1: 나도 안 가봤어 근데.
0: 난 좀 그게 무료할 것 같아.
1: LA도 좀 도시 느낌이에요? 저 안 가봐서.
0: 그래도 시티죠. 그래도 휴양 느낌은 아니지.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그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막 산타모니카 해변 막 말리부 막 이 완전 그런 느낌은 또 아니지. 왜냐면 어쨌든 도시가 있으니까.
1: 그럼 뉴욕 같은 무슨 뭐
0: 지역 감정 같은 거야.
1: 투팍이세요?
0: 약간 지역 감정 같은 게 있어. 나는 완전
1: 투팍이에요?
0: 나 완전 웨스코스니까 약간 이스트 너무 차가워 약간 이런 거.
1: 저는 사우스여가지고
0: cold blooded 약간 이런 게 있지. 걔는 너무 차가운 심장이야 약간 이런 게 있지.
1: 그런가요?
0: 네. 자 오늘 탑3까지만 만나볼 건데 아쉽게 순위에 들지 못했던 데이트 코스에는 쇼핑 데이트, 포장마차 데이트, 등산 데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1: 쇼핑 데이트
0: 이 중에 좀

0: 뭐 있어요?
1: 한 번도 아니고 포장마차 데이트 해본 것 같습니다. 데이트를 갔다가 포장마차를 가는 경우.
0: 그치, 그치.
1: 예, 그런 건 있고 쇼핑 데이트도 데이트 하다가 이제 쇼핑을 했던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끌려다니는 데이트죠. 예.
0: 쇼핑 데이트에는 사실 막 그렇게까지 별로 땡기진 않는 것 같고 포장마차 데이트에 대한 로망은 약간 그런 거 있었지. 서로 막 좀 트레이닝복 같은 거 질질 슬리퍼 질질 맞아요, 끌고 맞아요. 와가지고 예. 동작대교 밑에 포장마차가 있었어. 되게 유명한 신포라고 신동아 그 동네가 신동아 쪽에 있는데 그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먹는 게 약간 아 어른들의 약간
1: 맞죠,
0: 뭐
1: 맞죠.
0: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지금 없는 것 같고 등산 데이트는 저는 아마 이별할 것 같아요.
1: 어떻게 이별을 하는 거야?
0: 등산 너무 싫어하니까.
1: 너무 싫어해서.
0: 왜?
1: 근데 좋다. 나 아, 등산 뭐 이렇게 여자친구랑 가본 적은 없지만
0: 그거 약간 그 그 트렌드족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1: 그래요?
0: 소신입니다. 네.
1: 소신인 걸로.
0: 네. 왜냐하면 2010년대에 등산 가는 사람들 별로 없었잖아. 2010한 2, 3년 막 14, 5년 이때 사실 등산이 막 붐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러닝처럼 약간 해보고 이제 등산이 좋네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트렌드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시도하지 않았을까.
1: 근데 등산 데이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돈도 안 들지.
0: 아 난 너무 싫어. 난 정말 싫어.
1: 등산하는 모습 진짜 아예 그려지지도 않긴 해요.
0: 아 1박 2일에서 벌칙으로 맨날 하잖아요. 네. 아 나 너무 싫어. 정말 정말 너무 싫어.
1: 그런 올가닉한 거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지 않아요?
0: 아 그러니까 산 바다가 있으면 무조건 바다.
1: 바다요.
0: 무조건 바다. 산 그냥 보는 거 괜찮, 보는 거 좋아. 왜 내가 거기 가야 되지? 근데 케이블카 있어? 굿.
1: 굿.
0: 걸어 싫어. 약간 이거지. 차라리 바닷물에 빠져. 차라리 바닷물에 빠지는 게 나아. 그냥 갑자기 헤매 다 하고 옷 입고 있어서 바다에 빠지실래요? 산에 오르실래요? 바다. 빠지겠습니다. 하고 바로 빠지지 나는. 아 등산은 진짜. 아 정말 안 돼요.
1: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정말 싫어해요.
0: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소개팅 할 때 취미가 뭐예요? 등산입니다. 아 즐거웠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마무리한다고 나는 진짜.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애인이 생기면 꼭 해보고 싶은 데이트라든지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 경험담 있으시면 편하게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좀 읽어주시죠.
1: 네. 3위부터 만나볼 건데요.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데이트 3위는 공방 데이트였다고 합니다.
0: 진심으로?
1: 아니 근데 이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내 추구랑 달라. 약간 이게 약간
1: 너 추구 뭔데? 너 뭐 하고 싶은데?
0: 그러니까 약간 이 공방 데이트가 약간 우리 데이트 약간 이런 느낌이라 난 약간 몰라.
1: 그로 데이트 느낌이면 어때서 우리 데이트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0: 약간 막 아기자기 약간 이런 막.
1: 아니 물레 돌리면서 이렇게 손도 같이 잡고
0: 아 그러니까 아 그게
1: 이렇게 하는 거죠.
0: 그게 약간 소름 끼쳐.
1: 어 같이 커플링 만들고
0: 아 그게 약간 소름 끼쳐. 약간
1: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0: 너무 약간 막 뭐라 그러지 막 뭔가 힝힝힝 거릴 것 같아 거기서 다. 그게 약간 소름
1: 아니,
0: 끼쳐.
1: 아니 데이트는 원래 힝힝 거리는 거예요.
0: 아 약간 그게 저는 좀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공방은 네. 약간 그 남자 분들이 막 수염 이렇게 거칠고 약간 그 쿨케인가? 쿨케이 형처럼 옷 입으신 네. 분이 막 가죽 공방하면 거기 남자들 와가지고 막 나무 밀면서 가구 만들고 있잖아. 목공 이게 나한테 공방이거든요.
1: 집을 지어야 한다.
0: 네. 네. 근데 제가 촬영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막 이렇게 막 아기자기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1: 그렇죠. 요즘 그렇죠.
0: 약간 네. 부끄러 나는 이런 거.
1: 네네네.
0: 비건 씨는 괜찮아요?
1: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공방 가면 데이트 해보고 싶어요. 공방 데이트.
0: 어, 난 진짜 쉽지 않아.
1: 물레 돌리는 거 해보고 싶어요. 옛날 영화에서 봤던 그거.
0: 아 제가 촬영 때문에 공방 많이 갔는데 실제로 커플분들 진짜 많이 오셔.
1: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게 가성비도 좋아요. 돈도 얼마 안 되고.
0: 아 그리고 거기서 요즘 커피도 팔고 하니까.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거기서 데이트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더라고.
1: 근데 그것도 있대. 그 공방 선생님이 만약 여성분이야. 근데 내가 여자친구랑 갔어. 근데 공방 선생님이 막 이야기하는데 내가 막 웃어. 빵긋빵긋. 그럼 또 싸우는 거야.
0: 아.
1: 그래서 나 제 친구 중에 공방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런 이벤트를 하는데 커플이 온다 이러면 아예 그냥 진짜 그런 걸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조심을 한다 하더라고.
0: 제가 최근에 본 공방 하나는 그 서해 공방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괜찮아.

0: 뭐가 달라?
1: 하운과 반지는 그냥 꽁냥 이런 느낌이야. 근데 서해는 진짜 뭔가 배우는 느낌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공방은 나는 배우는 곳이야 나에게는. 근데 배움을 가장한 뭔가 이런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2: 이상한 편협한 시선이 좀 있어요.
1: 아 조심해요 조심해요. 그러니까. 진짜 좀 꼰대요. 자 다음 이순이 소개해 주시죠.
2: 네 이순이는요. 밤바다 데이트.
1: 인정.
2: 밤바다 데이트 너무 좋지.
1: 이건 사실 뭔가 데이트의 약간 필수 같은 느낌이잖아.
2: 겨울 밤바다 좋아해요.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1: 저는 뭐 가면 가요. 뭐 싫어하진 않고.
2: 그러니까 밤바다 데이트가 좋은데 사람이 없어야 돼.
1: 없고 이. 근데 겨울에 가면 거의 사람 없잖아.
2: 네. 네. 그래서 해수욕장에 딱 뭔가 연인만 딱 있는 거야. 불도 별로 안 켜져 있고 그런 느낌은 좋은데. 뭐 예를 들면
1: 아 엄청 사람 많은
2: 네, 광안리나 해운대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반짝반짝 거려요.
1: 아 요즘 예. 요즘 부산 붐이라는데
2: 아 난리죠 요즘.
1: 그러니까 예. 그것 때문에 좀 카페 경기가 오르거나 이런 게 있어?
2: 매출 지금 장난 아니지.
1: 아 그래?
2: 그 포장지를 정리를 못 하고 있어. 아니 그 과일 포장지를.
1: 아니 외국 분들이 예. 요즘 이제 서울은 사실 볼 것 많은데 체험할 게 별로 없잖아. 근데 부산이 옆에 경주도 있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오셔가지고 많이 그 요즘 외국 분들 엄청 온다는데?
2: 그리고 요즘 외국인들이 그런 걸 느낀대요. 그 문화적 차이. 그 사람들의 온도가 서울이랑 다르다. 우리가 뭐 도쿄랑 오사카 차이 느끼는 것처럼 부산 뭐 부산 사람들은 이렇다. 이런 거 되게 재밌나
1: 그러니까 그게 되게 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되게 호재야.
2: 완전 호재죠.
1: 왜냐면 사실 서울만 이렇게 여행을 오셨는데 네. 이제는 부산을 와서 경주도 가고 네. 그 놀이공원 있잖아요. 경주에 있는 네. 거기도 사람이 많고 막 부산에 그 뭐야 그 뭐 집 라인 이런 거 라인 줄이 막 장난 아니래.
2: 부산에는 진짜 많이 여러분도 여행을 가셔야 합니다. 부산은 진짜 젊은 사람들이 없다고 막 그랬어. 막 매체에서.
1: 아우 지금 아니요.
2: 지금은 그러니까 부산에 사는 젊은이는 별로 없어지고 있어 계속.
1: 근데 외국 젊은이들이 부산에 다 오니까
2: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야.
1: 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데이트 1위는 1위를 만나볼 건데 그 전에 노래부터 한 곡 듣고 오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데이트 1위가 뭐일 것 같은지. 내가 해봤던 가장 기억에 남는 데이트는 무엇인지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스위스어로우의 첫 데이트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스위스어로의 첫 데이트 듣고 오셨고 오늘은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데이트를 주제로 설문조사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수경님이 자동차 극장 데이트요. 저는 차도 없고 면허도 없지만 한 번쯤 가보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1: 해봤어요?
0: 네, 해봤어요.
1: 오, 진짜로 낭만이 있어요? 그거 주파수 맞춰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0: 맞아, 맞아.
1: 오, 신기.
0: 아, 그냥 그랬던 것 같아.
1: 근데 화질이 그렇게 안 좋게 보이겠다. 유리를 한 개 두고 이렇게 봐야.
0: 그러니까 영화를 진짜 집중해서 보고 싶으면은 사실 완전 뭐 추천하진 않고 그냥 낭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 차 라이트를 꺼도 그 은은한 불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 자동 라이트가 나오잖아요. 시동을 켜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신문지 같은 걸 거기서 주시면 신문지로 이제 헤드라이트를 가려.
1: 그래요.
0: 근데 그거를 사실 붙여놔도 빛이 세 개에 붙여 빛이 좀 새는 그러니까 이게 잘 붙여야 되는데 막 옆 차에서 빛이 좀 새.
1: 아이.
0: 그럼 가서 말하기 애매한데 계속 그게 눈에 들어와.
1: 그렇지.
0: 그런 불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발 움직이다가 이거 브레이크 한번 탁 밟으면은 뒤에 이렇게 빨간 불 팍 한번 들어오는 거잖아.
0: 아,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게 있지. 그런 게 있지요.
1: 아유.
0: 또 시동을 끄기에는 약간
1: 덥고
0: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1: 재밌네요.
0: 자, 어쨌든 그럼 1위 비건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데이트 1위는요 놀이공원 데이트였습니다.
0: 자, 1위 놀이공원에 가보면 교복 빌려서 입고 다니거나 머리띠 쓰고 데이트하는 커플들이 진짜 많은데
1: 한 번도 안 해보셨죠?
0: 안 해봤죠.
1: 전 해봤어요.
0: 비건 씨는?
1: 전 해봤어요.
0: 아, 진짜?
1: 콘텐츠로도 하고 실제로도 해보고.
0: 막 난 촬영 때문에 뭐 여성분들이랑 간 적은 있는데.
1: 단 둘이는 없는 거잖아. 재밌어요.
0: 없는 거 같아.
1: 재밌어요, 재밌어요.
0: 없어. 전혀. 아,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같아. 그 해외를 만약에 나갔어.
1: 네.
0: 그래서 좀 새로운 놀이기구를 타볼 수 있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 놀이기구는 좀 대충 다 아니까.
1: 뭐가 그렇게 실리를 따지세요? 그냥 놀이공원 가서 그 분위기를 즐기는 거지 뭘 그렇게 뭐가 남고 어쩌고 저쩌고 왜 그러는 거예요?
0: 8430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교복 입고 놀이공원 데이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 때는 연애를 못 해봐서 그런지 어린 친구들이 교복 입고 찍은 사진을 보면 괜히 부럽더라고요. 주책이지만 교복 입고 커플 머리띠도 하고 회전목마 앞에서 커플샷 찍고 싶어요. 왜요?
0: 그러니까 이거요? 이게 내가 좀 힘들지.
1: 이거면 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놀이공원 데이트에.
0: 집약체야 저게. 내가 힘들어하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 제 최근에 제가 그 노트북 콘텐츠 때문에 교복 빌리는 거 갔거든요.
1: 네, 알죠.
0: 근데 그거 갔다가 그거를 실제로 데이트하러 오신 분들을 만난 거야. 네. 옷을 빌리는 걸.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남편분이 남자친구분이 거의 어디 끌려왔어. 근데 이런 거. 막상 입으니까 재밌긴 하네요.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만약에 판이 깔려서 이렇게 하면 또 좋아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선뜻 내가 막 해보고 싶은데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1: 여자친구 분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0: 아, 그래요?
1: 네, 일단 하면. 네.
0: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안 만났을 것 같아.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 연애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좋으니까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비건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0: 아, 나 진짜 내가 좋아하는 데이트 생각났다.
1: 뭐요?
0: 3부에서 알려줄게. 자, 저희는 러블리즈의 놀이공원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틴틴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이 3부 시작했고요. 비건 씨와 연사치 남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데이트 안 궁금하세요?
2: 궁금해요.
1: 뭐야 그건?
2: 진짜 궁금해. 뭔데?
1: 저는 한 날씨 그래서 막 마셔 막 한 낮 2시부터 이렇게 막 마셔.
2: 네네.
1: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막 마시다 보면 취했다?
2: 네.
1: 근데 저녁 7시 정도야. 그럼 그때 이제 해가 슬슬 질려 그래.
2: 네.
1: 그럼 그 기분 알아? 진짜 미친다 그거.
2: 그냥 낮술 드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1: 아 근데 그게 약간 네. 꽁냥꽁냥한 설렘이 있는 썸 때.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저녁 6시 뭐 7시쯤에 만나면 조금 마시다 보면은 너무 밤이야. 그럼 헤어져야 되잖아.
2: 네네네.
1: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낮에 아예 만나버리는 거야. 그럼 그 설렘이 딱 저녁쯤에 이제 해질 때쯤에 딱 7시 정도 이쯤 되면은 너무 예쁘게 보여 막. 그럼 그때부터 이제 미치는 거야. 그러다 막 모르겠다 야 나가자 한 다음에 나가서 막 이제 막 포장마차 가고 막 이러는 거야.
2: 낭만은 근데 있어요. 낭만은 느껴집니다.
1: 그럼 한 12시간 먹어요. 에. 그럼 둘 중 한 명 죽어. 그래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데려다 주고 난 집에 이렇게 딱 가는 거야. 딱 멋있게.
2: 낭만은 느껴지는데
1: 그리고 다음날 거의 밤 10시까지 연락이 안 돼 서로.
2: 제가 들으면서 이걸 상상을 하는데 그 상상 굉장히 낭만적이거든요. 근데 여자친구가 안 보여요.
1: 새벽 한 3시쯤에 막 2시쯤에 전화해서 막 어나고 막 이랬을 때 있죠?
2: 있죠.
1: 그때가 다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2: 나쁘다.
1: 그러다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제요. 아...

0: 그랬던 거군요.
1: 그거죠. 아 진짜 좋아 그거.
0: 네. 홍승정님이 낮술 때리겠다는 거네라고 보내셨습니다.
1: 아 여러분 그 낭만 모릅니다. 네. 내 노래 중에 낮술 있잖아. 낮술이나 할까 이거다. 에이. 아 그거 하는 거야 그냥. 에이 에이.
0: 노래는 진짜 그 노래 진짜 산뜻한 노래거든요.
1: 네? 나와가지고 그 해방.
0: 그 내가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1: 경리단길 있죠. 에이 그 막 통닭집 가요 막 맥주 마셔서.
0: 어 경리단 통닭집. 어. 그 유명한데 거기요.
1: 어, 막 먹고 하면서 막 비틀비틀 걷고 막. 에이. 어.
0: 해지기 전에 막 오바이트 한 적도 있어요?
1: 아니 그러지 않지요.
0: 아 그러지 않고. 어 다행이다.
1: 아 상대가 오바이트 한 적은 있지. 그럼 막 웃는 거야. 에이.
0: 정신 차려.
1: 하면서
0: 그냥 주정뱅인
1: 거잖아. 개한타 하면서
0: 그냥 주정뱅인 거잖아.
1: 그 정도로 무너질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거지.
0: 오케이. 예.
1: 아 그럴 때 참 좋았는데.
0: 낮술 하고 싶다.
1: 이젠 체력이 안 돼가지고.
0: 요즘 일이 없으니까 낮술.
1: 비원 씨는 낮술 하면은 2시에 시작하면 3시에 집에 가지 않아?
0: 5시 반쯤에 끝나겠죠. 예.
1: 자 이번에 긴 사연 읽어볼 건데 남성분인 2388님이 보내주셨고 비건 씨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 친구 주선으로 소개팅을 받게 됐습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그녀는 굉장히 밝고 사랑스러웠어요.
1: 저 어때요? 오늘 좀 신경 쓰고 나왔는데.
2: 아 예쁘세요.
1: 진짜요? 오 고맙습니다.
2: 느낌이 좋아서 애프터를 신청했고 몇 번 만나다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게 됐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1: 오빠 근데 오빠는 왜 프사를 안 받고?
2: 프사? 나 그냥 기본이 편해서. 왜?
1: 아니 우리 사귀는데 오빠 프사 보면 커플 느낌이 안 나서.
2: 여자친구가 제 깨톡 프로필 사진 때문에 서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만약에 제가 커플 사진으로 해놓으면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뭐야 대시 여친 생겼어? 프사 뭔데?
1: 언제부터? 아 뭐하는 분인데 어떻게 만났는데?
2: 이렇게 시선이 집중돼서 피곤해질 게 뻔하고요. 휴가라도 쓰면 여친이랑 어디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고 월요일만 되면 주말에 데이트했냐? 그럴 거고. 그래서 일부러 티를 안 낸 건데 여자친구는 그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의 서운함은 달래주면서 회사에 연애하는 티는 안 낼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1: 자 2388님의 사연이었고 이분께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고요. 회사에서 피곤해질까봐 푸살 안 바꾼 건데 여자친구가 서운해하신다라고 합니다.
0: 어떻게 해주지?
1: 근데 이게 뭐 비원씨 푸사 뭐예요? 그냥 기본이죠. 아무것도
2: 네,
1: 없는.
2: 맞아요.
1: 저도 똑같고. 네. 사실 뭐 저희 업종에 계신 분들이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요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약간 이걸 비워놓는 거를 좀 편애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0: 그렇죠. 뭐 맨날 또 바꾸기도 좀 그렇고 업데이트도 좀 그렇고.
1: 인별그램은
0: 사진이죠.
1: 그러니까 나도 사진인데 좀 바꿀까 싶기도 한데 뭘로 바꾸지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거의 안 바꾸는 것 같고. 에.
0: 나도 여친 생겨서 카톡 프로필에 여친 사진 하고 싶다.
1: 얼마나 하고 싶은 그냥 상표명을 그냥 이야기해버리네. 7년을 라디오를 한
0: 그러니까.
1: 사람이 그냥 예. 얼마나 진심. 하고 싶어요 지금 진심으로 그냥
0: 말을 죄송합니다.
1: 생각 예. 1도 안 하고 나 진짜 하고 싶다 이렇게
0: 말을 해버렸어요.
1: 연애할 때 사귀는 걸 티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비원 씨는 어때요?
0: 우리는 뭐 특성상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1: 아니 저는 뭐 굳이 뭐 막 그렇게까지 막 티를 내려고 하지도 않고 아니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0: 저도 그래요. 친한 친구들한테 저는 얘기해요.
1: 근데 이거는 뭐 얘기를 나는 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죽어도 얘기 안 하는 부류 있어. 그러다 갑자기 술 좀 사주라 이러. 왜 이러? 그냥 술 좀 사줘 힘들다 이러. 일단은 내가 하기 싫어. 그게 우선이잖아요.
0: 네.
1: 여자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 티를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귀찮은 일들이 회사에 있을 것 같아서 못 하는 거다. 근데 여자친구가 극구 싫대. 무조건 해달래. 그러면 해. 그리고 회사에서 사실

0: 작은 회사의 차이가 또 있어.
1: 아 그래?
0: 어. 엄청 약간 큰 규모의 회사들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규율이 정확하게 있는데 좀 약간 가족 같은 회사 이런 데는 또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사실 박보검 정도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궁금해하지 않아. 네, 뭐 휴가를 냈어 그러면. 어 뭐 여행 다녔어요? 아 여자친구랑 그냥 뭐 이 정도지. 뭐 매주 그러지 않아. 근데 뭐 만약에 보검이야. 그러면 뭐 했어?
1: 그러니까.
0: 여자친구 누구야? 막 이렇게 궁금해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관심 갖지 않을 것 같고.
1: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0: 근데 그것조차 싫어하는 성격일 수도 있는 거잖아.
1: 아니면 그거 어때요? 요즘에 이제 그 AI가 발전을 했으니까 그거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아이돌 분들이 이렇게 전광판에 비친 내 모습처럼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AI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막 아이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돌 콘서트 전광판에 아~ 있는 내 모습.
0: 야구장 전광판에 나오는 것처럼 바꿔주는 것도
1: 네,
0: 있고.
1: 그렇게 해서 아~ 그 아이돌 전광판으로 만들어가지고 해놓는 거야.
0: 아이돌인데
1: 아이돌을 야, 너 이상한, 이상한 아이돌 좋아하네.
0: 야 이 정도면 메보 수준이 아니라 가왕인데 막 이러면 어떻게
1: 아니 이분이 콘서트를 할 수 있어?
0: 야 이분이 이 정도 규모의 콘서트를 한다고? 야 그럼 내가 알겠네.
1: 어, 알겠네.
0: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 캡처해가지고 막 AI에다가 누구야 뭐 이렇게 알려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
1: 아...
0: 야 그게 더 열받겠다 했는데 아이돌이라고?
1: 너 무슨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야?
0: 야. 좀 데뷔가 쉽나 요즘 막 이런 얘기하면
1: 지하돌이야? 그런 느낌. 예.
0: 어쨌든 근데 이거는 좀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쉬운 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그럼 안 다음에 극구 싫대 무조건 해달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얘기하는 거 하는 거지 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도 관심 갖지 않을
1: 그러니까요.
0: 거니까.
1: 또 얼마나 싫으세요? 뭐 그 정도 싫진 않으시잖아요. 그냥 대답해주고 하면 되지. 그게 여자친구 가진 사람은 그 정도 감당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이럴

0: 너랑 나랑 이렇게 소통하는 앱에 우리의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다면.
1: 아, 전자죠. 전자죠. 무조건 전자죠.
0: 알려라?
1: 예, 네, 알려라.
0: 나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냥 커플 그게 필요한 거면 난 그냥 커플 그런 어플 있잖아. 차라리 그걸로 돌릴 것 같아.
1: 오,
0: 그런 어플 있잖아요. 막.
1: 맞아요, 맞아요. 커플만 뭐, 하는 거.
0: 어, 커플만 네. 하는 어플. 어, 그런 걸로. 예전에 내가 누구 연애하는 거, 연예인 연애하는 거 찾아낸 게 어.
1: 깔려 있었죠.
0: 아니 아니, 진동을 풀어놓은 상태였는데 뭘 촬영해야 돼서. 네. 근데 갑자기 뿌잉 이래. 네. 그죠? 연애하네. 연애하네. 이랬는데.
1: 진짜 나쁘다.
0: 어떻게 알았어? 이래서.
1: 진짜 나쁜.
0: 어떻게 알았어? 이래서. 어떻게 알았어? 이래서. 아니 소리가 어때? 아, 으악! 이랬던. 어. 그 이후로 이제 그분이 조심하셨죠 그걸.
1: 아 그래요.
0: 자, 2388님 저희 얘기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연애 고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피곤씩 알려주시죠.
1: 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딘딘의 뮤직하이 홈페이지에 연사친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께서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0: 자, 그럼 저희는 15&의 티가 나나 받고 두 번째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15&의 티가 나나 봐 듣고 오셨고 두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 남성분인 사하나 공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힘들다.
0: 운동하고 왔어? 밥은?
1: 그냥 쉐이크 마셨어.
0: 에이, 그래도 뭐라도 먹어야지. 나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밥 대신 단백질 쉐이크만 먹기도 하는데요. 여자친구가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면
2: 헐, 자기야, 나 2kg 빠졌어. 2kg.
0: 아, 진짜 고생했네.
1: 어디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족발 먹을까? 아니면 뭐 국물 닭발에 소주?
0: 조금 빼고 기분 좋아져서 다시 먹고 그러다 또 찌면 후회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거든요. 옆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예민해진 모습 볼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식욕 문제인 것 같아서 요즘 많이 맞는다는 다이어트 주사 얘기를 했더니
1: 아 싫어. 나 내 의지대로만 뺄 거야.
0: 이러면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여자친구의 1일비 다이어트 때문에 저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둘 다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진짜 솔직한

0: 원 좀 해주세요. 자, 4101님의 사연이었고 이분께도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의견 나눠주시고, 여자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일일비하는 성격 때문에 사연자분까지 힘드시다라고 합니다. 뭐 상대 애인의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는지.
1: 그냥 뭐 먹고 싶을 때 참고 그랬죠. 나는 먹어도 되는데 그래도 여자친구 다이어트하고 있으니까 안 먹는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힘든 적은 있지만 뭐 이런 경우는 아니었어가지고.
0: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식단을 진짜 막 엄청 끔찍하게 하는 그런 분을,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일 때문에 좀
1: 하시는 분들
0: 평생 있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네네. 뭐 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계속 네. 그렇게 관리를 하는 분을 만났었을 때는 사실 안 행복했어.
1: 왜요?
0: 그러니까 뭔가 못 먹으니까.
1: 그치, 그치.
0: 좀 극단적이니까 너무 막.
1: 딘딘 씨 먹는 거 좋아하고.
0: 저는 많이 먹진 못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단백질이니까 좀만 먹자. 아 아니야. 막 이러면 사실 뭐라 해야 되지? 별로 사람 같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랑 있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그런 삶을 존중하고 네. 그들이 지향하는 게 있으니까 삶의 그 가치관이 더 다른 쪽에 높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저는 보편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약간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래서 늘 그게 힘들었었어. 근데 사실 조금 먹는다고 그렇게 치지도 않아.
1: 아니야,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하나가 엄청 중요한 거야.
0: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는 이걸 안 먹는 이유가 입이 터진다 그러나?
1: 맞아요.
0: 그게 있어서 안 먹는데.
1: 그러니까.
0: 근데 그럼 언제까지 그걸 안 먹어?
1: 안 드시는 분들은 계속 안 드시더라.
0: 그러니까 아예 삶이 그렇게 바뀌어서.
1: 그러니까요.
0: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사시더라고.
1: 그러니까. 한 멋있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막 속상하기도 해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못 먹지? 약간.
0: 근데 그렇다고 그게 또 엄청 미관상 또 예뻐 보이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1: 근데 요즘 완전 트렌드잖아요. 뼈 말라 이게.
0: 아 너무 말랐어 요즘.
1: 그래?
0: 아 얼마 전에 행사 갔다가 그 츠키 만났는데 저랑
1: 그래도 살 엄청 뺐잖아요.
0: 좀비 버스 하면서 좀 친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약간 그 조금 막 그렇게까지 막 너무 말랐다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중에 왔는데 애가 너무 많은 거지.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했더니 오빠 뭐 한 거의 한 10kg 뺐다는 거지. 네가 10kg 뺄 게 있어? 이렇게 됐는데 진짜 너무 많은 거야.
1: 아, 근데 난 솔직히 멋있었어 치키님. 요번에 진짜 와 엄청 파격 변신 엄청 멋있는데.
0: 그래서 야 근데 지금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어쨌든 계속 유지해야 되겠네 그러더니 아 그래서 뭐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반응이 좋으니까 자기도 기분이 좋다 뭐 이러는데 좀 안타까운 거지 그런 걸 보면. 어쨌든
1: 근데 네. 뭐 그럼 미의 기준이 바뀔 때가 한참 멀었을까? 약간 조금 더 좀 있는 느낌이 더 예쁜.
0: 아니야 근데 또 이게 되게 웃긴 게 조금 이렇게 살이 붙어서 또 예쁜 분들이 있잖아.
1: 있죠. 네.
0: 그런 분들한테는 또 반응이 아 살이 붙으니까 예쁘네 또 이런 반응이 있어. 근데 그것도 사실 살이 붙은 건 아니지.
1: 그러니까.
0: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어쨌든 예. 근데 화면에 보이는 건 사실 더 넓게 나오니까. 사소한 걸로 금방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는 예민한 연인을 애인을 만나본 적이 있냐 해주셨는데 네.
1: 있죠.
0: 아, 비원 씨는 있겠다. 좀 다 약간 그런 열매가 있는 분들 만났잖아 좀.
1: 제정신이 돼요 진짜. 왜 제 전 여자친구들 이렇게 변화해요.
0: 아 그냥 약간 뭐라 해야지 그 막 힙 아 트렌드 약간 이런 사람들 만나니까 막
1: 왜 그런 사람들이랑 그런 사람들 왜요?
0: 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약간 더 약간 그런
1: 맨헤라다? 그런 사람들 다 맨헤라다?
0: 근데 맨헤라가 뭐 좋은 말이야?
1: 안 좋은 말이야.
0: 그러니까 안 좋은 말인데
1: 몰라요?
0: 아니 뭔지는 아는데 그게 써도 되는 말이에요?
1: 아닌가요?
0: 난 몰라서
1: 뭐 유래 이런 거 들었었는데
0: 아 일본 말이야?
1: 네네네. 아.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분들이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그 사람들이 인식에

0: 빨리빨리 좀 이렇게
1: 맞아.
0: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니까. 네.
1: 그거 이제 외모 정병 뭐 이런 걸 그런 말이 있어요. 예.
0: 그것도 뭐 좋은 얘기는 아니죠.
1: 자극적인
0: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니네가 이상한데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내가 이상하지만 않으면 나는 괜찮다 주의가 좀 있으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뭐 비원 씨가 지난 주에도 뭐 너 신발 로우야? 막 이랬을 때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썼거든 사실.
1: 네.
0: 그러니까 내 기준에 이게 문제가 없으면 저는 괜찮은데.
1: 네네네.
0: 약간 이렇게 좀 힙, 약간 트렌드, 약간 이런 분들은
1: 좀 있죠. 아 인정.
0: 한마디에도 신경 엄청 쓰이고 말이죠.
1: 인정.
0: 네. 너 머리 오늘 뭐야? 무슨 머리야 그거? 야 그러면 이거 이건데. 아 그래? 약간 기장이 약간 애매한데. 이런 막 그런 거 긁히잖아. 뭔지 알지?
1: 네가 뭘 알아? 바로 나오죠.
0: 어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그런가 저거 약간 이상한가 약간 이런 게 있잖아.
1: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0: 그런 분들 만났을 때 어땠어요?
1: 예민한. 근데 또 그런 분들이 그쪽으로 엄청 예민하고 다른 쪽으로는 또 완전 무뎌. 그래서 막 좀 그런 것도 있고 다 각자 밸런스가 있는 것 같긴 해. 뭐 예를 들면 딘딘 씨는 등산 가면 헤어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각자마다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0: 아,
1: 예. 뭐 그런 것들.
0: 성향 차이지. 뭐.
1: 맞아.
0: 근데 제가 엄청 예민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남들의 이야기 때문에 예민한 게 아니라 그냥 신경 쓰이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1: 또 좋은 거 엄청 좋아하고 안 좋은 거 엄청 안 좋아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
0: 그리고 그냥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1: 맞습니다.
0: 좀 예민한 게 큰데 같이 예민하면 좋은 건 같이 조심하는데.
1: 그러겠네요.
0: 근데 본인이 빼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난 저는 그냥 사연자님도 같이 다이어트를 하시면 어떨까?
1: 아예 그냥 가버려?
0: 나도 뺄 거야. 성현민님 문자요.
1: 네. 같이 운동하고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분만 다이어트를 하니까 서로 불행한 겁니다.
0: 이러고 있어. 그러면 이제 좀 한 2kg 빠져서 그러면 자기야 오늘은 그럼 같이 먹을까? 약간 이게 되는 거지. 삼수할까? 막 이러는 거지.
1: 근데 그건 남자친구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여야 되잖아. 근데 남자친구는 아예 안 하고 싶은데 그걸 같이 함께 해주는 것도 말이 안 되기도 하지.
0: 근데 그냥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하는 정도?
1: 아, 그래요?
0: 같이 있을 때만이라도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안혜리님이 행복한 다이어트란 있을 수 없어요.
1: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
0: 그치. 사실 연예인분들이 막 다이어트 식단 이렇게 드시면서 이건 진짜 맛있어. 이건 다이어트 아니야 막 이러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냥 진짜 초자극적인 막 뭐 초자극적인 뭐 떡볶이나 이런 거 보고 그치 이거지 막 이러잖아.
1: 자, 그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하다가 어떤 친구가 끝나고 같이 야채 곱창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그 친구 저 배 터져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그냥 계속 뭐야, 계속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냐고 막 계속 먹더라고.
0: 아 그리고 저도 기억나는 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술 먹고 약간 자제력을 잃잖아.
1: 끝나죠.
0: 그럼 진짜로 미친 듯이 먹는 거야. 저게 들어가 싶을 정도로.
1: 맞아.
0: 근데 그런 거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참고 있구나가 느껴지긴 하지.
1: 여성분들 먹으시는 모습 진짜 예쁜 모습인데.
0: 그래서 적당히 먹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건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과하게 하다 보면
1: 그러니까요. 예.
0: 과하게 먹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악순환이잖아. 그래서 좀 극단적이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다이어트라는 게 사실 뭐 단기간에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한 두 달 동안에 2kg 뺄래 이거 말고 1년 동안 3kg 뺄래 이러면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준을 길게 잡자 이런 건 어때? 약간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1: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무조건 한 숟갈에서 두 숟갈 남기기.
0: 밥을 반 공기를 덜고 시작하는.
1: 반 공기는 진짜 다이어트다. 근데 한 숟갈이나 두 숟갈은 딱 넣을 수 있잖아. 약간.
0: 자, 여러분의 저 오늘 연사신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작진 바뀌고 나서 비건의 소감을 묻는구나. 어땠는지.
1: 네.
0: 할 얘기 있으세요?
1: 재밌었어요. 너무. 네.
0: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늘 어색했던 게 늘 생각해보니까 소감을 안

0: 물어봤는데 우리가
1: 어, 애가 우리 초반에 했었어요. 한 2년까지 했다가
0: 아 그래
1: 왜냐면 제가 이 태도로 일관했죠. 너무 재밌는데요 뭐 이렇게
0: 이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막 이러니까
1: 작가분들이 안 쓰시기 시작한 근데 계속 물어봐주세요. 재밌어요. 근데
0: 아 싫어
1: 아 왜 하죠.
0: 내가 안 읽을 거야.
1: 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무슨 가족들끼리 자기 전에 소감 물어보는 느낌이잖아.
1: 어, 오늘 어땠어?
0: 오늘 우리 다 같이 저녁 먹었는데 어땠어? 어? 이제 너도 태어난 지 7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의 네. 다양한 연애 고민들 아주 사소한 것도 받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 연사친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저는 로이킴의 We Go High 들으면서 빙원 씨 보내드리고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빙원 씨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자,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밴쿠버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럼 화사의 굿굿바이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화사의 굿굿바이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밴쿠버 프로젝트였습니다. 예. 뭐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밴쿠버 프로젝트가 이제 끝이 났죠. 예, 그래서 제가 최근 오늘 예, 커뮤니티 그 너튜브 채널에 엄청 긴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사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영상을 찍어서 좀 올릴까 했었는데 그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애매하다 해가지고 그냥 글로 정리를 해서 좀 써야겠다 했는데 쓰다 보니까 글이 너무 길어지고 두서가 없어져가지고 예.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늘 그렇거든요. 뭐 라디오도 그렇고 앨범도 그렇고 제가 활동하고 이런 거 사실 내면에 깊숙한 스타트 지점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거잖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응원을 해주시고 막 이렇게 막 사실 제가 캐나다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해주시고 이러는 게 가끔 참 감사하면서도 좀 죄송하기도 하고 예. 모르겠어요. 그냥 뭐 복합적인 감정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 이번에 사실 캐나다 갔다 온 다음에 진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사실 뭐 너튜브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너무 포화된 시장에 이 너튜브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의 인기를 뭔가 발가벗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1대1 매치처럼 뭔가 이렇게 맞짱 뜨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야 이거를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지금 이게 트렌드라는 걸 알지만 제가 계속 안 한 이유는 뭔가 두려웠던 게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같이 하자는 또 친구들도 있었고

있었고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했는데 또 무서운 건 얘네는 또 나만 믿고 있는데 얘네 어떡하지?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다행히 막 캐나다를 막 좋아해 주시면서 또 준이 형 때문에 또 저희가 덕본 것도 있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러다 이제 캐나다에 가야 되니까 저희는 사실 아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갔다 와서 가서도 사실 이게 잘 될까 싶었고. 근데 다 너무너무 다 제가 생각했 근데 어쨌든 제가 가장 즐기고 제가 행복해하고 제가 느끼면 되겠다 하고 처음부터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러니까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하지만 저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들 응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 계속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 그래도 아, 변했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근데 또 이게 또 어쨌든 잘 풀려가지고 또 다시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약간 하나의 또 뭐라 해야 되지? 산소 호흡기가 떨어진 느낌이어서 아, 그래. 우리가 좀뭐 하다가 또안 되면 어차피 또 가니까 좀만 걱정하지 말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새로운 거좀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또 즐거움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진짜 별거 없는 추억인데 그거를 되게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수진님이 솔직해서 좋아요 해주셨는데 사실 맞죠 뭐. 지금 라디오 하는 것도 사실 뭐내 일이니까 하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어쨌든 좋아하는 게 맞으니까 예, 확실히 그건 있죠. 그래서 좀 티가 많이 나요. 막 그래서 가끔 막 이래요. 딘딘의 앞니 노출 빈도를 보니 오늘 촬영은 별로군 막 이런 댓글이 있어. 그러면 야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네. 조아라님이 딘딘 캐나다 너튜브 보고 빠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열심히 활동하면 그게 다 상승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너튜브 열심히 하면 라디오 들어오러 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제 음악 소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다 어쨌든 코어가 하나니까 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화이트 네모의 꿈 그리고 윤현상의 있는다는 게 이렇게 두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하나하나 공구님이 요즘 저의 최애 노래는 딘딘님의 태양은 가득해입니다. 헤어 미용 디자이너를 준비하고 있는데 출근해서 오픈할 때 항상 켜두는 노래예요. 이 노래 듣고 일을 시작하면 피곤하고 일하기 싫었다가도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많이 내주세요. 딘딘 파이팅 해주셨는데 6월 8일일 거예요. 잠시만. 6월 8일에 제가 유주 씨랑 그 뭐냐 웹툰 OST를 같이 불렀는데 제목이 뭐였지? 잠시만요. 제목이 어쩌다 보니 천생연분인가? 네, 맞을 거예요. 요거를 이제 노래 제목이 노래 제목이 뭐지? 노래 제목이 사랑인 걸까인가? 어쨌든 네. 제목을 안 알려줬던 것 같은데 요 노래 나오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자, 저는 스자의 Say Turn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

0: 청소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1: 다이렉트 샵.
2: 그대와 함께 언제나
3: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검정치마에 나랑 아니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프터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안녕하세요. 첫 곡 포보아의 쇼미다운 듣고 오셨고요. 미라니 한시라니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보이그룹 파우의 요치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우의 리더 요치입니다.
0: 반갑습니다. 우리 요치 씨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어떻게 만들어진 이름인지 알 수 있을까요?
1: 사실 제 이름은 발음은

0: Yosh이라고 네. 해야 되는데 Y-O-R-C-H, Yosh인데 한국어 발음으로 약간 요치라고 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아, 우리 요치 씨가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말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태국 분이시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국말을 구사할 수가 있나요?
0: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 제가 그냥 맨날 공부도 하고 멤버들이랑 네. 많이 얘기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점점 는 것 같아요.
1: 오,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0: 저는 한 2022년?
1: 2년? 그럼 한 3-4년쯤 되셨네요?
0: 네, 맞습니다.
1: 3-4년 만에 이렇게까지, 이야, 진짜
0: 꽤 오래 있었는데요.
1: 아, 그래도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지금 한 10년째인가요? 영어 공부 아무리 해도 이 정도는 구사 못하거든요. 라디오를 나온다?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정말 아유. 대단하십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 요치 씨가요, 이번에 여러분들 신곡을 발표하셨대요. 신곡 소개 부탁드려요.
0: 네, 이번 곡은 Blow Your Mind은 누군가에게 강하게 끌리는 순간 찾아오는 설렘과 혼란을 꼭 담은 곡인데요.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한 곡입니다.
1: 오, 굉장히 그러니까 치명적인 곡일 것 같은데 네. 먼저 우리 요치 씨의 Blow Your Mind 솔로 버전을 듣고 오겠습니다.

0: 배드보이 느낌도 좀 나고요. 어 근데 또 약간 아이 같은 이렇게 소년 같은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1: 네, 그 사실 제가 원래는 목소리가 조금 착하고 약간 네. 따뜻한 톤 그런 게 피드백 많이 받았는데 네. 이번에는 조금 더
0: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렇죠. 그때 약간 어떤 생각이었어요? 아, 이 노래다.
1: 저 딱 그런 느낌이요.
0: 그런 느낌이었어요?
1: 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와 무조건 이 노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생각났어요.
0: 오.
1: 그래서

0: 누구 한 건지.
1: 네.
0: 근데 제가 계속 노력하고 거의 3년 동안 계속 막 연습하고 혼자서 녹음하고 회사한테 보내고.
1: 네.
0: 어젠가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그 프로듀서님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1: 네.
0: 이렇게 해주셨어요.
1: 노력을 엄청 했군요. 이 노래에 좀 마음을 뺏겨가지고.
0: 네.
1: 그러면 이 노래를 좀 살리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녹음 과정에서 네. 가장 신경 쓰였던 부분이 있을까요?
0: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원래 제 톤이가 좀 착하니까
1: 네.
0: 이번에 조금 더 성숙해지는 표현? 하는 거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1: 네.
0: 그 톤이 어떻게 막 노래 보컬 다이나믹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1: 보컬 관련해서 네. 되게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 좀 작업을 하면서 예상보다 아까 이거는 좀 자신 있었는데
0: 네.
1: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되게 어려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을까요?
0: 제가 원래

0: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1: 포인트?
0: 네, 뭔가 화려하지 않은 느낌인데 네. 뭔가 계속 듣고 싶어요.
1: 오, 약간 이지 리스닝처럼 네네, 계속 맞아요. 듣고 싶은 편안함.
0: 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뜬뜨뜬뜬뜬 이 그냥 멜로디 이거만 있는데 네. 아, 뭔가 계속 머리
1: 그 외적인 부분이 약간 웜톤은 아니신데?
0: 그래요?
1: 쿨톤이세요.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있어요. 아닌가요, 여러분?
0: 제가 사실 원래 조금 약간 A 같다고 많이 들었는데 아. 근데 이런 말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1: 야, 얼굴은
0: 성숙해는 느낌.
1: 예, 저는 성숙.
0: I was sick of love before I made you. 이 파트가 조금 약간 더 로맨틱 느낌인 것 같아요.
1: 어떤 뜻이죠?
0: 그러니까 너 만나기 전에 나는 사실 사랑을 막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약간 네. 그런데 너 만나고 나서 이제 사랑이 다시
1: 태토난 느낌이네요. 우리 또 요치 씨가 파우라는 팀의 멤버잖아요. 네. 파우라는 팀도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0: 네, 저는 파우는 다섯 명의 멤버로 이어진 팀이에요. 뭔가 밴드 사운드 기반으로 한 음악과 발고 에너지 넘치는 매력이 음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1: 밴드 사운드를 구사하는 그런 팀이래요. 네. 야, 그러면은 우리 파우라는 팀 멤버들이랑 항상 있다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솔로를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약간 좀 허전함 이런 것도 느껴요?
0: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원래 멤버들이랑 같이 그 식당 갔을 때 네. 제가 사장님 부르는 거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네. 그래서 멤버한테 막 좀 불러줄 수 있어?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1: 아, 네.
0: 이제 솔로 할 때 이제 다 제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저거 다 네. 제가
1: 메뉴도
0: 직접 해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그걸로 연습해가지고 혼자서 오. 식당 가서 사장님 부르고 오. 그런 결정 많이 생긴 것 같아요.
1: 오, 약간 독립적이어졌네요.
0: 네.
1: 그 약간 저는 허전해서 아 좀 그리워요 이럴 줄 알았는데 어 그래서 제가 변했습니다. 아, 결국은
0: 아 그런 거
1: 혼자서 이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스킬을 획득하셨네요.
0: 그래도 외로워요.
1: 아 그래요?
0: 항상 멤버 옆에서 막 시끄럽고 네, 막 그렇게 네네네. 장난치고 있는데 없으니까 갑자기 그립다고요.
1: 그럼 또 멤버들은 이제 솔로 하시잖아요. 멤버들이 막 이런 뭐 응원이라던가 이런 건 안 해주셨나요?
0: 많이 했어요. 오. 엄청 좋아해줬어요. 제가 처음 노래 들었을 때 오. 그때 노래가 아직 발매 안 됐는데 멤버가 따로 연락 와가지고 형 혹시 그 형의 녹음 파일 보내줄 수 있어? 난 듣고 싶다. 계속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 지금 듣지 말고 발매하고 나서 그때 들어. 아. 그래서
1: 아 네. 스트리밍 해야지.
0: 그죠.
1: 어디서 파일을 먼저 받으려 그래. 그죠. 그쵸 그쵸. 스트리밍이 중요하죠. 그죠.
0: 준비 발매하고 나서 갑자기 막 아 지루해 이제 안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 굉장히 그 전략적이시다. 네. 그 굉장히 그 멤버들이랑도 되게 친한가 봐요.
0: 네, 엄청 친했습니다.
1: 그래도 우리 파우의 노래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요치 씨가 파우의 노래 두 곡을 갖고 왔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일단 Favorite은 저희 파우의 그 차이인 곡인데요. 청량한 밴드 사운드 곡이고 특히 서로 가진 컬러가 다르지만 잘 어울려 라는 가사가 저희를 잘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Amazing 라는 곡인데요. Favorite 밴드 사운드의 성량이 있었다면 Amazing은 조금 경련한 곡인 것 같아요. 에너지 넘치는 곡이라서 이 곡을 들을 때 힘이 날 거예요.
1: 되게 다른 톤의 노래네요.
0: 맞아요.
1: 그러면 여러분들의 취향은 어떤 거일지 들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곡은 Favorite 그리고 두 번째 곡은 Amazing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여러분은 지금 미라니 한시라니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요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파우의 두 곡을 듣고 왔는데 진짜 그 요치님의 솔로곡이랑은 굉장히 좀 다른 매력이 있네요.
1: 맞아요.
0: 좀 더 밴드 사운드에 청량하고 그 블로우 마이 마인드인가요?
1: Blow Your Mind.
0: Blow Your Mind에서 들었던 느낌이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1: 맞아요. 제가 원래 조금 R&B 스타일 좋아하는데 네. 근데 파운은 조금 약간 록 밴드 그런 컨셉이었어요.
0: 그러면은 되게 궁금한 점이 음악을 이제 시작을 하셨을 때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1: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축제가 있잖아요.
0: 네.
1: 그때는 제 선생님이 K-POP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0: 네.
1: 그래서 제가 매년마다 계속 K-POP 춤도 추고 K-POP 노래 많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점점 좋아하신 것 같아요.
0: 그래서 음악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군요.
1: 네. 그래서 좀 다른 노래도 찾아보고 그리고 춤도 춰보고 이제 엄마한테 막 저는 진짜 춤 배우고 싶다 노래도 배우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0: 그러면서 이제 음악을 본격적으로
1: 맞습니다.
0: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유치 씨가 엄청 빠졌던 K-POP 그룹이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때는 GOT7이랑
0: GOT7
1: GOT7이랑 슈퍼주니어.
0: 오 슈퍼주니어. 네. 오 이때구나. 아 오 근데 굉장히 어리시지 않아요?
1: 맞아요.
0: 슈퍼주니어는 저 때였던 것 같은데?
1: 그때 선생님이 좋아해가지고
0: 선생님이
1: 그래서 슈퍼주니어 선배님 노래들이 엄청 많이 춤췄어요.
0: 아 그거를 많이 틀어주셨구나.
1: 네.
0: 그러면 우리 요치 씨를 지금 이렇게 있게 만든 음악적 영향이 그들에게 있나요? 약간 그때 당시에 좀 많이 들었던 선배님들의 노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또 아티스트가 있을까요?
1: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GOT7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뱀뱀 선배님이 엄청 좋아하셨어요. 제가
0: 뱀뱀님을 엄청 네. 좋아하셨군요.
1: 네, 그리고 그때는 뱀뱀 선배님이 또 태국인이잖아요. 뭔가 태국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데뷔까지 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 너무 레스펙도 하고
0: 네.
1: 와 그 선배님 할 수 있으면 나도
0: 할 수 있다,
1: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연습했었어요.
0: 뭔가 제가 만약에 타지에서 좀 그 또 타지로 가가지고 성공하신 분들을 봤을 때 되게 희망이
1: 그죠.
0: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0: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야 뱀뱀님한테 되게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 우리 요치 씨가 음악 작업을 할 때 좀 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루틴이라던가.
1: 루틴 저는 영화 보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0: 그 약간 시작을 하기 전에?
1: 시작하기 전에 조금 컨셉이랑 멜로디 막 그렇게 먼저 생각해야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어떤 컨셉 할 건지 영화 보고 와 이 컨셉 좋다 하고 그 컨셉으로 곡 만드는 거예요.
0: 영감을 좀 받는 편이군요. 그런
1: 네.
0: 뭔가 영화나 드라마
1: 맞아요.
0: 이런 것들에
1: 네.
0: 그러면은 최근에 좀 재밌게 봤던 영화도 있어요? 그 팬들한테 추천 좀 해주세요.
1: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0: 그것도 좋죠.
1: 지금 보고 있는 거 그 한국 드라마 있는데 멋진 신세계,
0: 신세계.
1: 맞아요.
0: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보시는군요.
1: 맞아요.
0: 그게 정말 그 K-드라마의 정석적인 드라마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데 그 포인트를 되게 아시나 봐요?
1: 네. 와 너무 재밌어요.
0: 진짜 너무 재밌죠.
1: 네.

0: 이렇게 K-드라마가 위대합니다. 정말 야, 이 모든 그 다른 나라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그러면 또 곡 작업을 하면서 영감을 얻는 방법이 영화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1: 친구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스토리? 리얼 스토리 아, 그런 거.
0: 좀 얘기해봐. 아, 이런 거.
1: 맞아요, 맞아요. 아,
0: 그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전 뭘 것 같아요?
0: 제가 봤을 때 I
1: 오
0: N
1: 오
0: F
1: 오
0: P
1: 와
0: 다 틀렸어요?
1: 아니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1: 네.
0: 인프피 맞죠?
1: 네
0: 대박 대박 왜 그런지 아세요?
1: 네
0: 제가 인프피예요
1: 아 그래요?
0: 아니 이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으시고 친구들 말을 이렇게 많이 듣는다 이런 걸 봤을 때 인프피의 재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 맞췄군요
1: 네
0: 아, 그래서 친구들 얘기 많이 듣는구나
1: 맞아요
0: 이야 저랑 좀 비슷한 느낌이네요. 저도 친구들 말을 들으면서 좀 영감을 많이 얻는데 어 그러면 우리 인프피이신 요치님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뭔가 아, 나 번아웃이 왔어.
1: 저는 그냥 한강? 한강에 가지고
0: 네.
1: 혼자서 노래 듣고 아니면은 그냥 맛있는 거 먹고
0: 저랑 진짜 다를 게 없네요. 저도 한강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그 인프피는 약간 사색에 잠기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그 괜히 노래 듣고 좀 눈물도 좀 흘려주고
1: 아.
0: 가슴도 아파주고 네. 좀 그런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좀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1: 맞아요.
0: 그러면 요치님의 좀 스케줄이 없는 이런 날들도 궁금해요.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1: 저는 스케줄 없으면 그냥 작업, 그냥 혼자서 작업하거나
0: 네.
1: 아니면은 그냥 숙소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막 밖에 나가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0: 네.
1: 그냥 사야 할 것만 있으면 그때 나가요.
0: 그러면 좀 배달 이런 것도 많이 시키시겠네요?
1: 맞아요. 막 음식 하고.
0: 그죠. 밖에 안 나가니까.
1: 맞아요.
0: 정말 정말 그 내향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 친구분들도 안 만나요?
1: 어 있는데 그래도 거의 안 맞는 건데 그냥 축구 제가 축구 커뮤니티 있어요
0: 아
1: 친구들이랑
0: 그 축구하실 때만 가끔 나가시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축구 연습 이런 것도 안 하세요?
1: 축구 연습이요?
0: 네
1: 전 실력은 연습 안 해도 돼요
0: 우와 오 아 내가 나는 연습할 필요 없다
1: 네.
0: 아, 어차피 잘하니까
1: 맞습니다.
0: 이런 느낌 아 그럼 또 요즘에 가장 푹 빠져있는 취미 같은 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취미가 있으세요?
1: 네 저는 축구랑 영화 보는 거랑 그리고 책 읽는 거예요
0: 책 읽어요?
1: 네
0: 그럼 전 궁금한 게 책 읽으실 때는 태국어로 읽으시죠?
1: 저는 태국어 읽고 있는데 근데 한국어 책도 있는데 열심히 그거는 약간 공부하려고
0: 아 읽고
1: 네.
0: 편한 건 아무래도 태국어니까 그죠?
1: 맞아요
0: 그럼 어떤 장르의 이제 책을 많이 보세요?
1: 좀 약간 좋은 말 해주는 책 있잖아요 좋은 말들이 있는 거예요
0: 아 약간 너는 노력한 자는 성공할 것이다. 막 이런
1: 막
0: 건가?
1: 그런 거.
0: 아, 자기계발서?
1: 말.
0: 네. 자기계발서 이런 걸 좋아하시나?
1: 그런 그거 뭐예요?
0: 자기계발서는 약간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런 태도를 갖추면은 더 너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류의 책인 네. 거예요.
1: 그런 것도 좋아해요.
0: 아.
1: 그런 거 좋아하고 아니면 슬플 때 약간 예쁜 말 해주는 책도 있고
0: 명언집 좋아하시는군요.
1: 그래서 그거는 약간 곡 만들 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올려요.
0: 오, 약간 싸이월드 감성인데?
1: 네.
0: 모르죠. 싸이월드 모르시죠?
1: 싸이월드?
0: 이게 싸이월드 아마 모르실 거예요.
1: 네.
0: 옛날에 지금은 별그램이 이제 유행이라면
1: 네.
0: 옛날에는 그 싸이월드라는 그 메신저가 있었어요. SNS가
1: 아~
0: 있었어요. 근데 그 싸이월드에서 유행했던 게 명언, 눈물 셀카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아 그때 딱 그때 재질이군요.
1: 네.
0: 아 역시 인프피가 명언을 좋아합니다. 저도 명언 좋아해서 당시에 그 핸드폰 배경화면을

0: 명언으로 되게 많이 해놨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가끔 이제 동기부여 받으려고. 그 정도는 아니신 거죠?
1: 전 그 정도 아닌
0: 거 같아요. 아, 그 정도. 아, 선을 그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또 최근에 이제 즐겨보는 작품이나 콘텐츠, 아까 멋진 신세계를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보시는 게 있나요?
1: 저는 엄청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아, 뭐죠? 웃기는 그 파워 있는 사람들이?
0: 네. 개그맨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1: 개그맨 아닌데 드라마인 것 같은데.
0: 드라마. 네. 파워 원더풀스.
1: 어, 네. 맞습니다.
0: 저 다 알죠. 원더풀스 재밌죠. 네.
1: 아, 혹시 드라마도 되게 좋아.
0: 저 드덕이에요. 와. 드덕 무슨 말인지 아세요?
1: 무슨 약간
0: 드라마 덕후. 어, 저 드덕입니다. 그래서 네. 그 굉장히 많은 거를 구독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미 원더풀스 다 봤고요.
1: 저도요.
0: 에, 아, 원더풀스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군요. 아, 여러분들 우리 요치 씨가 진짜 드라마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팬분들이 요치 씨한테 말 걸려면은 드라마로 시작을 해야겠어요. 오빠 봤어요? 말, 아. 뭔 말인지 알죠?
1: 네.
0: 그러면 좀 이제 그 내향인의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네.
0: 또 우리 요치 씨가 이제 만약에 휴가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을까요?
1: 저는 바다도 좋고 그리고 캠핑 하고 싶어요.
0: 오, 캠핑에 대한 좀 꿈이 있군요.
1: 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캠핑에 사가지고 네. 그냥 숙소에서 제 방에서 침대 네. 위에 넣고 있어요.
0: 어?
1: 맨날 그냥 텐트 안에서 자고 있어요.
0: 진짜요?
1: 네.
0: 그러니까 본인의 방에다가 텐트를 넣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낭만 있다.
1: 저 그 정도 캠핑하고 싶어요.
0: 그러면은 좀 밖에 나가보신 적은 없으신 거예요? 캠핑을 하러?
1: 맞아요. 그때 아마 데뷔하기 전에 멤버들이랑 한 번은 갔었는데
0: 네.
1: 데뷔하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0: 와, 캠핑 진짜 가고 싶으신가 보다.
1: 맞아요.
0: 그러면은 캠핑에 대한 매력이 뭐 어떤 게 있어요?
1: 그 낭만이잖아요.
0: 낭만.
1: 그리고 약간 저도 그런 영상 많이 좋아해요. 유튜브에서 캠핑하는 컨텐츠?
0: 네.
1: 그래서 그거 보고 분위기 너무 좋다.
0: 네.
1: 나도 그런 곳 가고 싶다. 그래서 제 방에 텐트 넣고 상상하는 거죠.
2: 아, 네. 저도.
0: 이번 연도에 우리 캠핑 꼭 유치 씨 캠핑 데려가 주세요. 아니면 이것들 좋겠다. 캠핑 너튜브에 나가는 거죠.
1: 좋아요.
0: 듣고 계시나요? 캠핑 너튜브 분들 우리 요치 씨 초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점이 최근에 네. 스스로 가장 많이 생각한 게 무엇일까요? 약간 뭐 오늘 뭐 먹을까도 되고.
1: 저 요즘 태국 음식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0: 먹고 싶어요?
1: 네. 사실 한국에도
0: 태국 음식. 그 태국 음식에 그러면 최애가 뭐예요?
1: 혹시 팟카파오 아세요?
0: 몰라요.
1: 그거는 지금 엄청 유명한 음식이에요.
0: 팟카파오?
1: 네.
0: 어떤 거예요? 설명해주세요. 어떤 맛이에요?
1: 약간 돼지 볶음이에요.
0: 아, 맛있겠다.
1: 진짜 맛있어요.
0: 태국 음식 진짜 맛있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오늘은 의외의 TMI 하나 공개해주세요.
1: 최근에 제가 큰 가방을 샀는데 제가 원래 회사에서 작업 늦게까지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가방에 아무것도 다 넣었어요. 막 양치 다 준비해놓고 제가 어디든 잘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0: 아, 그 큰 가방을 그걸 맨날 가방. 들고 다니신 거예요?
1: 네.
0: 아, 그러니까 집에 방에는 텐트가 있고
1: 네.
0: 가방에는 뭐든 이제 어디서든 잘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편이시구나.
1: 네.
0: 굉장히 재밌네요. 진짜 그 인프피의 뭔가 낭만적인 삶을 보는 느낌입니다.
1: 네.
0: 다음은요, 우리 두 곡, 요치 씨가 추천해 주신 곡 두 곡

0: 곡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1: 네, 첫 번째 곡은 링킨 파크 인디엔이라는 곡인데, 제가 처음에 좋아했던 그 록 밴드인 것 같아요. 아. 그 링킨 파크. 링킨 파크 때문에 저도 막 기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 그래서 이 링킨 파크 인디엔 이 노래는 많이 들어주시면 좋은 것 같아요.
0: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뱀뱀님의 곡을 갖고 왔어요. 어떤 곡이죠?
1: 네, 이 곡은 뱀뱀 선배님의 곡인데요. 리번이라는 곡인데, 저도 되게 이 노래 엄청 좋아해가지고 요즘도 많이 듣고 있고.
0: 네. 뱀뱀님의 약간 가장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군요.
1: 네.
0: 아, 그러면 요치님께서 추천해주신 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좀 재밌게 밸런스 게임을 갖고 와봤어요. 밸런스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1: 네, 많이 해봤어요.
0: 많이 해봤어요?
1: 네.
0: 하, 이거를 해본 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평생 아침형 인간으로 살기 대 평생 야행성 인간으로 살기.
1: 와, 이거 어려운데요. 저는 저녁이에요.
0: 저녁형 인간으로 살고 싶어요?
1: 네.
0: 어, 왜요?
1: 뭔가 밤에 분위기가 더 좋아가지고.
0: 아, 네. 제가 봤을 땐 분위기에 그 약간 미쳐있는 낭만과 분위기에 미쳐있는 느낌.
1: 네. 아우. 사실 저는 아침도 좋아하는데.
0: 네.
1: 아침 딱 오전 10시 햇빛 좋아하는데.
0: 네.
1: 못 일어나가지고.
0: 못 일어나가지고.
1: 못 봤어요. 그래서.
0: 아, 잘 못 봐요. 잘 못 일어나서.
1: 네.
0: 그래서 차라리 저녁형 인간이 낫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1: 네.
0: 또 다음 질문 가볼게요. 여행을 갈 때 계획형이다? 아니면 즉흥형이다?
1: 저는 계획 안 하는 편이에요.
0: 안 하는 편?
1: 네.
0: 그럼 막 만약에 친구가 야, 유차 오늘 일본 갈래? 해가지고 갑자기 오늘 딱 티켓 이렇게 끊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1: 갈 수 있죠.
0: 오.
1: 스케줄 없으면.
0: 오, 시간이 되면.
1: 네.
0: 어, 그런 걸 또 즐기시는 편이구나.
1: 맞아요.
0: 역시 낭만입니다.
1: 네.
0: 낭만적이네요. 마지막으로 질문해드릴게요. 한 달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대 한 달 동안 음악 없이 살기.
1: 아, 휴대폰 없이 살기.
0: 휴대폰 없이 살기?
1: 네.
0: 오, 가능하세요?
1: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음악 없이 살기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0: 어. 그쵸. BGM이 필요하죠. 이 낭만적인.
1: 맞아요.
0: 삶 속에서.
1: 네.
0: 아, 그러면 음악 없이 살기가 안 되신다고. 그러니까.
1: 네.
0: 휴대폰 없이 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밸런스 게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우리 파오 씨가 또 추천할 만한 곡을 한 곡 갖고 왔어요.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 곡은 매진 다건의 Radioactive라는 곡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엄청 좋아했던 곡이고 뭔가 저한테도 인스파레이션 많이 해주는 곡 같아요.

0: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치 씨가 청취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1: 네, 요즘 세상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 먹거나 푹 쉬는 시간도 꼭 가지셨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0: 이야, 진짜 이런 달콤한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요치 씨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1: 네, 이번 노래는 파워의 발렌타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뭔가 재밌는 멜로디와 그리고 스윗한 가사가 담긴 곡인데요. 여러분도 이번 이 곡을 듣고 뭔가 맨날 발렌타이 같은 분위기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네, 달콤한 파워의 발렌타인을 듣기 전에 우리 요치님 마지막으로 끝인사 부탁드립니다.
1: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의 신곡 Blow Your Mind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파워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네, 유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저는 2부에서 뵐게요.

0: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 AI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김애란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한테는 있고 AI한테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망설임이라고. 작가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질문을 던지면 곧장 대답하는 AI.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빠른 속도가 AI의 강점이지만 망설임 없이 쏟아내는 대답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 특히 마음에 관한 일이라면 쉼표와 말줄임표 같은 침묵의 순간, 그리고 온기 가득 담은 눈빛이 더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빠르고 편리한 것들이 익숙해진 시대, 우리 인간의 삶에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은 대피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촌 산간 지역에서는 재반 시설을 점검하고 산사태 위험 지구의 경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해안 지역은 선박 출항을 엄격히 통제하고 항해 중인 선박은 기상 상황에 따라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재해로부터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밖에 없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수요일 DJ 미라니, 한시라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시작하며 들어본 곡은요, 니프티의 I'm from New York이었습니다. 같이 듣고 싶은 곡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터클럽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미라니의 한시라니 게시판에 이야기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

아무 때나 남길 수 있으니까 모아서 방송해 드릴게요. 홈페이지에 다시 듣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사연 읽어 드릴게요. 1614님,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예요. 저는 요즘 예술고등학교 편입을 위해서 매일 재즈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는데 양팔 그리고 손목에 염증이 생겼어요. 병원에서 무리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저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고 연습도 아파서 힘들어요. 하지만 편입에 꼭 성공하고 싶어서 포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서울에서 만나요. 언니 사랑해요. 입시곡은 마코토 오존의 Don't Slice It 라는 곡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미소군요. 사실 제가 이 친구를 알아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저를 굉장히 좋아해줬던 팬인데요. 아,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술고등학교를 편입하기 위해 지금 재즈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군요. 제가 가끔 미소 친구의 편지를 읽을 때 공부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야 이제 예술고등학교 편입하려면 진짜 피아노를 공부처럼 해야 되잖아요. 진짜 많이 힘들겠어요. 근데 그래도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건강 진짜 손목 더 안 좋아지게 두지 말고 찜질 잘해주고 챙겨가면서 그렇게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편입 꼭 성공할 거예요. 우리 미소 파이팅해요.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장훈님, 하이란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태국 여가수 파미의 노래 중에서 즐겨 듣는 노래 하나 신청합니다. 라이라는 곡인데요. 꼭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 장훈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셨군요. 제가 장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저는 처음 들어봐요. 태국 노래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최윤호님, 야간 근무 중인데 졸립네요. 벌써부터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야간 근무하신 분들께서 우리 애프터클럽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사실 겨울에는 새벽이 되면 더 춥잖아요. 근데 이제 날씨가 여름이 가까워지다 보니 오히려 새벽이면 선선해져가지고 뭔가 기분이랄까 아니면 또 야외에서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날씨에 막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서 그건 참 다행입니다. 우리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얼른 끝내고 집에 들어가셔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만 세 곡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1614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마코토 오존의 Don't Slice It. 이건 연주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 이장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파미의 Lie. 세 번째 곡 최윤호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둘째 이모 김다비의 주라주라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어떤 푸념도 어떤 고민도 다 들어드립니다. DJ 미라니에게 말해주세요. 힘이 될 거야. 칭얼칭얼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451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란디 누나, 전 키가 큰 편인데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요. 키가 작은 사람이 좋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이거 좀 새로웠네요. 키가 이제 큰 사람을 대부분 이제 원하는데 키가 작은 사람이 좋다고 이제 짝사랑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기세와 매력으로 부딪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말은 키가 작은 사람 좋다고 했는데요, 그 약간 기럭지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뭔가 뭐랄까, 옷핏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키가 크고 옷핏이 좋은데 너가 날 안 좋아하고 배기겠어? 이런 느낌으로 좀 외적인 느낌을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유리한 편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이 좋다고 했지만 이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얽매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저는 계속 더 들이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산들의 취기를 빌려라는 곡 가져왔어요.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한테 며칠 편히 놀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요. 한번 학원에 안 가면 보충 수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대신에 오늘 하루는 푹 쉬라고 말해줬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진짜 우리 하연님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뭔가 옆에서 이제 아드님이 너무 힘든 게 눈에 보여서 진짜 푹 쉬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더 힘들 거를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은 못하겠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저는 충분히 위로가 될 것 같거든요. 뭔가 이런 좀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했을 게 미라니 한시라니 이건 에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사연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번으로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도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노래.

매일 수요일 새벽 2부에선 미라니가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들을 들려드려요. 미라니의 픽뮤직. 오늘은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아티스트의 곡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인지라는 아티스트의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클럽, 댄스 음악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DJ들이랑도 협업을 많이 하시는 그런 아티스트입니다. 먼저 두 곡 들어볼게요. 첫 번째 곡으로는요, Teen Angst.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는 You Own 이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다음 두 곡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Good Time Girl, 두 번째 곡으로는 Boys and Shit 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So,

boys ain't rich. 계속해서 인지의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보데가, 두 번째 곡으로는 진스라는 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0: I just showed up at your door, just like that.
1: 마지막으로 인지의 곡 두 곡 듣겠습니다. 첫 번째 곡으로는 In a Mood, 두 번째 곡으로는 Everything is Never Enough.

한 주 동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홈페이지 게시판과 애프터클럽 SNS에 사연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이 시간엔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가 방송됩니다. 끝곡으로 티파니 데이의 Start Over 이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0: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또렷한 세상을 되찾아주는 전문가, 바로 안경사죠. 28년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온 안경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안경사 모임 회원들입니다. 이들은 최근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세상을 밝히는 시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시력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어르신들께 정밀검사와 함께 맞춤형 안경까지 지원했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한 탓에 집안일조차 버거웠던 어르신들은 새 삶을 선물받은 기분이라며 안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죠. 안경이 흐릿했던 세상을 선명하게 되찾아준 건 물론 세월만큼 희미해진 행복이란 감정도 되찾아준 셈이네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오늘의 TMI. 친구들 투표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오늘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날입니다. 혹시 오늘도 당연히 출근해야 되는 줄 알고 눈뜬 친구분들 계시나요? 오늘 지방선거 날이라 법정 공휴일인데요. 공휴일이라고도 뭐 투표 안 하고 바로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잠시 후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내 투표소에 가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신분증 꼭 챙기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금요일 날 사전투표를 해놨고요. 오늘 개표 방송을 보시면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제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누가 당선됐나 확인도 하시고, 사실 얼굴보다는 목소리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 주무실 것 같죠? 밤 12시부터 나올 것 같거든요. 예. 혹시나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찡디다 좀 반가워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투표하시고 뭐 할 예정인지도 궁금합니다. 친구들의 하루를 보내주세요. 듣고 싶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전화.
1: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2: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1: 비다샵!
2: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1: 비다이렉트샵!
2: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1: SK브로드
3: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6275님의 문자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밤에 찡디가 개표 방송에 나와요? 그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니 자기 전에 꼭 개표 방송 보고 잘게요. 찡디 만나면 괜히 반가울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은 친구분들은 밤에 또 제 목소리 나오면은 어? 하고 아, 나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쟁디, 머리 아프게 열심히 공부하는 저에게 잘할 수 있다고 잘하라고 응원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다시 힘내서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신청해요.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엄경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새로운 공부를 도전하셨다고. 일단 도전 자체가 정말 큰 용기이자 시작이잖아요. 우리 경비님 잘하실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피는 것도 힘들죠. 안 하다가 갑자기 한 건데. 근데 그 힘든 시간 버티다 보면은 그게 또 익숙해져서 앉자마자 집중하고 또 공부에 빠져들고 있는 또 늘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낄 거고요. 그때부터 탄력받아서 이제 쭉쭉 더 나아가실 겁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렇게 응원해 드릴게요. 새로운 출발을 응원받고 싶을 때 목동익문세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응원과 선물 챙겨드리고 신청곡도 틀어드릴게요. 지방선거 날인 오늘 어디에서 뭐 하면서 펌펌 듣고 계시나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3984님, 저는 새벽에 눈이 일찍 떠진 김에 산책 겸 투표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도 이미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네요. 얼른 투표하고 산책 조금 하고 집 돌아가서 쉬어야겠어요. 그럼 내 권리 행사하셔야죠. 그리고 줄이 길어도 투표줄이 생각보다 빨리 빠져요. 네, 그렇게 오래 기다리실 것까지는 없다. 2222님, 오늘도 새벽 운행을 나왔는데요. 오늘따라 졸음이 와서 잠시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펌펌 들으며 잠 깨는 중입니다. 잠이 확 달아나도록 문세윤 한해 추가 부른 비행기 틀어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아직도 새벽 공기가 주는 그 시원함이 있어서 새벽 공기랑 펌펌 들으면서 스트레칭 좀 하시면은 잠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세윤추의 비행기까지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해드릴게요. 0958님, 저는 지금 투표 참관 알바하러 가는 중이에요. 일찍 오라고 했는데 살짝 늦잠 자서 지금 헐레벌떡 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알바하기로 했는데 제 체력을 지켜주세요, 찡디. 아유, 헐레벌떡 가셔야죠. 네, 오늘 바쁘겠지만은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거다라는 뿌듯함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7095님, 남편이 오늘 본인이 육아를 다 하겠다고 하네요. 저희 아이가 완전 아침형 인간이라 지금 일어나거든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랑 아이 목소리가 들리네요. 오늘 남편이 육퇴하라고 했으니 저는 좀 더 누워있다가 일어나려고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게 뭐 남편분 일하다 보면은 아이와의 시간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남편 쉬는 날이라도 아이와 좀 시간 같이 보내고 또 그런 애착을 형성하고 꼭 필요하죠. 오늘 7095님은 조금 한 발자국 뒤에서 푹 쉬시면서 또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유미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이 곡 듣고 잉데카솔로 돌아올게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엄마 미워 님입니다. 띵디 안녕하세요. 저도 잉데카솔이 필요해서 찾아왔어요. 엄마는 요즘 한글 공부를 하러 다니세요. 하루는 시와 편지를 써오라는 숙제를 받아오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셔서 제가 엄마 입장이 되어서 엄마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넣고 시와 편지를 써서 문자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엄마가 연습장에 옮기는 과정에서 글자를 빼먹으신 거예요. 영상통화를 하면서 확인하고 그거 고쳐드리느라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니 네 동생은 알기 쉽게 잘 알려주는데 넌 왜 이렇게 어렵게 알려주냐 이러면서 짜증까지 내시더라고요. 전 진짜 열심히 잘 알려드린 건데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사실 언니랑 동생은 선생님이라서 누군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시는 거죠? 저 진짜 상처받아서 지금 엄마한테 삐졌습니다. 쨍디가 호호 해주시면 좀 풀릴 것 같아요. 저 잉데카솔 발라주시고요. 제이레벳에 웃으며 넘길래도 신청해봅니다. 사연 보내주신 엄마 미워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진짜 그 대상이 내 가족이다? 이러면은 얘기가 또 달라지고요. 우리 따님이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뭐 제가 막 어머님은 못된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가 예, 안 되겠네요. 이렇게는 말을 못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조금 잘못하셨다. 예. 가르쳐주는 마음도 있고 또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우리 엄마 다시 공부하고 그 숙제인데 그 마음을 조금 몰라주신 것 같아서 충분히 서운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사연자님 제가 이번에 호해드리고 잉데카솔 발라드렸으니까 신청곡처럼 웃으면서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또 도움 요청하시면은 싫은데 엄마 또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지 말고요. 그때도 또 웃으면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들 언제든 상처받았을 때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제이 래빗의 웃으며 넘길래 듣고 올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재미와 감동 두 가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라디오가 있다는데요. 바로 이인권의 펀펀투데이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사연에 따라 위로되드리고 함께 웃기도 할게요. 방송 들으면서 저한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5시부터 7시 사이에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진님, 저는 오늘 엄마랑 둘이 점심쯤 투표하러 갔다가 근처에 있는 맛있는 파스타집에서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늘 바빠서 서로 얘기도 잘 못하고 반복되는 일상만 살아내다가 이런 여유로운 시간 가질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네요. 찡디는 오늘 뭐예요? 저는 오늘은 뭐 반복되는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치열한 일상을 보낼 것 같아요.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리허설을 계속 막 실수하면 안 됩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긴장되게 또 중요한 결과를 한 밤 12시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8님, 제주에서 출첵하는 김혜자입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감귤밭에 왔어요. 조용한 도로 위에 라디오 음악이 흐르면 잠들어 있던 마음도 조금씩 깨어난 것 같아요. 귤밭 사이로 스치는 바람, 멀리 보이는 한라산, 그리고 천천히 밝아오는 하늘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면 오늘

또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출근은 분명 쉽지 않지만 앞으로도 힘내서 살아보려고요. 올해도 맛있는 한라봉 키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참 이 문자에서 우리 김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좀 느껴지고요. 여유도 있고 환경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담담하면서도 서글서글한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한라봉 맛있게 한번 키워보시죠. 자, 크리스티나 아길라의 뷰티풀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두 곡 띄워드릴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뷰티풀, 다섯 손가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듣고 왔습니다. 8762님이 친구랑 만나서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예쁜 사진도 찍기로 했어요. 11시쯤 만나기로 했지만 놀 생각에 너무 설레서 벌써 일어나버렸네요. 오늘 어떤 거 입을지 하나하나 코디해보면서 펑펑 듣고 있습니다. 찡디는 사진 찍거나 좀 꾸미는 날에는 어떤 거 입는 편이에요? 보통 이런 약간 셔츠류? 예, 입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입었을 때 왜소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위주로 입습니다. 잘 일어나셨네요. 또 일찍 일어나야 붓기 빠져서 사진도 예쁘게 나와요.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 3부에서는 문안 인사로 아침 문 열어보고요. 오늘 지방선거날에 맞아서 특집 코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2026 찡디의 선택인데요. 어떤 코너인지 많이 궁금하시죠? 재밌게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속해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이 있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916님이 반가워요. 이른 시간에 놀러 왔습니다. 사실 다른 방송 듣다가 여기 처음 온 건데 지금부터라도 함께 해볼게요. 신청곡은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1916님. 우리 범펀투데이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예, 우리를 소개할 수 있는 한번 들어보시고 가진 마시고요. 항상 여기 계셔주시고요. 예. 1916님의 신청곡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그리고 위너의 아예까지 두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태용의 와일드 듣고 왔습니다. 8120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오늘 지방선거 날입니다. 친구들 벌써 일어나셨나요? 보내주신 출석 체크 문자들 만나볼까요? 7284님, 징디 출첵. 오늘 1등으로 투표하고 싶어서 왔는데 벌써 투표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와, 부지런한 분들 많이 계세요. 에, 여러분 어디 놀러갈 계획이 있다면, 뭐 약속이 있다면 미리 투표하고 오늘 나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잠시 후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특별한 코너 준비했는데요. 2016 찡디의 선택, 이 코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관의 펌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2: 편안하게 코에메디, 튼튼하게 코에메디, 오래오래 코에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에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에메디. 코에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4: 그래 그래 그레이논.
5: 아!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8: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9: 하이마트로 가요.
3: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레노.
11: 충전 부담 없는 레노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로 경험하는 도심 최대 75% EV 모드 주행. 고유가 시대에도 유류비 걱정 없는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6월 30일까지 르노 하이브리드 전차 중 시승 이벤트에 참여해보세요.
10: 르노.
12: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3: 단백질의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12: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13: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14: 글레오?
15: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것들 저 찡디가 명쾌하게 선택해드립니다. 지방선거 날이죠. 여러분도 지방선거를 위해 사전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투표소에 들러 소중한 한 표 남기고 오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녁에 SBS 개표 방송에 제가 참여하는 만큼 펀펀투데이에서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고민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아주 사소한 고민부터 진지한 고민까지 모두 다 제가 선택해드리지만 한 가지 조건은 선택당한 대로 무조건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듣고 싶은 신청곡까지 적어주시면 함께 들려드릴게요. 그럼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하나씩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쉼표가 필요해님. 요즘 회사 일도 바쁘고 리프레쉬하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 혼자 조용히 호텔 예약해서 호캉스를 다녀올까 고민 중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만 막상 결제창을 켜두니까 밀려옵니다. 큰맘 먹고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홈캉스로 알뜰하게 쉬는 게 맞을까요? 찡디의 선택에 제 주말이 달렸습니다. 신청곡은 쉬면서 힐링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도영의 쉼표입니다. 우선은 호캉스 짜릿합니다. 예, 이게 돈 일해서 벌고 일해서 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선 침구부터가 집에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리고 누워 있어도 되고 안 치워도 된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조식 챙겨 먹게 만드는 이 매력이 있거든요. 지금 쉼표가 필요해 님은 이번 주말에 뭐 할지 고민 중이시네요. 자, A. 돈은 좀 많이 들어가도 호캉스를 간다. B. 알뜰하게 홈캉스로 대체한다.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쉼표가 필요해 님은 B. 홈캉스로 대체한다로 가시죠. 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호캉스 좋아요, 짜릿해. 하지만 혼자서 간다. 가끔씩 외로울 수 있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돈 쓰고 혼자서만 땡플릭스를 볼 거면 집에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누구와 함께 연인이든 가족이든 부모님들 누군가 함께 했을 때는 그 뭔가 좀 대접받는 기분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단가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는 알뜰하게 홈캉스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으쌰라 으쌰 님이에요. 징디, 요즘 저희 가족에게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축구장을 가는 건데요. 원래는 야구장을 가려고 했지만 예매가 너무 어려워서 축구장부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직관하는 걸 좋아해서 재밌게 잘 다니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유니폼부터 응원도구까지 다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꽤 나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굿즈를 다 사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축구장 가서 직관하는 게 목적이니까 굿즈는 사주지 않고 그냥 응원만 하자고 설득하는 게 맞을까요? 징디의 현명한 선택 기다릴게요. 노래는 유정석의 질풍가도 신청합니다. 아, 직관 꽤 많이 가봤죠. 특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서는 저는 응원 도구보다는 이 유니폼이라든지 이제 또 이 머플러라고 하죠. 팀별로 구단별로 나오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것들은 아, 구매 욕구가 올라가고 실제로 유니폼은 그래도 몇 장 정도는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생이면은 이 나이 때 저런 것들 너무 갖고 싶거든요. 다른 사람들 입은 거 보면은 나도 따라 입고 싶고 저도 엄청 졸랐고 하지만 그 당시 초등학생인 저에게 저의 아버지는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으로 지금 삐뚤어져서 좀 내 월급을 가끔씩 녹이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유니폼의 경우는 이게 가격대가 조금 달라요. 이게 선수들 입는 용이 있고 이제 레플리카라고 해서 똑같이 이게 모조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금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완전 기능성을 안 넣은 두 가지 라인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라면은 선수용보다는 레플리카 쪽으로 가면은 조금 부담이 되긴 하지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으쌰라 으쌰님은 축구장 직관 앞두고 고민 중이십니다. A. 아이들이 원하는 굿즈를 사준다. B. 비싼 굿즈는 사지 않고 응원만 한다.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으쌰라 으쌰님은

A 굿즈를 사준다. 다른 건 말고요. 유니폼 정도는 사주십시오. 이거 사면은 직관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요즘 덥고 비도 오고 막 이러거든요. 이럴 때 입으면은 이것만한 옷이 또 없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냥 빨아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아이들이 두 명이잖아요. 애들 거 두 명이 사면은 한 20만 원 언더로 막을 수 있거든요. 예, 10만 원은 넘어갈 겁니다. 두 장을 사면은. 근데 그 정도 하면은 한철 충분히 입을 수 있으니까 요거는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친구들이 보내주신 고민들, 글쎄요, 제가 잘 선택을 해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쯤에서 신청해주신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도영의 쉼표, 유정석의 질풍가도 듣고 돌아올게요.

친구들을 대신해서 선택드립니다. 2016 찡디의 선택 어떤 사연 남겨주셨을지 이어서 소개해드릴게요. JJ님, 저는 아기 고양이...

볼빨간사춘기에 썸탈 거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요청하셨을지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Yes or No님. 동네 헬스장이 딱 두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는 한인데 시설이 좀 낙후되고 오래된 헬스장이고요. 한 군데는 한 달에 30만 원인데 최근에 생긴 곳이라 시설도 좋고 기구들도 반짝반짝일 것 같고요. 한 달에 30만 원 이건 너무 비싸.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5만 원을 좀 다니면서 운동이 너무 매력을 느끼고 좀 더 이 비싼 기구들 좋은 시설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5만 원짜리 다니면서 빠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싸게 지냈지만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 없는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갈지 못 정했어요. 누구는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갈 수 있는 효율성 좋은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하고요. 누구는 낭만 넘치게 유유자적한 배를 타고 가고 싶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요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주를 다녀왔고 저희 가족 역시도 한번 나왔던 주제입니다. 어쨌든 이제 비행기 표가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 이돈 주고 비행기를 탈 바에는 배를 한번 타보는 게 어떻냐. 그 안에서 할 것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걸로 결국은 조율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정 여인님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A. 빠르게 갈수 있는 효율성이 좋은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간다. B. 낭만 넘치게 이따 아니면 언제 타보냐? 배를 한번 타보자.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우정 여행님과 친구분들은 A. 비행기를 타고 간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배에서 하루 보내는 것보다는 제주에서 하루를 더 보내는 게 이게 조금 더 가성비와 낭만을 더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행기 타고 1시간 안쪽으로 도착을 하셔서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친구들이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볼게요. 고민왕님. 찡디, 오늘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고민했는데요.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집콕을 하고 상쾌하게 씻고 누워서 뒹굴뒹굴 쉬는 게 좋을까요? 내일 또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입니다. 고민이 되죠. 이게 또 지친 상태에서 사실 둘 다 나쁘지 않거든요. 몸은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은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떠들면은 거기서 충전되는 게 있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왕님은 오늘 A. 친구 만나서 스트레스를 푼다. 제가 올해 37이거든요. 이제는 부를 친구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시간이 더 흐르면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 없이 집에만 있는 경우가 생겨요. 친구들 편하게 볼 수 있을 때 그때 충분히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희는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

0: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1: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3: 저 인터넷 IPTV 바꾸려고요.
2: 비다샵
3: 요금 할인도 많이 받고 싶은데요.
2: 비다이렉트샵
3: 믿을 만한 곳에서 가입하고 싶은데.
2: SK 브로드밴드의 공식 온라인 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
4: 약관 실독.
5: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친구들을 대신해서 시원하게 선택해드리는 코너 2016 찡디의 선택 함께했는데요. 제가 진지하게 고민왕님이 신청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메이징, 알로베스 마징.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칠 아대, 요즘 홍보.
5: 그래서 저는 이불, 베개, 패드까지 누잠 쿨 에어로 싹 바꿨더니 몸은 시원, 잠은 쿨쿨. 열대야?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의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도.
6: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7: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6: 유미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7: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6: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7: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6: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자, 저는 오늘 날이 날인지라 의상 입을 때 좀 특별히 신경을 좀 썼습니다. 고동색 구두에 회색 양말에 네이비색 반바지, 자 그리고 흰 셔츠, 늘 다양한 걸 입다 오늘 좀 얌전해 보이지 않아요? 자, 저는 아무래도 보는 라디오도 있고 하니까 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좀 신경을 썼는데 여러분은 각자 마음에 드는 색깔, 번호, 후보 이름 다시 한번 잘 살펴보고 투표해야 되는 거 아시죠? 나들이 가기에도 딱 좋은 날씨지만 오늘 제일 중요한 스케줄은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투표도 중요하지만 후토크도 중요합니다. 선거날에 친구끼리 가족끼리 은근 다툼이 많이 벌어진대요. 누구 찍었어? 아우, 아, 그 사람을 왜 찍어? 저 사람을 찍어야지. 서로 이 말 저 말 함부로 하다가 빈정상할 수 있는 거죠. 굳이 후토크할 거라면 각자 의견 서로 존중하면서 발전적인 토론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오늘 생방송 끝나고 간단한 뭐 녹음들 좀 끝내고 점심때쯤 하여튼 어쨌든 선거를 할 예정일, 투표를 할 예정인 김영철의 파워FM. 저는 김영철입니다.

생각했는데 철없지랑 통했네요. 다들 투표합시다. 그럼요. 오늘 6월 3일 수요일. 자, 오늘 꼭꼭꼭 시간을 내어서 짬을 내어서 투표하시고요. 노각 마켓! 저와 헤너지가 준비한 애장품을 무료 나눔합니다. 자,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지 궁금하시죠? 오늘 끝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젯밤에 계속 우리 작가, 우리 지은 작가랑 오빠 골랐어? 이거 어때 저거 어때? 아, 그거 할까? 오케이, 그 둘 중에 고를게. 다시 집회!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안녕하세요, 배우 윤경호입니다. 낮에는 에어컨이라도 빵빵 트는데 전 그런 거 몰라요. 여름밤에 필수품. 아 차가 시원한 잠 누잠.
2: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5: 에어컨 청소 믿고.
6: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7: 국가대표 기술 교육. 폴리텍
8: 대학.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서요.

유산균은 장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최원숙 씨는 불렀는데 정민 씨가 투피 후에 휴식을 가지면 좋겠지만 오늘 저희 어머니 퇴원날이라 새벽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항상 걱정인데 그래도 큰 수술 후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철없디 저희 어머니 잘 퇴원하시고 건강하시라고 응원 한번 부탁드려요. 아유 우리 정민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책을 나왔어요. 휴일에 무조건 같이 공원 산책을 나오는 게 루틴이라 나온 거긴 한데요. 말없이 한 시간 넘게 걸어다니니 너무 불편하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 불안하네. 지금 얘기 지금 먼저 나 라디오 사연 보냈어 라고 빨리 얘기하세요. 은숙 씨 그리고 남편분도 웃으면서 얘기 좀 받아주시고 야 나는 이렇게 이틀째 말 안 한 적이 상상을 못해가지고 슬쩍 이렇게 또 라디오가 또 매개체가 됐으니까 푸세요. 은숙 씨 정민 씨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미 세트 드리고요. 7시 18분이 딱 되어 갑니다. 이제 7시 8분이에요. 기상청 가볼게요. 백혜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없디.
0: 열이 올라요.
1: 더워요.
0: 더워요. 에요. 오늘 날씨 얘기 들어볼까요?
1: 네, 선거일인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계속됩니다. 투표하러 가실 때 시원한 옷차림이 좋겠고요. 낮 동안에는 햇볕이 강해서 모자 등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야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모두 31도, 구미와 상주 32도로 무척 덥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은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졌습니다.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 자욱하겠고요. 강원도와 충북 남부 내륙으로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하늘을 알고 싶어 나에게 날개가 없으니 노래라로 대신해볼게요. 언차했죠. 날개 듣고 빵야 빵야도 날개를 달듯이 날아가듯 해볼게요.

0: 딴딴딴. 아침을 열어 젓가루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 퀴즈 풀고 수분 보충 음료와 백화점 상품권까지 챙겨드리는 빵야 빵야 빵야.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수분 회복 솔루션 링티와 함께하고요.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걱정이 많았는데 씩씩하게 즐기며 다니시는 걸 보고 저도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다는 용기를 주셔서 오늘도 열심히 도전하려고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배움을 응원하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한유나님.
1: 네, 안녕.
0: 아주 나이스. 유나씨.
1: 네, 안녕하세요.
0: 키는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제 키가. 아니, 아침에 또 노래 또 시원하게 보니까 기분 좋아지죠?
1: 네, 좋아져요.
0: 아, 유나님, 유나님. 본인 사연도 아니고 어머니 사연으로 주셨는데, 와, 어머님이 이번에 대학생이 되셨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떤 공부하는 거예요?
1: 또 노인대학에서 심리학과 공부하셔요.
0: 어머머, 심리학과. 이제 심리학 공부해서 우리 며느리 심리 다 맞추고 그러면 어떡하시려고.

0: 아니 근데 어머니 공부하신다고 하니까 가족들 반응은 어땠어요?
1: 남편은 어머님 이제 스트레스 많이 그래. 받으실까봐 걱정하셨고 저는 열심히 응원해드렸고요. 저희 아버님은 요즘에 도시락까지 싸시면서 열심히 응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0: 아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며느리 응원해주지 남편 도시락 싸주지 왜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10대 때로 돌아가서 공부만 네. 하면 대동적인 서로 자극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1: 맞아요.
0: 그러면 우리 또 박사 전공까지 하신 우리 유나님은 같은 전공이 아니면 전공은 뭐예요, 유나 씨는?
1: 저도 심리학 학사를 했기 때문에 전공은 같아요.
0: 서로 심리학 공부 너무 재밌는데 어머니 그 심리가 아니에요. 내 심리가 맞단다. 아니 근데 잠깐만 두 분이
1: 네네.
0: 엄청 친하신 것 같아요. 딱 문자와 사연으로 봐도.
1: 네 맞아요. 저는 힘든 일 있을 때는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죄송한데 어머니 저희 시어머니한테 먼저 전화드려서 엄마 나 너무 힘들어 하면 어머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얼른 와 엄마가 밥 해줄게 해서 엄마 집밥 먹고 힘내고 있어요.
0: 제 그런 가족들 아는데 아들이 보통 겉돌지 않나요 그런 사이에?
1: 어떻게 하셨어요?
0: 나 귀신아 간호사 환자가 있는 장소.
1: 병원.
0: 사다성어 겉은 부드럽고 속은 굳셈 외유
1: 내강
0: 인물 퀴즈 I believe 나는 울고 싶진 않아 산수 퀴즈 원숭이의 양 손가락과 발가락 개수를 모두 더하면
1: 20개
0: 그렇지 넌센스 가장 화가 많은 숫자는 할아버지 땡땡 모자 썼네 자 두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 오늘 상품 수분 보충 음료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 그리고 또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 한마디 해주신다면
1: 네, 어머님, 아버님, 삶의 여행을 배움으로 채워나가시는 모든 길을 정말 많이 응원하고요. 따뜻하게 손잡고 오래오래 우리 함께 걸어가요. 그리고 우리 남편, 나한테 이렇게 예쁘고 소중하고 귀한 가족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0: 그래요. 아유, 그래도 또 저 시어머님 뵈러 갈 때도 그렇게 하세요. 여보, 나 갔다 올게. 유나 씨,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2: NH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3: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복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
3: 한 번 맛보면 훌라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5: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6: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5: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6: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7: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8: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9: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9: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0: 역시 키움
9: 키움 증권
11: 05부터 25년도 회견도 증권사 주식량
12: 제품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3: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구 표면의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자, 오늘은 이땡땡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선물도 뽑을 거고요.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오브 콜스 이 기분은 저의 새로 오신 차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석규님 같은 목소리라 들릴 때마다 힐링되는 느낌인데요. 최근에 회식 때 노래방을 갔는데 아, 그 좋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 노래하는 목소리가 완전 다르고 심지어 음치시더라고요. 완전 반전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신청곡은 있지의 달라 달라입니다.
1: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2: 예쁘지만 아는 나는 달라 달라. 어떻게 한 거야?
0: 오늘처럼 성공과 문자 주제
1: 완전 대반전이야. 아니 이 사람에게 이런 반전이
0: 깜짝 놀랐던 순간도 있으시죠? 아니 진짜 어떤 반전 이미지나 행동으로 깜짝 놀란지 보내주세요. 아니 듣고 싶은 노래 신청해주시고 아 나 성훈이 씨랑 나랑 옛날에 만원행 뭐 갈 때 했나? 아 둘이 야외인데 경주에 갔는데 약간 산물 아저씨 같은 느낌 전통 계량한 보이고 딱 나오시는데 이만기 선배님처럼 생기셨어요. 딱 똑지르면서 우와 오 진짜 그때는 그런 날 없으니까 테토남 우와
3: 안녕하세요 성훈이 씨랑 김영진 씨 두 분이시죠? 네 진짜 팬입니다.
0: 나보다 더 하이톤에 깜짝 놀랐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1: 첫 번째 철업성이죠. 이치가 부릅니다. 달라 달라.

0: 철학성 공감한대 주제 완전 대반전이야. 문자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문자 안 오는 것도 대반전이야.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살다 보면 진짜 완전 대반전일 때 있잖아. 키가 엄청 크고 남자다운 진 십자수 하던데요.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제가 그죠, 우리가 덩치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이영희님도 구름. 창원에서는 어제 비가 왔는데 오늘은 맑은 구름이 보입니다. 1680-209님도 정답 보내주셨네요. 선곡 확인해주세요. 3분 영철 번식 준비할게요. 여러분 Stay the land, don't go anywhere.

0: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정부가 포상하는 산업훈장. 올해 최고의 영예 금탑 산업훈장의 주인공은 48년간 선박 제조 현장에서 근무한 이유범 씨입니다. 1978년 조선회사에 입사해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엔진기계의 생산 시스템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 원가를 절감했고 1435건의 품질 안전 개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실력과 열정으로 쌓아온 기술의 길,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금탑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 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6: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김 대표, 그 회사 신입들은 퇴사를 안 하네?
4: 서울형 이음공제 덕분이지. 직원은 월 10만 원 내고 서울시랑 회사가 각 12만 원을 적립해서 3년을 근속하면 1,224만 원을 주거든.
3: 근데 우리 회사는 지역이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
4: 아니야, 올해부터
5: 두피가 어려움 76%, 두피냄새 71.6% 감소? 이런 꿀템을 어디서 찾았어?
6: 아빠 머리 빠진다고 친구들이 추천했어.
7: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오케이, 바로 주문할게.
8: 잘 만들었다, 몽잘.
9: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아.
10: Good morning,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늦었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0%.

0: 결코 가볍지 않은 수요일의 아침 단상 양철 본세.
1: 轻轻笑声在为我送温暖，你为我注入快乐。
0: 얼마 전 혈액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밤송이를 삼킨 듯 속이 깔깔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범위가 또 늘어나다니. 건강검진 결과지에 정상, 정상, 정상으로 이어지던 수사들은 언젠가부터 경계, 주의, 재검사 요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백지였던 의사의 소견 페이지도 무엇 무엇을 추적 검사하라는 안대로 채워지는 중이었다. 내 몸은 더 이상 최신품이 아니었다. 중고장터식으로 말하면 생활 기스가 있고 사용감이 있습니다로 묘사되는 몸이 되었다. 낡은 것, 중고품, 헌 것 같은 단어를 되뇌며 울적해하다 대학 신입생 시절이 떠올랐다. 선배들은 우리들을 새내기라고 불렀다. 밝고 산뜻하고 풋풋하고 그야말로 새것 같은 단어였다. 새내기 환영의 자리에서 한 선배가 웃으며 말했다. 얘들이 새내기며 우린 이제 헌내기야? 아니지, 우리는 정든내기지. 정든내기라 그 말이 참 좋았다. 새것의 반대가 꼭 헌것이어야 하나? 정든 것일 수도 있지. 그때부터 나만의 사전에서 새의 반이어는 정든이 되었다. 헌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정든 것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의 육체를 돌아본다. 물건은 낡으면 새것을 살 수 있고 집이 낡으면 새 집으로 이사갈 수 있다. 하지만 육체만은 모두 1인 1기종씩 보급받아 교환 반품이 절대 불가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주제에 낡았다고 다 됐다고 팽개치다니 이 몸이 너무 억울해할 것 같다. 수십 년간 함께온 정든 몸 말이다. 홍인의 고르고 고른 말 중에서. 영철본색. 자동차도 몇 년 타면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하는데 하물며 50년 넘게 쓴 머리, 어깨, 무릎, 발, 관절과 위장들은 오죽할까. 아픈 데 없이 쌩쌩한 게 더 이상한 거겠지. 토닥토닥 쓰담쓰담 조금만 더 천천히 나이 들어가자 마이 바디야.

롱쌈스 매일 아침 8시 아침 단상을 나눠보는 영철본세. 오늘은 정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몸도 77년 산 정든 몸이라 여기저기 삐걱거려서 병원을 자주 가게 되네요. 세포 분열하듯 흰머리도 갑자기 늘어서 속상한데 뭐 이 또한 열심히 산 흔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여야겠죠. 젊을 때보다 좀 더 지혜로워지고 여유로워진 50대 정든내기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앞으로 또 수십 년 이 몸으로 살아가려면 하루하루 좀 더 아끼고 가꾸며 내 몸의 신호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잘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래요. 마흔대 달랐고 즙을 먹기 시작했고 예, 건강식, 보양식, 그 다음에 뭐 각종 비타민을 챙겨 먹다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사연 주신 분처럼 고장이 자주 나죠. 예, 저도 우리 철가루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시작했을 때랑 그죠 한 해 한 해 조금 다르죠. 감기도 잘 안 걸리던 제가 뭐 코감기, 목감기 걸려가지고 막 골골거리면서 근데 차 목이 쉬진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든 그 감기기로도 방송을 해내고 무릎도 수술하고 여기서 하면서 참 여기서 별거 다 하면서 아프고 병원 가고 그랬네요. 저도 딱 6년 전쯤 2020년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딱 높게 나와서 이제 그 정상이 약간 주의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뭐 양배추 즙을 갈아서 먹 혹시 했더니 약도 있는데 그래서 그 아침에 콜레스테롤 수치 약을 6년 먹으니까 저는 이제 완전 수치는 떨어졌는데 근데 이게 또 끊으면 안 될 거예요. 계속 이제 꾸준히 먹어야 되고 아 유혜영님이 저도 74년생이거든 올 3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검진 결과가 위험 경계선 시작이에요. 유유유 이번 달 피검사 다시 받아야 해요. 조금 우울하네요. 혜영님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게 74년 동갑생들한테 얘기하면 돼. 나한테 얘기했듯이 나도 피검사 다시 받고 나도 검사 다 받고 그래요. 양인 선생님이 그때 그러더라고. 선생님 나이 들면 새벽에 깨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들한테 전화하면 돼. 넌 깨니? 나도 깨. 그러면 안 우울해져. 아 그래요? 그럼 자꾸 밑에 애들 만나서 오면 우울해져.

내 또래 만남인데 혜영 씨 내 또래랑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혜영 씨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도 아까 새가 새것이 정등내기로 바꿨잖아요. 저 늙다란 단어 안 좋아요. 형 씨 너 늙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라고 해줘. 이왕이면 기분이 늙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종일. 나이 들어서 잘 나이 들려고 할 겁니다. 그럼 또 옆에서 그런다. 그게 저 늙어서 그래. 아이씨. 형씨 우울해하지 마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정땡땡님께 백상 챙겨드리고 영철본색 게시판에 다양한 글 철가루도 함께 나누고픈 단상 올려주시고 이제 8시 뉴스 시작할게요.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의 뉴스 지금 시각 8시 7분 14초 지나갑니다.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 오늘 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박종옥님은 정글리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가슴 철렁해졌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1: 아니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0: 네, 네. 그래요?
1: 20대 때부터 이 몸이었기 때문에
0: 그래도 왜 육류를 좀 이제 줄이시고 네네. 육류 섭취를 줄이시고 생선 위주 뭐 샐러드 채소
1: 네 뭐 그건 뭐 언제나 듣는 말이죠 뭐
0: 최태형님이 정글리에 투표하셨나요? 삼겹살과 항정살이 출마하면 어디에 투표하시나요?
1: 아 네 투표는 저는 이제 본 투표를 하려고 아직 하진 않았는데 네. 삼겹살과 항정살이 출마하면
0: 하나 둘 셋 삼겹살. 나도 삼겹살. 네. 그래.
1: 아주 조금 더 서민형이다 보니까. 네.
0: 같은 당이네요.
1: 아, 네네. 그러니까요.
0: 같은 살이네요. 같은 살. 그죠?
1: 너무 치열합니다.
0: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로 또 우리 선거 얘기 나온 김에 뉴스 얘기 시작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있죠?
1: 네. 오늘 오전 6시부터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곳의 행정을 이끄는 도지사 및 광역시장, 시장 및 구청장, 광역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교육감까지 뽑는 선거인데요. 일반적으로 총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셔야 하고요. 재보궐선거 지역은 총 8장, 세종이나 제주는 4장의 투표용지가 발급됩니다. 투표용지가 많은 만큼 대선이나 총선보다 절차가 복잡한데요. 먼저 지방선거 본투표는 사전선거와는 달리 정해진 장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투표소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투표하러 가실 때는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등 법정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나 사진은 안 됩니다. 처음 투표소로 들어가면 7장의 투표 용지를 받는 유권자의 경우 3장을 먼저 발급.
0: 진짜 많이들 실수하거나 그러는데 네, 투표 인증샷 올리는데 바깥입니다. 그죠? 건물
1: 네,
0: 밖에서.
1: 건물 밖에서 찍으신
0: 그래요.
1: 분입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개표 방송도 기대되시죠? 역시 SBS죠?
1: 맞습니다. SBS의 개표 방송은 해외에서도 늘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특유의 그래픹 맛집은 뭐 여전하고요. 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생성형 AI까지 동원한 미래형 개표 방송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픈 AI와 협업해서 선거 정보를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당선 예측 시스템도 강화했습니다.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도 실시되는데요. 오늘 저녁 6시 투표 종료와 함께 발표가 됩니다.
0: 네, 오늘 지방선거 첫 뉴스로 짚어봤고요. 자, 다음은요. 도심 한복판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1: 네, 지난달 귀가 중이던 생면부지의 여학생을 살해하고 도움을 주러 온 남학생까지 크게 다치게 한 23살 장윤기가 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윤기는 그동안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수사 결과 장윤기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뒤 신고를 당하자 이에 격분해 흉기를 들고 주변을 배회하던 중 사망한 여고생을 납치해서 또다시 성폭행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에 실패하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장윤기는 또 지난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며 중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한편 피해자의 가족은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고인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17살 이...

0: 해서 격리되도록 강력한 처벌을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네.
1: 아, 다시 한번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팀이 드디어 완전체가 됐다고요?
0: 네, 그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마치고 이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드디어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헝가리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뒤 다음날 파리에서 이 도심 퍼레이드에 참석을 했고요. 구단 축하 행사까지 마치고 곧바로 11시간을 날아와 우리 대표팀이 머물고 있는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도착한 즉시 짐도 풀지 않고 예선에서 체코와의 첫 경기를 갖게 되고 19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 그리고 25일 오전 10시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를 갖게 됩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고요. 그럼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0: 영국에서 물 건너온 찐 영국인.
1: Welcome to England.
0: 피터의
1: 진짜 영국식 영어.
0: 작가로 김병수님이 의뢰해 주신 사연입니다. 가끔 퇴근 때 제가 동료를 태워다 줄 때가 있어요.
2: 영철아 진짜 고맙다. 네 덕분에 편하게 왔어.
0: 그래 피터 조심히 가. 그런데 동료가 마시다 남은 커피를 차에 두고 내렸더라고요. 까먹었나 싶어 제가 치웠어요. 그런데 어제 또.
2: 야 영철아 진짜 고맙다. 네 덕분에 편하게 왔어. 갈게.
0: 친구가 내리고 옆을 보니까 또 다 마신 커피컵이 그대로 있었어요. 이건 습관인가 싶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영어로 조수석 앞에 붙여놓고 싶은데 피터가 도와주시겠어요? 마셨던 건 갖고 내리세요. 궁금합니다.

0: 저는 외동이었으니까 그런 그치? 거 몰랐어요.
1: 비교할 형제가 없지.
0: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저는 다 그냥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뭐 남매, 형제, 다른 가족에 보면서. 외모는 비슷해요. 우리 애들 아들하고 딸.
1: 근데, 아빠 닮았어요?
0: 한 4분의 3 아빠. 4분의 1 엄마 닮았고. 근데 행동이 진짜 극과 극이에요. 제일 티나는 게 아침마다 이제 깨워줘야 되잖아요. 학교 갈 때. 딸은 바로 미소 치면서 침대에서 내려요. 바로.
1: 딸은?
0: 너무 행복해. 아들은 진짜 뻥 아니고 20분 계속 소리 질러야 돼요. 안 움직여요.
1: 자, 그러면 네. 아들은 누굴 닮았어요, 그거를?
0: 엄마. 완전. 와이프도 인정해요. 와이프 지금 듣고 있으면 기분 안 나쁘죠, 허니? 네, 진짜.
1: 기분 안 나쁘죠, 허니?
0: 아니, 그거 나쁜 거는 아니죠. 그냥 다른 그러니까, 스타일. 아니, 다른 스타일.
1: 왜 이렇게 웃기지? 허니 기분 안 되죠. 나쁘죠, 허니?
0: 네, 네. 사랑해요. 근데 진짜 와이프도 그래서 와이프가 더 화나요. 자기 거를 아들이 닮으니까
1: 원래 진짜 닮은 걸 더 화내더라고. 네. 너는 그쵸. 진짜 누구 닮아서 진짜 나 닮아서
0: 그러니까 자기 닮아서 더 못 참아요. 저는 약간 살살 계속 깨우고 그냥 착하게 끝까지. 근데 와이프
1: 너무
0: 무서워요.
1: 신기하죠.
0: 무서워요. 네. 그 닮은 거
1: DNA가 뭐 누구 한쪽을 닮긴 닮겠습니다만 네. 아침에 딱 원하는 그림이면 둘 다 이걸 바라는데
0: 행복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근데 신기한 거 아들은 한 번도 늦은 적은 없어요.
1: 근데 그 캐릭터 쭉 간다?
0: 네.
1: 어차피 안 늦으니까 자기가 네. 20분을 다 알아.
0: 자기는 알아요. 일어나야 될 순간 알아요.
1: 알겠습니다. 피터 남미 얘기도 재밌고요. 피터 오늘 함께 할 표현이 이분이 왜 그 나 진짜 공고문처럼 딱 붙여놓고 싶은 거 있잖아요.
0: 근데 영어로 이것도 기분 싹 좋지 않을 텐데. 근데 영어로 하는 거 좀 기발해요.
1: 네. 그래요? 마셨던 건 갖고 내리세요. 이거를. 네. 자, 내리세요니까 get off를 쓰면서 with 이렇게 괜찮을까요?
0: 아, with 있어야 돼요.
1: 네. 그렇지, with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0: get off은 원래 조금 더 큰 수단으로 써요. 버스, 기차.
1: get off는 아예 쓰지 말고.
0: 없어도 돼요.
1: 그냥 뭐 내리세요 쓰지 말고 그냥 마셨던 거를 갖고 가라는 의미로.
0: 그렇죠.
1: 가져가니까 take with your things.
0: 이번 마지막 힌트, 마지막 핵심은 마셨던 거에 약간 설명할 수 있죠? Your drinks.
1: Please.
0: Okay.
1: Please.
0: Yep.
1: Take your rubbish.
0: Yes. With 꼭 넣어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저희까지 맞았어요. Please take your rubbish. 두 단어 남았어요.
1: So, please take your rubbish. With you.
0: Yes!
1: 오히려 영어라면 놀라지 않아요?
0: 아니요. 근데 rubbish은 쓰레기라는 뜻을 진짜 쓸 때 그때는 되게 중립적이고 그냥 네가 안 쓰는 물건 뜻도 가지고 있죠. 약간 하게, 쓸데없는 것.
1: 하긴 다 먹은 거니까 쓰레기는 맞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마셨던 거 남았던 거 다 쓰지 말고 이제 포함해서
0: 다 통틀어서. 뭐 그렇게 구제를 네.
1: 자, 영국식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0: Please take your dang with you.
1: 자, 땡에 들어갈 단어 R로 시작하죠. R로. 출애시 아니고 R로 시작하는 단어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콜라 무료.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0: Thank you very much.
1: Please take your with you.
0: Okay.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한입 가득 종국 델리미트 킬바사. 주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에어컨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네, 비다이렉트샵 모델 노홍철입니다. 네, 공식 온라인샵이니까 비다샵으로 가는 거야. 비다이렉트샵.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3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1: 김영철의 포워 FM 3부 오늘 진영영에서 내드린 영단어 퀴즈 마셨던 건 갖고 내리세요. Please take your rubbish with you. Rubbish. 그래서 제 차에는 늘 쓰레기를 놓고 내려요. 참나.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이 있어. 그치? 이동욱님. Rubbish. 저희 아내는 쓰레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를 이렇게 줘요. 여보. 여기. 서병욱 보경님도 정답 보내셨네요. 우리는 영...

0: 베이디씨 함께하고 있고요. 노각마켓. 와, 나는 지금 요청글들이 쇄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애장품 원하는 철가루도 문자 볼까요?
1: 박미영님입니다.
0: 여기 일단 혜지씨의 애장품을 네. 원하는 철가루들 같아요.
1: 오, 그러네요. 오늘 40년 지기 절친 만나는 날 설렘 가득해요. 다음에 만날 땐 요 잔으로 절친이랑 치얼스 하고 싶으네요.
0: 치얼스. 아, 이거 친구랑도 너무 좋겠다, 그죠?
1: 와, 아, 이게... 40년 지기면 우정이 깊이가 어마어마하겠네요.
0: 그쵸? 아, 여러분, 이거 진짜 같이 와인도 좋고 막걸리도 좋고 네. 소맥도 나 소맥 여기서 마시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우아하게.
1: 아, 얼음 싹 넣어가지고.
0: 그렇지, 황현숙 씨.
1: 가끔 저녁 드실 때 반주 즐기시는 70대 우리 엄마한테 선물 드리고 싶어요.
0: 엄마에게 우아함을 선물 드리고 싶다. 아, 현숙님도 사연 너무 좋네요.
1: 그러네요.
0: 내가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아,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2342번님
1: 다 필요 없고 전 내 컵 사진만 주세요.
0: 이걸 안 받으시겠다고요?
1: 아니죠.
0: 주면 또 받겠죠. 좋죠. 0224번님
1: 고1 그리고 5살 띠동갑 아이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에요. 육퇴 후에 시원하게 그 컵에 맥주 한잔 마시고 그래. 싶어요. 제발 지금도 출근 중이요. 아이고, 모두가 쉬는 날 또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육아까지 하시고.
0: 아. 맥주 한 잔은 너무 좋아. 맥주 이러면 딱 두 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아. 한 잔 마시고 기분이 업돼가지고. 아니지, 요걸로 하나 캔 맥주 하면 둘이 딱딱 마실 수 있어.
1: 너무 좋겠다.
0: 너무 좋다. 우리 0224번님 산지 좋고요. 우리 신주영님은
1: 딸과 말다툼하고 3주째 말 안 했는데 딸이 좋아하는 하이볼 함께 나누면서 푸는 시간 되었으면 좋을 듯합니다. 컵 세트 필요해요.
0: 야, 근데 각종 술 종류가 다 나온다. 어, 하이볼도 어울릴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이게 아니 잔이 야, 진짜 다용도야. 다 어울려.
1: 어, 아, 이렇게 하나만 가져와서 너무 아쉽다. 더 마, 다 드리고 싶은데.
0: 야, 근데 쭉 봤는데 혜디씨 그럼 이 중에서
1: 네.
0: 해너지의 땡 달라 컵을 받으실 한 분을 뽑아주세요. 한 분입니다.
1: 아, 너무 어렵지만
0: 몰라. 나 몰라.
1: 아, 지금도 출근 중이신 띠동갑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0224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그래, 우리 5살 아, 우리 저 주스 같은 거 넣어도 너무 맛있겠다, 그죠?
1: 그러니까요.
0: 좋습니다. 축하 축하드리고요.
1: 축하드립니다.
0: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따라라라라라라 제 차례인가요?
1: 그렇죠.
0: 7165번님이
1: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보내봅니다. 곧 장마철인데 8개월 아이 안고 걸어가면서 어. 우산 쓰고 싶어요. 아기랑 저랑 다 가려질 것 같아요. 충분하죠?
0: 끔찍해. 아내가 너무 아내가 전형적인 어, 그 폴땡 디자인이 있어서
1: 그러니까 여기 안에 체크무늬가 너무 예뻐요.
0: 아내가 체크무늬가 너무 있어 보여.
1: 짠.
0: 자꾸 얘는 폴땡만 보여주네. 좋아요. 그리고 4130번님이
1: 저는 비가 너무 싫어서 비 오는 날은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철업디가 우산을 주신다면 나가볼게요. 비 오면 우산 쓰고 비 안 오면 양산.

0: 그렇게 쓰겠다. 아, 그죠. 비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1: 그렇죠.
0: 우리 이승환님이
1: 단백질 쉐이크 받고 싶습니다. 대학생 1학년인 아들이 이번 달에 운동대회 나가는데 매일 챙겨 마시는 쉐이크를 철업디에게 받아주면 대회에서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나 사연들이 너무 좋아요, 그죠.
1: 그러네요.
0: 또 쉐이크를 또 드시고 싶어하는 분도 있고.
1: 네. 8714님, 저 우산이요. 양궁 코치입니다. 좀 있으면 장마인데 저는 장마철 양궁 경기 때 우산이 정말 정말 필요합니다. 경기장 나가서 철업디가 줬다고 자랑도 하고 싶어요. 아, 어려워.
0: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오늘 진짜 다 사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아, 지금 아이랑 뭐 지금 우산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자, 그렇다면.
1: 자, 그렇다면 철업디의 애장품 3종 세트를 받으실 철가루는요?
0: 아, 지금 어떡하지 이거.
1: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8714번님 양궁 코치님 드리겠습니다. 양궁 경기할 때 우산이 장마철이니까 우산 네. 꼭 진짜 잘 활용하시고 자랑도 좀 많이 하시고요.
1: 그리고요. 또 선수분들이랑 네. 같이 단백질 쉐이크도 드시면서 이렇게 근육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주 아주 좋네요.
1: 네.
0: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아까 소개되신 분들은 또 그냥 아무 또 말 없이 쓱 지나가면 그러니까 모두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선곡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직장인 트렌드 오늘 함께 노광마켓에서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오늘도 빠질 수 없는 직장 연애보고서 만나봐야죠.
1: 9991님 다행이다. 직연서 안 하는 줄 알았어.
0: 할 수 있어. 그럼 299번째요. 직장 연애보고서 바로 만나볼까요?
1: 직장 연애보고서 제299장.
0: 혜디 씨, 나 좀 봐요.

0: 우리 회사 김 과장님의 별명은 움직이는 파더테레사, 인류의 끝판왕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시고 신입사원들이 실수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며 항상 다독여주는 분이시거든요.
1: 혜디 씨 왔어? 일찍 왔네.
0: 네, 오늘따라 길이 안 막히더라고요.
1: 다행이네. 덜 피곤한 하루가 되겠어. 그럼 오늘도 수고해요.
0: 네, 과장님도요. 그런 과장님이 남자로 끌리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아주 전형적인 푸근한 스타일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죠? 옷은 당장이라도 등산을 갈 법한 기능성 티셔츠 혹은 칙칙한 체크 셔츠만 고집하시고 안경 넘어 보이는 눈매도 너무 선하게만 느껴져서 그저 좋은 사람이라고만 느껴질 뿐 솔직히 남자로서의 긴장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평화롭던 제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지난 제 생일날이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웬 명품 핸드크림?
1: 혜디 씨 오늘 생일이지? 축하해. 혜디 씨가 평소에 그 브랜드 좋아하는 것 같아서 주말에 백화점 간 김에 겸사겸사 샀어.
0: 과장님 그걸 어떻게 하시고.
1: 아이고, 별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좋은 생일 보내요.
0: 따로 카드 한 장 없었지만 포장지에서 과장님한테 풍기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나는 것 같아 하루 종일 마음이 붕 떴습니다. 그날 이후 과장님의 행동이 조금씩 제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1: 혜디 씨 요즘 얼굴이 반쪽이네. 프로젝트가 그렇게 힘들어?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맥주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0: 말이라도 감사해요. 아, 역시 우리 회사에서 후배 직원 챙기기 1등은 과장님이시라니까요.
1: 내가 그래?
0: 네, 진짜 과장님 같은 친오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과장님과 특별한 사이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크진 않았는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에서 치명적인 숫자 오류가 발견됐는데 이미 임원분들에게 보고가 들어간 상황이라 저는 사무실 한가운데서 팀장님께 정말 먼지나게 깨졌습니다.
2: 혜디 씨, 제정신이야? 이 숫자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초등학생도 이것보다 정확하게 쓰겠다. 회사를 놀러온 거야 뭐야?
0: 죄송합니다. 부장님의 독설이 화살처럼 꽂히는데 창피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죠. 그때 얼음장 같은 사무실 공기를 깨고
1: 부장님, 제가 혜디 씨한테 참고하라고 준 자료가 옛날 거였나 봐요. 제 실수로 혜디 씨가 그렇게 숫자를 쓴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혜디 씨, 나 좀 봐요.
0: 김 과장님은 부장님의 나리선 시선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저를 데리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0: 있습니다.
1: 혜리 씨, 아이고 울어? 코끝 빨개진 거 봐. 이거 마시고 진정해.
2: 과장님, 진짜 죄송해요. 저 때문에 과장님까지 혼나시고.
1: 에이, 혼나는 거 하루 이틀이야.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우리 같이 수정해보자.
0: 체크셔츠를 걷어붙이고 보고서의 복잡한 수식들을 꼼꼼히 수정하는 그의 두툼하고 듬직한 손, 그리고 다정한 눈빛까지,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 혜지 씨, 내 말 듣고 있어?
2: 네? 아,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1: 자, 다시 설명해 줄게. 이번에는 집중해보자.
2: 과장님, 이거 끝나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술도 사드릴게요.
1: 어? 그래, 그러자. 바쁘겠네, 우리.

0: 그날 이후 저는 과장님 앞에서 완전히 고장난 사람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정말 확실해졌는데 문제는 과장님이 저를 정말 여자로 보고 있는 건지, 동생 같은 후배 직원으로 여겨서 잘 챙겨주는 건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 과장님의 별명은 인류애가 넘치는 파더 테레사니까요. 제 사랑, 이 고백 직진해도 될까요?
1: 아, 직장인을 보면서 오늘 굿땡땡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백상 챙겨드리고요. 직진해도 되지 않을까요?
0: 어, 직진이죠.
1: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4863번님이
0: 역시 다정함 앞에 안 넘어가는 사람 없네요.
1: 그렇죠. 7079번님도
0: 힘들 때 안아주는 사람 최고죠. 두 분 잘 되시길. 아자아자.
1: 잘 되길 바라면서 일단 광고 듣고 올게요.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4: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9: 든든한 내일로요.
8: 네?
9: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8: 제대로 가시네요.
9: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13: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처장 안영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AI 시대, 사업하시며 고민이 많으시죠? 여러분의 곁에 2025년 기준 경제총주사가 함께합니다. 경제총주사는 여러분들의 응답을 모아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정책과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초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책과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경제총조사 참여

0: 단백질 맛집 셀렉스에서 새로운 프로틴이 나왔대.
1: 단백질에 혈당 밸런스까지 챙긴 셀렉스 프로틴?
0: 그래, 아침 공복을 깨는 단백질 셀렉스 프로틴 지금 검색해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2: 우리 청취자 이선희님이
3: 과장님 체크 셔츠? 체크 안에 사연자분이 갇혔네 갇혔어.
2: 그랬네 그랬네. 9833번님이
3: 결혼하면 구린 스타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지.
2: 그렇지.
3: 맞아요.
2: 그렇구나.
3: 정말 맞아요.
2: 여기도 경험자니까.
3: 네.
2: 1036번님이
3: 휴일에 출근해서 심란했는데 직연서 들으면서 출근하니까 기분이 몽글몽글 위안이 됩니다.
2: 심란해하지 마요. 또 금방 또 하루가 또 지나갈 거예요. 자, 오늘 덕분에 수요일 행복하게 보냈고 우리 또 다음 주 만나야죠. 오늘 하루
3: 오픈업
2: 치즈 때는
3: 시원업
2: 영철이랑
3: 혜진은
2: 이제 샤라.

방탄꼭지 센스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
4: 알람.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1: 부모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3: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동태규입니다. 사랑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요. 대충 그 진심이, 그 깊이가 느껴지는 표현은 있습니다. 아이가 나는 젤리보다 아빠가 더 좋아 라고 해주거나 친구가 나는 코미디 영화보다 너랑 수다 떠는 게 더 재밌어 이런 말을 해주면 뭔가 벅차오르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것보다 마음을 좀 더 얹어주고 싶은 사람, 그런 존재라는 게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초여름의 싱그러움도 제철 과일의 달콤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누군가를 떠올리면요.